현대시조 어머니를 평시조 선율로 노래했는데요.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였고요. 김호성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라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3살 먹은 어린아이 삼동이를 천연두로 잃고 그 애통한 마음을 담은 시 일부를 이 시간 문을 여는 이야기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참 절절한 어버이 마음이 담겨 있었죠. 너의 모습이 마치 수처럼 검게 타 귀여운 얼굴 다시 볼 수 없네. 너의 영혼은 눈처럼 깨끗해 날고 날아서 구름 속으로 사라졌네. 구름 속은 천리말리 부모는 그저 눈물만 줄줄. 어린 아들을 잃은 아버지 다산의 마음 생각해봤습니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웃도들이 아명으로 송구여지곡 듣겠습니다. 정재국의 피리 김한승의 아쟁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웃도들이 아명으로 송구의 곡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피리 김한승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어버이날 다산 선생의 슬픈 사연을 접하고 보니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다시 헤아려 보게 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지만 정말 자식을 향한 마음, 또 부모를 향한 자식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이는 날이고 또 더 많이 생각하는 날이기도 하죠. 오늘 윤혜성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우조 중거 청조야입니다. 우조 중거, 중거는 중허리 드는 자진한 잎 혹은 중거대엽, 중거삭대엽 이런 이름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가곡 중에서 가장 느린 곡 이수대엽에서 파생이 됐는데요. 19세기 중후반 무렵에 형성됐습니다. 곡의 중간 부분인 3장을 높게 들어서 노래한다 해서 가운데 중자와 들거자를 써서 중거라고 합니다. 오늘 들으실 시조 내용은 멀리서 날아온 임의 반가운 소식을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청조야 오도고야 반갑다 님의 소식 약수 삼천리를 내 어이 건너온다. 우리님 만단 정회를 내 다 알까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중거 청조야 듣겠습니다. 강권순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내다알까하노라여찬가곡우조중거청조야들으셨는데요국가무형유산가곡이수자강권순의노래였고요정재국의피리박용호의대금이호규의검은고곽태규의단소양경숙의해금이지영의가야금박문규의장구연주로함께하셨습니다시조시중에약수삼천리가나오죠이약수는몸에좋은약수가아니라약할약자를쓰는약한물약수입니다길이가삼천리나되는전설적인강인데요부력이약해서기러기의털처럼가벼운것조차띄우지못하는아무것도띄울수없는그런약한물을말합니다그런데그처럼먼거리오기힘든곳에서임해소식이왔다하니반가울수밖에없겠죠청조야들으셨습니다1007님께서부모님의은혜를생각하며함께합니다하셨고요헌책방님께서엄마아빠사랑해요하트이렇게보내주셨어요아이런말을들으니까제가부모님살아계실때엄마아빠사랑해요라는말을한번도안해본것같아요지금기억이없어요어색하고아마많은분들그럴것같아요제가우리 PD 와기술감독한테물어보니우리기술감독은어렸을때해봤다고하고성인이돼서는한번도안해봤다하고우리 PD 는아부모님과함께오래있는거지사랑한다는말을안해봤다고그래요저하고세대차가제법되거든요여러분어떠신가요좀해보셨나요가끔하시나요안하다가하면그또이상한소리한다라고되는그런분위기인데여러분오늘만큼은그래도어색해도평소에안해보셨다하더라도한번쯤어머니사랑합니다아버지사랑합니다이렇게하는날로한번만들어보시죠깨트려야죠안에서어색하면어색하지않게이제부터하셔야죠살아계실때잘하세요 제가후회가많이돼서말씀드립니다이어서감상하실곡으로평조회상전곡을압축적으로연주하도록구성한음악짧을단자를써서단회상들어보려고합니다이음악은8곡구성의평조회상전곡을짧은시간에모두들을수있도록했기때문에이한자리에서평조회상전곡의맛을두루듣는장점이있습니다상령산중령산세령산가락더리상현도들이연불도들이타령군악14분남짓되는길이로들을수있습니다이종길의집박예약연구회여러분의연주단회상들려드립니다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더리, 상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평조회상 8곡을 압축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음악 단회상 감상하셨는데요. 이종길의 집박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윤혜성님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돌아가신 후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답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소 못했던 효도 실컷 할 수 있는 날이니까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살리입니다. 청살리는 조선 중기의 명기 황진이가 지은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청산에 흐르는 벽계수야 쉽게 흐르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일도 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워라. 한번 바다에 닿으면 돌아오기 어려운 법.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맑은 달이 빈 산에 가득할 때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이 황진이가 벽계수를 유혹하는 뜻이 담긴 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살리 듣겠습니다. 김나리의 노래, 전인근의 대금, 정누리의 검은고, 신원영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살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김나리의 노래였고요. 전인근의 대금 정누리의 거문고 신원영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사진과 함께 한시 칠원율시 시를 보내주셨어요. 6살 손자가 달아준 카네이션 사진 보내주셨고요. 비 오는 날 파초를 보고 지은 시라 하시면서 칠원율시 보내주셨는데요. 아, 운치 있는 시네요. 제가 두 곳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가옥 정변동, 노경견시 초록동, 청년 시절 집 우물가 동쪽의 파초, 늙어서 지금 보아도 여전히 초록이구나. 서고 우파 시고운, 책상 우연 맥성 중, 서고에서 파촌잎 빗소리의 시운을 생각하고 책상에 앉아 보리피리 불던 동무 생각하네. 년년 파초 습서 옆 세세하긴 무지궁, 연연히 파촌잎에 글을 써보고 세세하긴들의 무궁한 종이로다. 시절 무성 번연수 진연 권력 분사종, 시절에는 무성하여 파초의 번성함이여, 인간사 권력은 티끌 민심이 분출하면 포말의 모래이도다. 이런 시를 보내주셨어요. 운치 있는 시 내용이죠. 항상 이렇게 좋은 시를 때에 맞추어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요즘에 파촌잎이 또 보기 좋은데 비 오는 날 파촌잎에 비 떨어지는 소리도 참 운치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운을 살려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좋은 시 고맙습니다. 생각의 향기, 아낌없이 주는 나무.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아동문학가 겸 작곡가 쉘 실버스타인이 지은 1964년에 쓴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어볼까 합니다. 제목 그대로 나무는 무언가를 아낌없이 주는데요. 나무와 소년 이야기입니다. 글을 읽다 보면 나무는 부모이고 소년은 자식을 상징한 거란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글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년은 매일같이 나무에게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 잎 두 잎 주워 모으고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에 왕자 노릇을 했습니다. 소년은 나뭇줄기를 기어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곤 했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때로는 숨바꼭질도 했죠.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년은 나무 그늘에 누워 잠이 들곤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년도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기어 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나는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다 커버렸는걸. 나는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돈이 필요해. 나에게 돈을 좀 줄 수 없겠어? 하고 소년이 대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겐 돈이 없는데. 내겐 나뭇잎과 사과밖에 없어. 얘야, 내 사과를 따다가 팔아보렴. 그러면 돈이 생길 거고 너는 행복해질 거고.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따서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기쁨에 넘쳐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기어 올라와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즐겁게 지내자. 나는 나무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한가롭지 않단 말이야. 내게는 나를 따뜻하게 해줄 집이 필요해. 아내도 있어야겠고 어린애들도 있어야겠고 그래서 집이 필요하단 말이야. 너 나에게 집 하나 마련해 줄 수 없니? 나에게는 집이 없단다.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이수피

나의 집이야.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짓지 그래.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하여 소녀는 나무에 가지들을 베어서는 자기의 집을 지으러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떠나간 소녀는 오랜 세월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돌아오자 나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뻐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와서 놀자. 나는 너무 나이가 들고 비참해서 놀 수가 없어. 나를 먼 곳으로 데려다 줄 배 한 척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 내게 배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겠니?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렴.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나갈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겠지. 그리하여 소녀는 나무의 줄기를 베어내서 배를 타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으나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이빨이 나빠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으니 내가 그네를 뛸 수도 없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뛰기에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줄기마저 없으니 내가 기어오를 수도 없고. 나는 기운이 없어서 기어오를 수도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무언가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내게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나는 다만 늙어버린 나무 밑둥이일 뿐이야. 미안해.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나는 쉴 조용한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몹시 피곤해.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 하며 나무는 굽은 몸뚱이를 애써 피면서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이 그만이지. 이리로 와서 앉아. 앉아서 쉬도록 해. 소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빨로엔 일평생을 잘 잡수시고 잘 쓰시고 잘 노시고 잘 사시다 왕생 큰 덕으로 바론허.

만화금성 부릿마님 상남자손 도련님이오 하나분 여자에게 얼음 밑에 기는 애기 주룩 칭칭 잘 자랄지 어찌 어찌도 자랐더냐 옥수장마 비포부터 육문산에 안개기던 칠팔월에는 목화 피듯 무릉도 하루 잘잘잘지 그자 손이 잘잘할지 여보시오 소년님 네 이내 말씀 들어보 인간 세상 나온 사람 인자절로 난드라고 거드렁대고 흥청대도

전에 살을 빌고 칠성님 전에 명을 타고 재성님 전 복을 타고 한두 달에는 혀를 모고 다섯 여섯 달에 육신이 생겨 열 달이 기대어 십생만에 탄생하니 그 부모님 그 자손 길러 쓰느라

골라기를 이고 진자지는 어머님이 두었으며 음식이라도 맛을 보아 다대단 건내기를 주고 소태아치도 쓰디 쓴건 불쌍하신 어머님이 사시평생에 두자 앞서시고 궁지섯달 서전풍에는 그 아기가 출시라 저 입을 끌어 이리 덮고 이끝 끌어 또 덮으며 갈채발채 다독다독이도 덮어를 주시고 오녀월이라 단열밤에는 오개빈대 벼룩이 문더고 단잠을 못 이루며 다 떨어진 새살 부채 허리 둥실이 두 달 열을 줘.

문을 두드리며 사랑에 겨워서 하시는 말씀이 금자동아 복자통이로구나 만척 정상

춘들러를 사랴 재면은 깨질 소냐 불면은 나를 소냐 나라에겐 충신동아 부모진전 효자동아 형제간에는 우애동아 일가친척 화목동아 네가 점점 자라거든 지키거라 지키거라 삼강 오륜을 지키거라

자손이 점점 자라 부모님은 꿈과 불량으로 동깨버리면 서궁월 남지대 북향산 사사명산을 찾으러 가세 높은 명산에 불당 짓고 낮은 명산 요사를 짓고 우물을 파되 상탕중탕 하탕 파고 하탕에 손발 씻고 중탕에는 목욕제게 상탕에 맞이드리고 부천진절 공양하고 머리를 깎아 긴 머리를 신날 꾸고 짜든 머리는 신창받고 적은 머리로 바닥을 절고 이를 빼어 징을 박아 그 신을 부모님 전에 바치시며 이 신이 다 떨어지도록 아버님 어머니 분 공을 못 따.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들려주는 노래죠. 부모 운중경을 노래하는 회심곡 이광수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미국의 아동문학가 겸 작곡가 쉘 실버스타인이 1964년에 쓴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함께 읽어봤습니다. 소년이 어릴 때에는 늘 나무 곁에 와서 나뭇잎으로 왕관도 만들어 쓰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놀기도 하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쉬기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며 자랐는데 차츰 나이가 들자 그걸로는 부족해졌죠.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따서 팔아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열매를 잔뜩 따서 떠났고요.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죠. 또 시간이 흘러 소년이 찾아오더니 집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베어 가져가서 집을 지으는 이제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소년도 늙었잖아요. 소년은 나는 이제 그저 쉬고 싶을 뿐이야 했더니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이 그만이지 하면서 밑둥만 남은 나무는 그 밑둥마저도 소년에게 쉼터로 내주면서 행복해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어버이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는 글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우리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앞서서 한시 지어 보내주셨잖아요. 고향집 우물가의 파초가 이 정도 무성하였죠. 꽃은 피는데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늦가을 땅바닥에 줄기를 자르고 가마니와 흙으로 덮어서 월동합니다. 집에 심으면 자손 번창한다고 합니다. 회심곡 들으니 어머니가 무척 그립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오늘 어머니가 그리운 날이에요. 그죠? 또 유리조리 미도리님께서 코너 들으시면서 아는 이야기인데 한참 잊고 있었어요. 다시 들으니 눈물이 나네요. 너무 슬픈 이야기여요. 지나간 많은 인연들이 떠오릅니다.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쉘 실버스타인의 글은 참 읽을 때마다 우리가 찡하게 하는 그런 글이죠. 우리 부모님과 자식들 이야기라서 늘 그렇습니다. 헌책방님께서는 병원에서 이어폰 꽂고 진료받는데 간호사 선생님께서 말 시켜서 생각의 향기 제대로 못 들었어요. 다시 듣기로 들어야겠네요 하셨습니다. 제가 또 정리를 해드려서 그 뒷부분은 들으셨겠네요.

우리 부모님과 자식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왜 병원에 가 계시나요? 별일 아니시기 바라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병천류 진도북춤 들어보려고 합니다. 진도북춤은 농악 중에서 북놀이에서 파생된 춤인데요. 화려한 북장단과 멋진 춤사위가 일품인 그런 작품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박병천 명인이 공연하실 때 진도북춤 한다 하면 얼른 쫓아가곤 그랬는데요. 이 진도북춤은 양손에 채를 들고 추기 때문에 양북춤이라 부릅니다. 두 손에 북채를 들고 추어서 쌍북이라 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어깨에 매기도 해서 걸북이라 부르기도 하죠. 즉흥과 신명을 바탕으로 한 춤을 반주에 맞춰 펼쳐내는 음악인데요. 강렬한 북가락을 보이면서도 그 강렬함은 유연하게 풀어내는 장국가락과 조응해서 음향의 멋을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박병천류 진도북춤 듣겠습니다. 전보현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언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그리고 마무리까라까지 이어졌죠. 성금 연휴 가야금 산조 병주 들으셨는데요. 마치 두 악기가 대화하듯 연주하는 음악이었습니다. 지순자의 가야금, 심상남의 대금, 최희연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경기민요 몇 곡 이어드립니다. 오늘 같은 화창한 날 듣기 좋은 음악이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곡이죠. 한강 수타령, 도화 타령, 뱃노래, 자진 뱃노래 이어드립니다. 강효주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경기민요 한강수 타령 도화 타령 뱃노래 자진 뱃노래 강효주의 소리였습니다. 6944님이 오늘처럼 바람 좋고 화창한 날씨에 배 띄워놓고 선유놀이하면 더없이 좋겠죠. 산책지기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판소리 심청가 중에 부녀상봉부터 신봉사 눈뜨는 대목까지 정수님의 소리 송원조의 북장단으로 들려드립니다.
1: 이렇듯 슬피 울다 한 곳을 바라보니 어떠한 맹인인지 저 말석에 시름 없이 앉아 있거늘 심하우 시녀 불러 분부하시되 너희들은 그 급이나가 저기 저 봉사가 그 저가 어디이며 성명이 무엇인지 처자가 있는지 낱낱이 알아오도록 하여라. 그때여 신봉사는

0: 아래이다.
1: 원수!
0: 내 손에게 이기 아래이다. 손행의 사업계란 황주도 화동이 고토법 성건 청송심가요.

얻어 먹여 큰 그지 길렀더니

돼요. 봉양비산백석을 몽원사으로 시주하면 입이 눈을 뜬다거니 잘 죽는 것을 생각지 않고 남경장사 선인들께 산백석의 몸이 팔려 물에 빠져 죽었어. 자식 팔아먹은 놈이 세상 사람 못하니까 몹쓸 놈의 인가를 죽여주오. 서급히 능지처참을 시켜주오. 가문 눈에서 눈물이 득 꺼지 뱉거니

심하오 이 말 듣고 산호 주렴을 걷어 버리고 벗은 발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쫓아 나와 부칠 복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저트루를 못 드셨소 봉사 화주승이 공들인다 얻어지만은 정놈이 더러우신가 아이고 아버지 임당수 풍랑 중에 빠져 죽던 심척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천일을 보옵소서 신봉사 지 말을 듣더니 먼 눈을 희번쩍 희번쩍 하더지만은 아니 누가 날들 아버지라고 혀 예. 나는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인디 누가 날들 아버지라고 혀 예. 내 딸 심청이는 임당수 죽었는디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이것이 꿈이냐 이것이 생신이냐 꿈이거든 깨지 말고 생시거든 어디 보자 터듬더듬 만져보며 어쩔 줄 모를 적에 난데없는 옷에 채우니

0: 저를 두르더니 성 앞에 강남부공주 우무관을 왕래하더니 신봉사 가문을 휘번쩍 휘번쩍 휘번쩍 눈을 떴구나.
1: 네, 눈을 떴습니다. 심청가 중에 부녀 상봉부터 신봉사 눈뜨는 대목까지 정수님의 소리 송원조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이어서 단가 효도가 듣습니다. 어와 청춘 소년들아 청춘을 허송 말고 할 일을 하여 보세. 인간의 백행 근본 충유밖에 또 있는가. 이 땅의 수많은 효자 이야기입니다. 정회석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입니다.
2: 어와 청춘 소년들아 청춘을 허송 말고 할 일을 허여 보세. 인간의 백행 근본 충효방 끝도 있는가. 왕상은 고빈거여 얼음 꿍긴 얻고 맹주엄 읍죽하여 눈 가운데 축수를 얻어 양친성요를 허여 있고 과거라는 옛사람은 부모 반찬 허여놓으면 제자식이 먹는다고 산자식을 묻으려고 땅을

이거 이러한 출천대효 사적이나 있건만은 우매한 이내 일신 그 무엇을 허리하느냐.

낭후 조순후 당문 무주공 공맹한 정태성현은 타계 없어 풍하시며 어디에도다 진시왕은 발리장성 멀리 쌍코 아방국 높이 올라 장생불사를 허작더니 사는 혼이 되니

단가 효도가 정혜석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농암 이현보는 안동 지역에 별당 하나를 짓는데요. 94살 부친이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루하루가 아깝다 하는 생각하면서 별당 이름을 사랑애자 날일자를 써서 애일당이라 지었습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르

연로하신 부모님 모습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효자라는 말도 있는데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마음 애틋한 농암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어버이날에 보내드린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 자식 모두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동사는 음식으로 치면 육수나 양념에 해당한다. 제 몸을 풀어 헤쳐 문장 전체에 스며들어 글맛을 내기 때문이다. 잘 쓰면 감칠맛까지 낼 수 있지만 잘못 쓰면 맛은커녕 허기를 채우기도 어려워진다. 김정선 작가의 책 동사의 맛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사를 좋아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핫지와 에리의 사랑해요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제가 오프닝에서 여러분은 어떤 동사를 좋아하시냐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도 음악이 나가는 동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다정하다, 아낀다, 사랑하다, 사랑받다 뭐 이런 동사들이 번뜩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많은데 서로에게 좀 더 다정하게 대하고 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또 때마침 어버이날인데요. 사랑합니다 라는 인사를 자주 주고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사 고르셨을까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자,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또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보조배터리,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을 드립니다. 당첨된 분들은 방송 이후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문화단신과 이지혜의 시네토크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다시 돌아올까요? 김율희, 또 노선택과 소울소스의 노래 정들고 싶네.

네, 김율희, 노선택과 소울소스의 정들고 싶네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11시부터 12시까지 우리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청취자들과 정들고 싶습니다.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동사가 무엇입니까? 여쭈었더니 태승아하님께서는 함께한다, 응원한다 이 말이 좋으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국악사랑 쓰시는 분께서는 역시 함께하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라서 함께할 때 사람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또 또사님께서도 동사도 동사지만 기름진 부사와 형용사는 줄이고 담백한 맛을 내는 문장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Simple is best라고도 하잖아요. 진짜 진심이 담긴 문장은 많은 미사여구가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7785번 쓰시는 분은 애정하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다라는 뜻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네요. 1178번 쓰시는 분은 부모님께

감사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오늘이라도 용기 내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문화단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국 명문대학인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국학센터가 문을 엽니다. 옥스퍼드 대학교는 여러 지역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석사와 박사까지 배출할 수 있는 공식 학술기관으로 1981년 일본학센터가 또 2008년에는 중국학센터가 설립돼 서구권 동아시아 연구를 이끌어왔습니다. 아세안 연구소도 개관을 준비 중이지만 한국학센터는 아직 없었는데요. 그러던 지난 3월 학과장 이상 교수가 모인 회의에서 한국학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이 중요한 학문 연구의 대상이고 또 한류 소프트 파워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과거 사례와 달리 국가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직접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한국학센터는 인문대 산하로 설립되어서 기존 건물을 사용하다가 향후에 연구 기능과 기숙사 시설을 갖춘 독자적인 건물을 세울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옥스퍼드 대학교 한국학센터 설립을 계기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더 널리 전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이 있는 국제미술전, 제61회 베네치아 비엔날레 미술전이 시작됩니다. 도시명을 영어식으로 말하면 베니스 비엔날레인데요. 1895년 창설된 베네치아 비엔날레는 건축전과 미술전을 매년 번갈아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 6일 사전 공개를 시작으로 5월 9일 공식 개막해서 11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총 감독은 카메룬 출신의 큐레이터 코요 쿠오가 맡았는데요. 첫 아프리카 출신 여성 총 감독으로 선임돼서 화제를 모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해 암으로 별세하면서 자문단이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생전에 감독이 정한 주제는 In Minor Keys, 단조로입니다. 음악의 단조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슬픔, 우울과 같은 정서와 더불어서 위로, 회복, 희망, 초월까지 아우르는 감각적, 정서적 상태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쿠오 감독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도 해요. 우리가 지금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 놓치고 있는 낮은 주파수, 작은 목소리, 감각적 리듬에 귀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이는 비극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존재들, 파편 속에서 회복을 시도하는 이들, 세계를 다시 연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은유이다. 이처럼 올해 베네치아 비엔날레 미술전에서는 거대의 서사나 화려함을 내세운 작품보다 미세한 감각을 통해 동시대를 사유하는 작품이 채워질 예정입니다. 본 전시회는 111명이 참여하고 한국 작가로는 요이가 유일한데요. 1987년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2021년 뉴욕에서 제주로 이주한 뒤에는 이웃에 사는 해녀들과 교류하면서 바다와 여성의 관계를 탐구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해방공간, 요새와 둥지를 주제로 한국관 건물에서 한국 현대사를 담은 전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용주 퓨처 사운드 랩이 신작 괭 코스믹 휴먼 심포니를 선보입니다. 임용주 퓨처 사운드 랩은 전통음악과 전자음악의 경계를 허물면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는데요. 이번 신작에서는 여러 아티스트들과 협업해서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전통음악의 본질적인 가치와 또 시대적 어법의 방향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공연 제목인 괭은 울릴 괭이라는 한자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부제인 코스믹 휴먼 심포니, 이것은 우주와 인간의 교향곡 정도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백 년 전 사람들이 소리를 통해서 우주를 바라보았던 경외심을 현대적 사운드로 복원해보고자 했다고 합니다.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전통음악의 질서와 또 현대적 사운드를 결합해서 자연을 하나의 질서로 인식했던 과거의 감각을 탐구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편경을 중심으로 대금, 거문고, 생황, 축, 어 등 다양한 전통악기와 전자음향이 어우러질 예정인데요. 전자음악가인 임용주 음악감독은 전통의 완고한 질서와 전자음악의 자유로운 확장이 만나는 지점에서 관객들이 각자의 새로운 우주를 발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철학적이면서도 독특한 이 공연, 괭 코스믹 휴먼 심포니 관람권을 문화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5월 31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 중구에 있는 CKL 스테이지에서 관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성함과 함께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세 분을 선정해서 1인 2매 관람권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함께 연주한 합이었습니다. 자, 오늘 문화단신에서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국학센터 설립 소식과 제61회 베네치아 비엔날레 미술전 개막 소식, 그리고 괭 코스믹 휴먼 심포니 공연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임용주 퓨처사운드 랩의 괭

서울 중구에 있는 CKL 스테이지에서 관람 가능합니다. 성함과 함께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세 분 추첨해서 인코스믹 휴먼 심포니 관람권 신청받고 있습니다. 편경, 대금, 검은고, 생황 등의 전통 악기와 전자음악이 어우러져서 소리의 질감

0: 5월스럽게 오늘 등장하셨네요. 너무 싱그럽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아니 5월 시작하자마자 웬 연휴가 이렇게 많죠.
1: 행사 너무 많네요.
0: 그렇죠. 노동절 네. 시작해서 어린이날 오늘 어버이날까지 네. 약간 마음이 좀 들뜨면서 요즘 네.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은데 기자님은 어떠세요? 5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1: 우리가 5월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여러 행사들도 있고 한데 어느 정도 나이 이상이면 가정의 달인데 내가 나를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자녀가 있으신 분은 어린이들 챙겨야지 또 저같이 이제 부모님 챙겨야 되는 나이대 분들은 부모님 챙기지 해서 나를 위한 달은 아니다. 너무 바쁘다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0: 네.
1: 어린이날에 얼마 전에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외국에 가 계시는데 네. 전화가 오셔가지고 네. 오신 거에서 왜 전화했냐고 하니까 어린이날이잖아 이런 전화를 주신 거예요.
0: 네.
1: 우리 큰 어린이날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0: 어머.
1: 부모님한테 용돈 얼마 드려야지 또 막 고민하던 그 마음이 사르르 녹는 거예요.
0: 네네네. 부모에게는 언제나 네. 어린이니까.
1: 즐거운 어린이날이 되었습니다.
0: 오늘 좀 두둑이 챙겨 가셔야겠습니다.
1: 네.
0: 자, 영화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게 아닐까 싶어요. 인생 영화 하나 꼽아주세요. 뭐
1: 네네.
0: 이런 거. 그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1: 맞아요.
0: 저한테도 인생책 한 권 이렇게 하면 아, 잠깐만요. 하루 지나서 대답하게 되고 이러는데 기자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대응을?
1: 저는 이제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주로 이제 역질문을 던져요.
0: 아.
1: 인생 영화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준이 뭐죠?
0: 아.
1: 많이 본 건가요? 아니면 내 삶을 바꾼 건가요? 이렇게 오히려 이제 교란을 시키는 거죠.
0: 교란시키면서 상대를. 피곤해지게 만들어서 네. 대화를 중단시키는.
1: 근데 보통은 가장 많이 본 영화로 쪽으로 좀 이제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생 영화가 두 편이 있는데요.
0: 네.
1: 마침 또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자, 그러면 인생 영화이면서 혹시 5월 가정의 달과도 어울리는 영화로 볼 수 있을까요?
1: 그럼요. 제가 가족 영화, 성장 영화 매니아입니다.
0: 네.
1: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화들입니다.
0: 자, 소개해 주시죠.
1: 네. 첫 번째 영화는요. 마틸다인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처음 보고 이 영화와 사랑에 빠져서 정말 많이 봤어요.
0: 네.
1: 비디오를 사달라고 졸라서 집에서 뭐 매일 뭐 하루에 두세 번씩 이제 보고 그랬었는데 이 마틸다는 영화 마틸다가 주인공이에요.
0: 네. 네.
1: 귀여운 소녀인데요. 굉장히 총명해요. 그런데 아빠는 자동차 사기꾼이고 엄마는 자신한테 관심이 없고 늘 집 밖으로만 돌아요.
0: 네.
1: 그리고 하나 있는 오빠는 맨날 텔레비전만 봐요. 그래서 마틸다가 이제 6살인데 너무 가족들이 한심한 거예요. 이 아이가 보기에는.
0: 네.
1: 왜냐하면 너무 똑똑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밥도 해먹고 혼자서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리는 그런 똑똑한 아이인데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학교 가고 싶다고 해서 이제 부모님이 마틸다가 귀찮으니까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이 학교도 정상이 아닌 게 너무나 엄격하고 폭력 처벌 수위가 너무 높아요.
0: 네.
1: 굉장히 무서운 공포 정치가 만연하는 그런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그래도 착한 허니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들과 만나면서 마틸다가 조금씩 이제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똑똑하다 보니까 워낙 자신의 학교도 집도 이게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고
0: 네.
1: 내가 가진 특별한 능력으로 이걸 올바르게 바꿔놓겠다 결심하고 자신만의 작전 수행에 돌입합니다.
0: 6살인데.
1: 네. 네.
0: 아, 저도 이 영화를 봤거든요.
1: 아, 네.
0: 이 뭐 가장 인상적으로는 그 마틸다라는 캐릭터 자체가
1: 네.
0: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이게 똑단발에 앞머리 헤어뱅을
1: 네.
0: 내린 다음에 그 굉장히 예쁜 리본
1: 맞아요.
0: 머리띠 같은 거를 늘 하고 나오는데
1: 네.
0: 근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굉장히 총명한 6세 여자아이인데
1: 네.
0: 뭔지 모르게 이런 자기를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1: 네.
0: 눈을 들여다보면 되게 외로움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1: 그쵸.
0: 네 그런 캐릭터 진짜 캐스팅이 절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1: 네. 맞아요. 네. 지금 마틸다 같은 경우에는 또 총명한 게 그냥 똑똑한 게 아니라 초능력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초능력이 있는 지금으로 치면 슈퍼 히어로가 될 가능성이 충분한 아이인데 그 아이도 가족 간에 사랑이 없고
0: 네.
1: 학교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너무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것을 또 영화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0: 그러네요.
1: 네.
0: 이 작품이 굉장히 스토리도 흥미롭고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지 보니까
1: 네.
0: 소설이 원작이더라고요.
1: 그렇죠.
0: 예.
1: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로알드 달의 소설이 원작인데요. 로알드 달은 뭐

0: 카멜라 초콜릿 공장이나 제임스와 거대 복숭아 같은 어린이 소설들을 굉장히 많이 남겼죠.
1: 네.
0: 근데 데뷔는 이제 성인 소설로 데뷔를 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이제 데뷔와 동시에 인기 작가가 됐어요.
1: 네.
0: 근데 이 작가가 굉장히 큰 상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상처는 2차 세계대전에서 전투기 조종사였어요. 그래서 큰 부상을 당해서 이제 전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렸을 때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굉장히 엄격하고 끔찍한 체벌을 겪어서 그 유년 시절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또 하나의 상처는 이제 작가로 데뷔하고 나서 이제 어린 딸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처들 때문에 어느 시점 이후에 특히 어린 딸을 잃고 나서는 어린이 문학에 집중을 했어요. 어린이들을 기쁘게 만들 그런 글을 썼는데 마틸다도 그렇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도 그렇고 좀 이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딘가 좀 섬뜩하고
1: 맞아요.
0: 어둡고 기괴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게 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의 발로인 것으로도 보이고요.
1: 네.
0: 하지만 본인이 되게 어린이 문학을 하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 어떤 성인 독자도 이 어린이 독자들만큼 즉각적이고 열광적인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다.
1: 네.
0: 나는 행운하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을 만큼 사랑했는데 이번 영화에도 살짝 등장해요.
1: 네.
0: 로알드 달이 그 영화 속에서 허니 선생님의 아버지 초상화가 등장을 하는데
1: 초상화로 등장하는
0: 네,
1: 거예요?
0: 초상화가 바로 로알드 달의 모습입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정말 원작이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이 원작 바탕으로 한 영화화된 작품들도 거의 다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0: 그렇죠. 찰리와 초콜릿 공장도 성공했고
1: 그랜민
0: 같은 영화도 성공했고요.
1: 네. 네. 아까 그 작가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그 아주 극심한 체벌을 네. 받았다는 것들이 아마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나 마틸다에 등장하는 되게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거대 폭력의
0: 네.
1: 온상 같은 그런 어른의 세계를 그렇게
0: 맞아요.
1: 담게 된 원인인 것 같기도 하네요.
0: 네.
1: 자, 영화 속의 마틸다는 굉장한 위기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그 초능력으로 재치 넘치게 해결책들을 꼭 생각해내곤 하는데
0: 네.
1: 마틸다가 가장 첫 번째 갖게 되는 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자신을 둘러싼 가정 환경이겠죠.
0: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웃기다. 저 가족들 어떻게 부모님이 저렇게 맨날 TV만 보고
1: 그러니까.
0: 밥도 안 챙겨주고 저러지? 막
1: 네.
0: 너무 웃기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성인이 돼서 다시 보니까 너무나 심각한 아동학대인
1: 거예요.
0: 그래서
1: 네.
0: 마틸다는 책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책도 안 사주고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고 있으면 그거를 막 던져버리면서 이런 거 읽지 말라고 TV 보라고 하거든요.
1: 아이들은 너무 좋아했겠네요.
0: 어린이들은 네, 당연히 좋아했겠죠.
1: 저런 부모라면.
0: 네, 근데 마틸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어른들은 이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 마틸다를 혼내고 윽박지르고 심지어 가두기까지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마틸다의 가장 큰 위기는 아무래도 이런 폭력적인 어른들의 세계에 노출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요. 이게 어른이 되어서 본 마틸다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 거의
0: 네.
1: 방치에
0: 맞아요.
1: 정서적인 학대에 그렇지만 온 우주가 엄마이고 아빠이고 가족인 마틸다 같은 그런 아이의 입장에서는
0: 네.
1: 여기를 벗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0: 그럼요.
1: 혼자서 생활할 수 없으니까
0: 네.
1: 그 되게 그런 상황에서 의젓하게 그 상황을 자신을 돌보면서 가는 모습이 좀 짠하게 느껴졌던 그런
0: 네.
1: 영화였습니다. 자, 가정이 이러면 바깥에 살아라도 구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0: 네.
1: 바깥에 나간 그 학교도 또 위기의 현장이죠.
0: 학교도 정말 엄청나죠.
1: 예.
0: 이 앞서 말한 로알드닥 원작가의 그 사립학교 트라우마가 투영된 그런 곳인데요. 트렌치불이라는 굉장히 흉포한 교장이
1: 네.
0: 아이들을 막 집어던지고 때리는 거는 예사고요. 막 가두기도 하고
1: 예.
0: 심지어 먹을 것을 탐내는 아이를 이제 훈육시킨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양의 초콜릿 케이크를 억지로 먹게 해요. 그러니까 식고문인 거죠.
1: 네.
0: 근데 그 아이가 그거를 이제 다 꾸역꾸역 먹는데 그 장면이 아이가 너무 괴롭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물론 그 초콜릿 케이크가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렇게 마틸다 초콜릿 케이크가 유명해져서
1: 네.
0: 파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서양식의 초콜릿 케이크를 보기가
1: 잘, 네,
0: 쉽지가
1: 구경을
0: 않았거든요.
1: 잘 못했죠.
0: 그래서 네. 어린 마음에 저거 얼마나 맛있을까

0: 그런 공상을 하면서 보기도 했습니다.
1: 저는 그 트렌치볼 교장의 모습이 지금 저도 선명한데요.
0: 네.
1: 너무 그냥 만화적이고 동화적인 인물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거구의
0: 맞아요.
1: 막 그 얼굴에 그 우락부락한 그 인상,
0: 네.
1: 늘 화가 나 있고 무서운 그런 모습이 이게 확실히 소설의 어떤 상상력의 영역이라 그 캐릭터 자체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린 거 아닌가. 근데 너무 맞춤해가지고 막
0: 맞아요.
1: 너무 무서웠어요.
0: 전직 투푸한 선수라는 걸 보자마자 알 수가 있잖아요.
1: 아.
0: 네, 그래서 아이들도 막 휙휙 집어던지고.
1: 아, 이 극 중에서
0: 네.
1: 이 교장은 전직 투푸한 네. 선수 출신인 거예요.
0: 네.
1: 아이고야. 근데 이렇게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소녀가
0: 네.
1: 또 사랑이 없는 학교에 진학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이 소설과 영화가 아이에게는 너무 무겁고 가혹한 설정을 주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0: 네.
1: 이런 설정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을까요?
0: 이 영화가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부모들은 이제 잠자리에서 아이들한테 읽어줄 동화책으로 잘 선택하지 않는 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전복적입니다, 영화가.
1: 네.
0: 엄청난 학대를 당하죠, 마틸다가. 그런데 이 마틸다가 스스로 그 학대에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자기가 가족을 직접 선택하는 거예요. 핏줄을 나는 부모에게서 도망쳐서
1: 네.
0: 허니 선생님이라는 자기를 이해해주는 이제 동반자를 찾고 입양해달라고 한 뒤에 부모한테 가서 자신의 입양서류를 내밀면서
1: 네.
0: 여기에 사인을 해라.
1: 와.
0: 내가 너네를 떠나겠다.
1: 네.
0: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자기가 선택한 자기 가족과 함께 살거든요.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마냥 마음 편하지만은 않죠.
1: 네,
0: 근데
1: 네.
0: 오로지 어린이 입장에서만 생각해본다면 학대 가정에 놓였거나 학대받는 어린이 입장에서는 늘 꿈꾸는 해피엔딩이잖아요.
1: 네. 그러네요.
0: 그걸 이제 작가가 어린이들에게 지어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인 설정을 준 것은 아이들이 어른보다 모자란 존재가 아니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른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면서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마티다가 처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제 골탕 먹이기 위해서 마테다가 초능력도 이용하고 교장도 처벌하고 마침내 제 부모까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이 바꿔버리는 이야기에 좀 어른들은 찜찜해도 아이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그러네요.
0: 네.
1: 그런데 실제로 가족 내에서 어린 시절에 이런 정서 학대를 당한 누군가가 있다면
0: 네.
1: 사실을 그 현장을 빠져나오기도 어려울 뿐만
0: 그쵸.
1: 아니라 호소하기도 어렵고
0: 네.
1: 누군가 구원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 대상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그 마지막에 그 마틸다가 허니 선생님을 만나면서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를 결정하는 거
0: 네.
1: 그거는 어쩌면 이 작가나 감독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너무 교훈적인가요? 주체적인 삶이 필요하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0: 그쵸.
1: 드네요.
0: 약간 네. 이런 영화나 소설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현실을 바꿀 수 없을 때 사람이 무력감에 빠지기가 쉽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판타지로나마 조금 좀 우회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자 하는 그런 선의가 아닌가 싶어요.
1: 좋습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영화 마틸다 OST 가운데 To the Library and Beyond.

0: 영화 마틸다 OST 중에서 데이비드 뉴먼 작곡의 To the Library and Beyond 듣고 왔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이지혜의 시네토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백재나님께서는 마틸다 영화 말고 이분은 뮤지컬로 보셨다고요. 아, 뮤지컬은 못 봤네요.
1: 저도 뮤지컬은 못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평이 좋더라고요. 영화랑 그래요? 조금 다른 설정들도 있고 추가된 내용도 있어서 네. 궁금합니다.
0: 그러네요. 네. 마틸다가 초능력 같은 거를 발휘하거나 네. 아까 트렌치볼 교장이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그런 어떤 행동들이 어떻게 표현됐을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영화로 마틸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틸다에 등장하는 어른들이 사실은 대체적으로 다 나쁜 인간형으로 등장을 하는데 네. 유일하게 또 사랑을 알려주는 한 캐릭터가 나오죠.
1: 네. 네. 바로 이제 허니 선생님인데요. 마틸다가 다니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에요. 네, 허니 선생님은 본인도 마틸다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모인 트렌치블 교장에게 맡겨져요.
0: 얼마나 교장이 이모예요?
1: 네.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까지 돌아가신 뒤에는 이 현희 선생님의 집과 재산까지 다 빼앗겨요. 오랫동안 가스라이팅 당하고 아동학대를 당하다 보니까 네. 이모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진심으로 학생들을 아끼지만 감히 이제 트렌치블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같이 이제 학대를 당한 마티다가 등장하고 마티다가 이제 자신의 초능력을 이용해서 트런치블 선생 집에 몰래 침입했다가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의 추억이 담긴 중요한 물건들을 이제 가지고 나와요. 네. 그러면서 이제 허니 선생님이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마틸다와 함께한 행동치료를 받은 거죠.
0: 그러네요.
1: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에 학대받았던 기억에서 벗어나서 용기를 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네. 허니 선생님과 마틸다를 보면 어린이었을 때 받았던 그런 상처 같은 것들은 어른이 된 뒤에도 굉장히 뿌리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0: 그렇죠.
1: 주변에 딱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극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주고 있습니다.
0: 네. 아까 이 작품이 로얄드 달의 소설이 원작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허니 네. 선생님의 아버지로 네. 로얄드 달의 그 초상화가 등장했다고 맞아요. 하셨는데 네. 이 마틸다 영화의 감독도 출연을 했다면서요?
1: 네, 데니 드비토 감독인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배우로서 더 익숙할 것 같아요. 이 데니 드비토는 키가 굉장히 작아요. 150이 채 안 되는 작은 키인데 네. 얼굴을 보시면 다들 누군지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마틸다의 아빠로 등장한
0: 그 사기꾼
1: 배우인데,
0: 아빠로
1: 네. 네, 이런 가족 영화의 감초로도 많이 등장을 하고 네. 감독으로도 또 성공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0: 네, 네.
1: 데니 드비토가

0: 또 이 영화 감독 있고 주연한 것 외에도 이 영화 주연을 맡은 어린 소녀가 이제 영화를 찍는 도중에 그러니까 영화를 거의 다 찍고 개봉 전에 어머니를 잃게 됐어요. 실제로 어머니가 병으로. 근데 그때 이제 되게 물심양면으로 챙겨주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서 이 영화를 만든 이들의 진심, 따뜻한 진심, 어른이 아이를 돌보고자 하는 의지 같은 것들이 영화 만드는 과정에서도 잘 반영이 된 거죠.
1: 자, 가정의 달첫 번째 영화로 우리 이지혜 기자님이 사랑하는 마틸다 영화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마틸다에서 뽑은 키워드로 준비한 두 번째 영화, 또 다른 가족 영화는 뭘까요?
0: 네. 아마 이 영화가 마틸다와 함께 제가 가장 많이 본 영화일 거예요. 10살 때 처음 봤는데 그 뒤로도 정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영화예요. 바로 아담스 패밀리인데요. 영화는 제목대로 아담스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가족이 굉장히 행복하고 사이좋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25년 전에 사라졌던 아빠 아담스의 형 페스터가 갑자기 돌아와요. 그래서 동생인 이제 고메즈가 기억을 잃고 돌아온 형이 너무 좋고 반가우니까 가족과 함께 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사실 이 페스터는 아담스 일가의 엄청난 재산을 노리고 찾아온 사기꾼일 뿐이에요. 외모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다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해도 이 가족은 되게 가족에만큼은 어디 가서도 뒤지지 않는 괴짜 가족들인데 가족이 재산도 지키고 또 가족 간의 사랑도 계속 지킬 수 있을지가 바로 이야기입니다.
1: 이 아담스 패밀리 시리즈 많죠?
0: 네, 많아요.
1: 그 영화부터 뭐 애니메이션 또 패밀리 중에 딸로 등장하는 웬즈데이를 주인공으로 한
0: 그쵸.
1: 웬즈데이.
0: 네.
1: 최근에 이제 그 OTT 통해서 시리즈로
0: 네.
1: 나오기까지 했었는데 아담스 패밀리 스핀오프 이 중에 오리지널은 뭘까요?
0: 일단은 만화 원작이고요. 1930년대 연재 만화로 시작을 했는데 찰스 아담스 가 원작자예요. 근데 이 만화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시리즈물로 나오고 미국에서 이제 국민적인 그런 만화 대우를 받는 데에는 TV 시리즈 덕이 굉장히 컸어요. 1960년대에 방영된 이 아담스 패밀리의 시리즈의 비주얼이 영화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고 이 시리즈가 없었으면 영화가 탄생하기가 어려운 게이 아담스 패밀리 제작사 임원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일행 중에 한 명인 자녀가 이제 TV 시리즈였던 그 아담스 패밀리의 주제가를 흥얼거리니까 거기에 타고 있던 모든 어른들이 다 같이 그 노래를 흥얼거렸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렇게 폭넓게 사랑받는 이야기라면 흥행할 수 있겠다 해서 영화를 만들었고 또 예상처럼 아이들의 큰 사랑을 또 저의 큰 사랑을 받게 되었죠.
1: 와, 그러니까 30년대에
0: 네.
1: 신문의 만화, 한 컷짜리 만화 연재로 시작된 이 아담스 패밀리가
0: 네.
1: 지금까지, 예, 이제 국내 개봉은 92년도에 하긴 했습니다만,
0: 네.
1: 지금까지도 많은 이 영화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그게 엄청난 것 같네요, 진짜로.
0: 맞아요.
1: 이게 스틸컷으로만 보면 그 아담스 패밀리의 그 전체적인 가족 사진이 좀
0: 네.
1: 으스스한 분위기를 주잖아요.
0: 맞아요. 마치 할로윈 코스튬 입은 것 같죠?
1: 맞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0: 네.
1: 가정의 달 추천 영화로 아담스 패밀리를 추천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0: 일단 이 영화는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답을 내리는 영화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비정상적이다, 이상한 가족이다라고 막 손가락질을 하죠. 학교 선생님도 아, 쟤네 아이들 좀 이상하다고 하고 또 주변의 이웃들은 부자니까 다 변호사, 판사 같은 저명 인사들이에요. 근데 이 아담스 패밤리가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심지어 이 가족을 잡아서 고문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정상과 비정상은 누구일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고 이웃을 어떤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무의미한 행동인지를 이 가족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1: 그 아까 그 사기꾼으로 등장을 그러니까 형인 척하고 등장했던
0: 네.
1: 그 페스터는 어떻게 되는지가
0: 네.
1: 잘 기억이 안 나네요.
0: 굉장히 여기 반전이 있기 때문에 제가
1: 아,
0: 자세히
1: 그런가요?
0: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정 영화답게 일단 해피엔딩이니까 사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졸이고 보지는
1: 보진 않아도
0: 않으셔도 될것
1: 된다.
0: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는 아담스 패밀리 본 적이 꽤 오래전이어서 사실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0: 네.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그딸 웬즈데이를 주인공으로 했던 그

0: 웬즈데이 시리즈.
1: 네.
0: 그거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1: 그럼요.
0: 네. 네. 굉장히 스모키한 화장을 하고 여기서도 역시 어리지만 굉장히 강인한
1: 맞아요.
0: 강인한 주인공으로 등장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소개해 주신 가정의 달 영화 마틸다나 이 아담스 패밀리에 등장하는 어떤 어린이
1: 네.
0: 혹은 아이의 그 캐릭터나 인상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린이를 정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네. 무시하지 맙시다. 네, 어린이들이 모를 것 같지만 모든 것을
1: 합니다.
0: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아담스 패밀리 아이들이 그 영화 속에서 보면 뭐 막 단두대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1: 네.
0: 그 놀이 자체가 굉장히 섬뜩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1: 네.
0: 근데 왜 또 이런 설정을 했을까요?
1: 일단 이 가족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막 애들이 놀 때 막 전기톱이랑 이런 거 청산가리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노는데 부모들이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0: 네.
1: 아 재밌게 노는구나 너네 그러니까 아이의 개성을 이제 존중해 주는 거죠.
0: 네, 네.
1: 그리고 그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섣불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를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아이를 똑같은 인격체로서 존중을 하고
0: 네.
1: 그 가능성을 키워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아담스 패밀리의 훈육법으로도 볼 수 있죠. 물론
0: 네.
1: 아이들이 단두대를 가지고 노는 건 조금 심했다고 보기는 하지만
0: 예.
1: 과장법인 거죠. 영화만의.
0: 기자님은
1: 네.
0: 그 어린 시절에 언제부터 영화에 이렇게 빠져드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자님이 네. 생각하는 어린 시절의 풍경이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1: 저는 이렇게 극장에 자주 갔다기보다는 저희 또래들 이제 80년대생들은 집에 비디오가
0: 맞아요.
1: 이제 돕기 시작하면서
0: 네. 네.
1: 비디오를 정말 많이 봤죠. 그래서 뭐 알라딘 같은 것 디즈니 만화들을 이제 부모님이 비디오로 어렸을 때 이제 어린이날 같은 데 선물을 주시면 그건 안 봐요. 알라딘 안 봐요.
0: 안 봐요? 그
1: 아담스
0: 봐요?
1: 패밀리만 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금 생각하면 좀 걱정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한 초등학교 2학년 제가 뭔가 스스로를 취향을 결정하고 저 비디오 가게 가서 그때
0: 와,
1: 비디오 대여점에서
0: 맞아요.
1: 뭔가 빌릴 수 있다고 했을 때부터는 정말 비디오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0: 그때 뭘 주로 빌리신 거예요? 아담스 패밀리뿐만 아니라.
1: 주로 액션 영화들.
0: 액션 영화.
1: 다이아드 같은 거.
0: 아, 성숙하, 조숙하셨네요.
1: 네, 이제 아담스 패밀리 마틸다 이런 어린이 영화를 보다가 이제 액션 쪽으로 넘어갔었죠. 그래서 다이아드나 스피드를 보고 나도 강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0: 아, 그런 생각
1: 이렇게 서로 이제 동생이랑 같이 단련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이제 저의 자양분이 돼서
0: 네.
1: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떠들고 있지 않나
0: 그런데
1: 싶습니다.
0: 영화를 그렇게 즐겨 보실 때 부모님이 뭐 공부해라 혹은 뭐 이런 영화를 봐라 볼 거면 뭐 이러지는 않으셨나 봐요.
1: 전혀 터치가 없으셨고
0: 네.
1: 그러니까 공부를 얘가 되게 잘하겠다라는 기대는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서 공부하라 말씀을 안 하셨고
0: 영화 전문가가 되셨잖아요.
1: 그냥 네. 영화를 보고 있으면 다른 비디오 그냥 많이 빌려다 놓으셨던 것 같아요.
0: 야.
1: 뭐를 보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0: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와 또
1: 네.
0: 다른 인간의 삶이 영화 속이나 혹은 책 속에 등장하니까
1: 네.
0: 아마 그거를 알고 계셨나 그렇게 봅니다.
1: 그렇게 깊은 뜻은 아닌 것 같고
0: 네, 그렇게 정리해요 그냥.
1: 네.
0: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1: 아 그러네요.
0: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기자님이 보셨을 때 이
1: 네.
0: 아담스 패밀리 전체적인 평을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1: 뭐 아담스 패밀리도 그렇고 마틸다도 그렇고 이 영화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어렸을 때는 이 어린이들이 어른들을 골탕 먹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냥 마냥 통쾌하기만 했는데
0: 네.
1: 어른이 되어서 다시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어린이들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보호한다라고 해야 되지만 이 영화 속에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마틸다의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른이 돼서 보면 마틸다보다는 허니 선생님이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허니 선생님 본인도 상처가 있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나섰는데 아마 이 두 영화를 만든 감독들이 바랬던 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바로 어른인 나에게 그러한 역할을 조금 요구하고 촉구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닐까.
0: 네.
1: 어린이만을 위한 영화가 아니었구나라는
0: 네.
1: 걸 깨닫게 됐거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저는 어른에게 더 권하고 싶습니다.
0: 네. 자, 이지혜의 시네토크. 오늘은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두 편의 영화. 데니 드비토 감독의 마틸다, 또 베리 소넨필드 감독의 아담스 패밀리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태승님께서 이 영화 뭐 다양한 버전들이 있어서 같은 인물 다른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주셨고요. 또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이거 제목 좋은데요. 마틸다,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학교,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일이 아니어서 슬프다는 이야기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영화 아담스 패밀리의 대사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영화 아담스 패밀리 OST 가운데 A Party for Me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오늘은 어버이날인데요. 우리 역사 속에는 복숭아꽃 삼천송이로 효심을 전한 임금이 있어요. 조선의 효자 임금으로 불리는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어머니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면서 한입 한입 정성껏 한지로 빚어낸 복숭아꽃 삼천송이었죠. 당시 잔치를 기록한 그림을 보면 음식상은 물론이고요. 무용수와 군사들의 손에까지 분홍빛 꽃가지가 들려 있었다고 해요. 홀로 고단한 세월을 견뎌온 어머니의 한을 씻어드리고 싶은 아들의 지극한 진심이 온 궁궐을 꽃밭으로 만든 셈입니다. 그 옛날 정조가 바친 복숭아 꽃이나 오늘 우리가 전하는 카네이션이나 결국 꽃잎에 담긴 것은 사랑한다는 고백이자 감사하다는 마음이라는 건 똑같겠죠?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모래의 노래와 연주로 사철의 꽃길로 님을 모십니다.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사계절 내내 당신의 길이 꽃길이길 바라는 사랑을 담은 축원곡으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제가 여는 말에서 정조 임금이 어머니께 바친 복숭아꽃 이야기 전해드렸잖아요. 사실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된 카네이션 이야기도 뭉클하지만 우리 역사 속에 그 정조의 복숭아꽃 삼천송이는 그 뭐랄까요? 살아계신 부모님의 평안을 비는 정말 그 온 마음 다한 지극한 정성인 것 같죠. 꽃 한 송이 건네면서 건강 잘 챙기세요 정도의 말로 인사를 전하지만 그 고백들이 꽃잎 속에 겹겹이 쌓여서 그 마음이 전해지는 기분이에요. 정조가 한입 한입 종이꽃을 빚으면서 어머니의 웃음을 떠올린 것처럼 오늘 부모님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는 여러분의 마음도 아마 그 시절 정조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꽃송이의 개수나 뭐 종류가 무엇이든지

그게 뭐 중요할까요? 전하는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꽃은 이미 부모님 마음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효도꽃으로 피어나고 있을 거예요. 어버이날인 오늘만큼은 평소의 분주함은 잠시 내려두고요. 가슴 속에 고운 꽃 한 송이씩 품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강석의 오카리나 연주 준비했는데요. 그대를 사랑해 전해드려요.

양강석의 오카리나 연주로 그대를 사랑해 전해드렸습니다. 6642님께서 기분 좋은 화려한 날씨

부는 바람이 예쁘게 느껴지는 어버이날. 선곡도 좋고 진행도 좋은 음악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보내주시고 김인설님께서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가 있어서 우리가 있죠. 고맙습니다. 아, 라고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어버이날 꽃 전하셨어요? 아니면 혹시 받으셨어요? 저는 어버이 은혜 감사하다 이렇게 아침에 문자 보내드리고 내일은 이제 부모님 뵈러 가는데 근데 어버이날만 겨우 이렇게 감사 인사 전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아 그래도 이런 날이 있어서 핑계 대고서라도 마음 전할 수 있으니까 참 좋다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평소에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해요라는 말을 선뜻 할 기회가 없잖아요. 생뚱맞다 생각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그런 인사를 이렇게 분위기가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근데 어버이날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조금 쑥스럽더라도 사랑한다,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 전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표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날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7589님께서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에서 좋은 곡 들으니 오늘도 마음껏 행복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면 참 행복해요. 고맙습니다. 7208님께서도 참석하고 항상 애청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한복용의 지중해 여름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겨울의 기억을 품고 다시 찾은 지중해 안탈리아 해변에서 간절히 소망하던 뜨거운 여름의 에너지를 누리는 여정을 담은 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그곳 풍경을 보다. 저 오늘은요 경상북도 경주로 가볼 건데요. 보문 관광단지로 여러분 모시고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짧은 글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마음 직접 전하기 너무 쑥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국적으로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나 직접 보내기 쑥스럽다 하시면 음악이 흐르는 마루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듣고 싶은 음악, 전하고 싶은 음악 있으시다면 청해 주시고요. 어제 7589님께서 저희 집 어르신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하시면서 미리 예약 신청해 주셨죠. 준비했습니다. 팔부녀의 긴 호흡으로 들으실 텐데요. 이은주의 소리로 회심곡 소리쪼 만나보시죠.

최우의 염라대왕 최육의 번성대왕 제7의 태산대왕 제8의 평등대왕 최구의 도시대왕 제10전의 오도절륜대왕 열시왕 전맹인사자 일찍사자 울찍사자 한 손에는 철봉들

대신가리 부사당에 하직하고 신사당에 허배헌후 대문박을 성나스니 적선대여 손

대신가리 부사당에 하직하고 신사당에 허배헌후 대문박을 성나스니 적선대여 손

7589님께서 신청해 주신 회심곡 소리쪼 전해드렸어요. 이은주의 소리였습니다. 겨울에는 추울세라, 여름이면 더울세라, 정성으로 보살펴 주신 부모님 은혜. 아우, 정말 가늠을 할 수가 없죠. 7740님께서 어려웠던 시절 여덟 남매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 남한테 싫은 말씀 한번 안 하시고 천사처럼 곱게 사신 우리 엄마. 세상에 우리 엄마 같으신 분이 또 계실까요? 하시면서 부모님 젊으셨을 때 찍은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 정말 고우십니다. 그 인자함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거나 할까요? 이 사진 보면서 또 부모님 마음을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실 것 같아요. 1178님께서 부모님께 감사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오늘이라도 용기 내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 말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직접 앞에서 하는 게 왜 이렇게 쑥스러울까요? 8878님께서는 부모님 나이가 드실수록 뒷모습만 봐도 울컥하네요. 잘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고. 아빠,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한 번씩만 해도 부모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싶으면서도 이렇게 입이 잘 안 떨어진단 말이죠. 김인설님께서 회심곡 들으니까 엄마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참 그 부모님은 무조건 내 편이잖아요. 세상에 딱 한 명만 내 편이 있어도 참 든든하다라고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서 누가 뭐라 해도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는 그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녀들도 마음 놓고 안심하고 또 세상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오늘 표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쑥스러우시다 그러면 방송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그 마음 전해드릴게요. 녹음해놓으셨다가 파일 딱 보내드려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문자번호 샵 0302번 열려있어요. 단문 50원이고요.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떠나가신,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되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곡입니다. 도신 스님의 노래로 엄마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한옥 찻집, 푸른 물감을 마음껏 풀어놓은 듯한 지중해 해변에 나는 지금 앉아있다. 멀리 타우루스 산맥이 건너다 보이고 바람은 그곳으로부터 줄기차게 불어온다. 망연히 서서 산 정상에 쌓인 만년설을 바라본다. 그동안 내가 맞이하고 싶었던 여름과의 거리는 눈 덮인 산과 안탈리아 해변의 사이만큼이나 멀었으리라. 이곳에 다시 오기까지 나는 몇 년을 망설였던가. 오고 싶은 마음만큼 간절히 떨어져 있던 곳이었다. 첫 방문은 10년 전 겨울이었다. 그땐 성난 파도 위로 거대한 줄기를 뻗은 눈 덮인 타우루스 산맥만 눈에 들어왔었다. 그 겨울에 글과 사진으로만 보았던 풍요의 여름. 지중해를 꿈꿨던 나는 그리도 원했던 안탈리아

아이야 해변에 앉아 혼자만의 여름 축제를 열고 있는 중이다. 거침없는 햇살이 빽빽하게 내리꽂혀 눈을 멀게 하는 곳. 비행기 트랩을 내려서면서부터 설렘으로 가득했던 곳. 나는 지금 해변으로 가 앉는다. 부풀어 오른 맥주 거품을 시원하게 들이켠다. 오후로 건너온 햇살은 더욱 뜨겁게 나의 등을 데운다.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이 바다의 살결을 폭 좁게 혹은 넓게 아코디언 연주하듯 어르며 자유자재로 불어댄다. 삽시간에 스르르 빠져나가는 모래알을 나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목한다. 그 모습이 마치 영원으로 가는 시간과도 같다.

다리를 털고 일어난다. 바람과 팔짱을 끼고 해변을 걷고 싶어서다. 가방을 메고 한 손에는 마시다만 맥주를, 겨드랑이엔 신발을 감춘다. 많은 사람들이 비키니 차림으로 모래사장에 엎드려 내리쬐는 태양을 마음껏 덧입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웬일인지 금세 익숙해진다. 그들 옆으로 자잘한 파도가 들고 나는 길을 따라 나는 천천히 발길을 옮긴다. 안탈리아 해변은 잔돌이 어여쁘다. 색색의 무늬가 박힌 납작하고도 뭉뚝한 돌들이 마음을 끌어당긴다. 타우루스 산맥으로부터 얼마나 오랜 시간 굴러왔을까? 어쩌면 어느 여신들의 장신구가 풀어져 바닷물에 씻기고 파도에 달아 이리도 고운 빛깔을 낸 것이 아닐까? 나는 신발을 구겨 가방에 넣고 돌을 줍기 시작한다. 주머니가 금세 볼록해진다. 넉넉한 햇빛과 마법의 바람, 신화 속의 보석과도 같은 돌이 있는 지중해 여름 바다와 마주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많은 주저를 끌어안고 있어야만 했던가. 생업을 뒤로하고 무턱대고 떠날 수 있는 용기는 애초에 없었다. 다만 그곳에서 생의 에너지를 얻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거기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부추겼다.

루트머지의 연주였어요. 모닝선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한복용의 지중해 여름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습니다. 눈앞에 지중해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것 같죠.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사진이나 또 영상으로는 많이 봐왔잖아요.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바다, 수채화 같은 풍경. 사실 이런 미사여구들이 조금 식상하게 느껴질 법도 하지만 지중해라는 단어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이런 말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간절히 꿈꿔온 휴양지의 어떤 표본 같은 것이죠. 작가는요, 단순히 경치를 구경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모래알 하나까지 주목하면서 그토록 원했던 시간을 수집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매일 같은

같은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안탈리아 해변 하나쯤은 품고 살아갈 텐데요. 지금 당장 짐 싸서 떠날 수는 없어도 오늘은요, 버티게 해주는 에너지가 되어준다면, 그런 마음 가슴에 품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계신 그곳이 어디든 잠시 지중해 뜨거운 햇살 또 마법 같은 바람이 스쳐 지나가기를, 여러분 마음에 스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열정과 소망을 담은 한복용의 지중해 여름과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이 곡으로 자유로운 에너지 한번 충전해 보시죠.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노래와 연주로 자유 전해드릴게요.

이곡 들으면 정말 그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 음악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워질 수 있구나 싶어서 감사하기까지 하네요. 임영훈의 대금연주로 힐링 전해드렸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노래와 연주로 자유 듣고 왔습니다. 다양한 음악들 통해서 삶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짐을 느끼는 힐링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음악이 흐르는 하루 1부 끝곡은 아이즈의 노래와 연주로 달밤의 고고천변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 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익숙한 민요가 많이 나오죠. 뭐 창부타령, 오돌독이, 밀양아리랑 장타령까지. 판소리 뮤지컬 청 가운데 봉사들의 노래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이광원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였는데요. 황성 맹인 잔치를 가기 위해 올라가는 각 지역의 맹인들이 지역의 노래를 자랑하면서 여정의 고대물 푸는 장면이 담긴 민요 연곡으로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금요일 2부 순서에는 그곳 풍경을 보다 만나실 수 있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상북도 경주의 보문 관광단지로 여러분 모시고 떠나볼게요. 자,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들으실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죠.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들으신다면 덩덕쿵 플레이어가 필요하죠. 한 번만 내려받기 해놓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3014님께서 어제도 보내주셨는데 또 업그레이드된 제사진으로 만든 이모티콘 2탄을 보내주셨는데 한층 더 예뻐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 AI를 정말 잘 활용하시는데요. 오, 정말 멋지십니다. 저도 다른 사진으로 한번 도전해봐야겠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긴 호흡 돌고래님께서 자녀가 멀리 살거나 그래서 꽃을 받을 사람이 없는 어른들을 생각해봤어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떠나셨거나 사연이 있어서 꽃을 또 선물할 어버이가 안 계신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실 때 정말 잘해야 된다.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 그 그리움, 미안함,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몇 배로 커지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감사의 마음을 전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있을 때, 계실 때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 딱 한마디로 전할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물질적인 것도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되지만 마음 표현 있잖아요.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 안 계셨으면 제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이 한마디에 정말 감동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표현들 많이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햇살 아래 공중에 꽃가루가 천천히 날리는 걸 봤어요. 마치 반딧불 같았어요. 몸은 곁에 있지 않아도 사랑으로 곁에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그 생각 있잖아요. 항상 지켜보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행동 하나도 정말 허투루 하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부모님 생각 오늘 많이들 나시죠? 자, 이번에는 박필원 어르신의 소리 준비해봤어요. 경상도 울산 지역 한글 뒤풀이 전해드릴게요.
1: 가기야 거기하니 가위 없는 니네 몸이 거의 없이 되었구나. 고이고 고요하니 고생하던 우리 낭고 구간하기 짝이 없네. 나니야 너니여 하니 날아가던 원낭새야 너와 나와 짝을 짓자. 눈이오 눈이오 노새 노새 천마 노새 늙어지며 모노나니. 다디야 드디어 하니 다정하던 우리 낭군 이별하게 무산 일고. 도디오 두디오 하니 도덕 깊이 묵은 마음 그대의 몰라주나. 날이야 느려 하니 낙이 등에 솔짓하야 조선 13도

유랑갈새 노려루려하니 노령장파 이게 유는 지천천마다 있거마는 마미야 머며하니 맞아 뜨니 이모 생각 다시 난다 모묘 모묘하니 모지도다 모지도다 한양난군 모지도다 밥이야 법이야하니 밥을 먹어도 이모 생각 목매인다 법이요 법이요하니 보고지고 보고지라 한양난군 보고지라 사시야 서시여하니 사시일행장 바쁜 길에 중간 잠이 늦어온다 소시오 소시오하니 소설당분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적이 들어가 이모 소식 전해줘서 아이야 의여하니 아득담소 안던손이 인정없이 떨어지네 오여 우여하니 오동봉판 금은고를 세줄미와 타노라니 벼하기 별서제 짐작하고 우쭐우쭐 춤을 추네 자지야 저지어하니 자주종종 오시더님 편지조창 아니오네 차치야 저지어하니 차라리 이내 몸이 죽으심을 이런 꼴을 안 입어제 초치요 초치요하니 초당 아래 깊이 든잠 하게 소리 놀라게니 그악 소리 강고 듣고 흐르나니 물소리라 갈키야 글키어하니 용천금 대동 갈까 이내 몸을 비어주소 콜키요 콜키어하니 콜콜시도 슬픈 마음 그대의 몰라주나 타티야 드티어하니 타도 타도 옳다도 하니 누구를 바래 여기 왔나 토티오 토티오하니 토지토지 심리 감동하사 인복에 도와주소 다디야 드디어하니 다정하던 우리 한군 이별하게 무산일고 도디오 두디오하니 도덕 깊이 묵은 마음 그대의 몰라주나 갈키야 갈키야하니 용천금 대동 갈까 이내 몸을 비어주소 콜키오 콜키오하니 콜콜시도 슬픈 마음 그대의 몰라주나 하야 허여하니 한양난군 내난군은 가시니로 못 오시네 호요 호요하니 호여박의 무거운 마음 단산불이 무대여서 이모 생각 다시 난다 과거 나너하니 여기가 천지 나실 길에 광문불립은 왜 하소서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어요. 박순동의 노래로 우리 한글 우리 제주말 방금 들으셨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박필원 어르신의 소리로 경상도 울산 지역 한글 뒤풀이였습니다. 한글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푸는 소리도 들어봤고 또 제주말도 참 재밌잖아요. 각 지역마다의 방언도 각각의 스토리가 있어서 참 재밌다 싶은데 우리 말 알면 알수록 참 대단하고 신기하고 멋지죠. 방송인 조나단 씨가요. 한국에 오래 거주한 외국인들에게 물었어요. 한국어를 배워보니까 어떠냐고요? 그 물음에 수필가인 외국인의 그 망설임 없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 갈수록 어렵고 오묘하다라고요. 근데 이 오묘하다라는 표현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특히 여유라는 단어를 꼽았는데 영어의 프리하고는 사뭇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이 비는 상태를 넘어서 마음의 결이 넉넉해지는 그 특유의 느낌을 담아낼 대체어가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틈과 시간 사이 그 어딘가에 고여있는 한국어 특유의 깊은 맛은 사실 매일 쓰는 우리도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여기에 짬이라는 단어까지 더해지면 난이도는 더 올라가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났다, 그리고 바람이 들었다 라는 말 사이의 그 미묘한 결을 읽어내는 일처럼요. 또 모습이라는 단어도 번역하기 참 까다로운 말로 예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번역하기 어렵다는 건 생각해보면 그만큼 우리 말이 참 섬세하고도 깊다라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자,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여유와 기막힌 짬이 함께하기 바라겠습니다. 김승택의 해금연주로 태극 잠자리 듣고 올게요.

김승택의 해금연주로 태극잠자리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사계절의 아름다움 그리고 무궁화의 생명력에 강인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담아 노래한 곡 다음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이신혜의 노래로 무궁화 듣고 오시죠.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산과 바다. 명승지와 고즈넉한 길 위의 풍경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 손을 잡고 꼭 한번 걸어보고 싶은 곳. 경상북도 경주의 보문 관광 단지로 떠나볼게요. 천년 고도의 향기와 현대의 빛이 어우러진 경주. 경주를 흔히 노천박물관이라고 부르지만 그 중에서도 보문단지는 가장 화려하면서도 편안한 경주의 사랑방 같은 곳이에요. 명활산 옛 성터 아래 잔잔하게 일렁이는 보문호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곳은 지금 이맘때가 1년 중 가장 눈부신데요. 영산홍과 이팝나무가 눈길을 끌죠. 비단결처럼 고운 호반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울창한 나무들이 만들어준 초록 터널이 여행자의 발걸음을 시원하게 감싸 안아줍니다. 6월이 되면 또 아름다운 연꽃이 마음을 사로잡죠. 특히 보문호 한가운데 자리한 아담한 정자 보문정은 부모님을 모시고 가기에 참 좋은 곳이에요. 거울 같은 연못에 정자와 꽃나무가 비치는 풍경을 보고 있으면 마치 신화 속 무릉도원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죠. 그 옛날 신라의 왕들이 거닐던 숲길이 이제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자녀의 팔짱을 끼고 걷는 행복한 산책로가 됐습니다. 2026년의 보문 단지는 조금 더 특별해졌어요. 얼마 전에 열린 세계적인 국제회의를 기념하는 조형물들과 화려한 미디어 아트가 곳곳에 수놓아져서 밤이 되면 호수 위로 은하수가 쏟아지는 듯한 장관을 연출하죠. 낮에는 경주 동궁원의 화려한 꽃들에 취하고요. 저녁에는 호수 위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부모님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보문 후에 잔잔한 물결은 그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가장 다정한 메신저가 되어줄 거예요. 약 7km에 달하는 호반 산책로는 경사가 완만해서 부모님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걷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바다보다 넓은 호수의 품 안에서 천년의 세월이 흐르는 길을 따라 걷는 시간.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께 경주의 푸른 봄날을 선물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보문 호수에는 물결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피어나고 있습니다.

화양연화의 연주로 꽃길 전해드렸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꽃길만 걷는 마음만은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자, 어버이날인 오늘 가족들과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자, 오늘은요 경상북도 경주의 보문관광단지로 한번 가봤어요. 보문단지가 1970년대부터 조성이 된 우리나라 1호 관광단지이기도 한데요.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런 만큼이나 숙박시설이나 온천, 레저시설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만들어져 있어서 어르신들 모시고 가기에는 이보다 편안한 곳이 없대요. 특히 올해는 에이펙 기념관, 또 새로운 미디어아트 시설들이 문을 열어서 그 예전의 고즈넉함에 세련된 야경까지 더해졌습니다. 5월 6일까지 꽃박람회가 열렸어요. 꽃박람회는 끝났지만 지금 보문단지는 그 자리를 대신해서 푸른 녹음과 또 연꽃들이 피어나는 새로운 계절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부모님 손 꼭 잡고요. 신라의 달밤과 보문의 물결 속으로 여행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오늘은 경주의 사랑방 보문 관광단지로 가봤습니다. 전지현의 대금연주로 Forest of Wind 전해드릴게요.

포레스트 오브 윈드 전해드렸어요. 전지현의 대금 연주였습니다. 김인설님께서 경주하면 불국사, 12시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죠. 이렇게 또 연관 지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솔솔의 노래와 연주로 팔랑팔랑 듣고 올게요.

솔솔의 노래와 연주로 팔랑팔랑 전해드렸어요. 아, 정말 콧잔등에 나비가 팔랑팔랑 내려앉는 기분 좋은 상상하면서 들어본 곡이었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린 꽃, 혹시 아직 그 자리에 잘 있나요? 어떤 부모님은 아까워서 떼지도 못하고 계실 테고요. 또 어떤 분은 꽃은 무슨 꽃이냐, 용돈이 좋지 하시면서도 입가에는 온종일 미소가 걸려 있으실 거예요. 오늘 여느 말에서 정조 임금이 복숭아꽃 삼천송이를 바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부모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삼천송이 꽃보다 삼천초 동안 들어주는 당신의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는요, 부모님의 밥은 먹었냐 라는 늘 똑같은 질문에 그럼요,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는데요, 이런 뻔하지만 또 기분 좋은 말 한마디 보태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겠죠?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말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외국인 최초 판소리 완창 공연 마포로르 소리의 길을 걷다가 5월 10일 일요일 오후 3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에 오르는 마포로르는 30이 넘는 나이에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긴 시간 수련해온 소리꾼들과의 간극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국예술종합학교 판소리 전공 외국인 최초 학사 졸업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이어온 끝에 이제 인생의 목표였던 완창 무대에 서게 된 건데요. 한 사람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진심이 담긴 소리, 직접 마주한다면 더욱 깊게 전해질 것 같은데요. 의미 있는 이 도전을 가까이에서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승과 제자, 그 사이를 이어온 시간과 음악, 그 특별한 이야기를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35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곡 시리즈 5 사제 동행이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특히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적 여정을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무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지휘는 이동훈이 맡고요. 아쟁의 김영길, 김혜리, 판소리, 최수정과 이치현, 지명인, 대금, 김상현과 최종윤, 피리, 김성준, 이재준 등등 다양한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고 사회는 송현민이 맡아 공연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프로그램도 눈길을 끄는데요. 아쟁 이중협주곡 시절풍류, 판소리 적벽가에 의한 교향시 적벽 그 너머에, 그리고 피리 이중협주곡 문을 비롯해 전통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창작 작품들이 이어집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제동행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순간, 그 안에서 탄생하는 예술. 즉흥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찾아옵니다. 제26회 서울국제즉흥춤축제 개막공연 더 문진수 점선면대 정중동이 5월 16일 토요일 저녁 7시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열립니다. 서울국제즉흥춤축제는요, 즉흥이라는 예술을 중심으로 공연과 교육, 국제교류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아주 특별한 축제입니다. 먼저 오후 6시 남산국악당 야외마당에선 5개국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국제협업즉흥공연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 공연에선 전통춤과 연희의 명인 문진수가 무대에 오릅니다. 점선면대 정중동은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의 예술세계에서 출발해 점과 선, 면의 이미지를 우리 춤과 연희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키다리, 버나, 상모, 탈춤, 허튼춤 등 다양한 전통 연희가 즉흥과 만나면서 전통 예술을 새롭게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 남산 도남문 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소리의 깊이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 특별한 판소리 공연이 마련됩니다. 인류 무형 문화유산 판소리 다섯 마당 전통 계승 공연 소리의 매기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전주 대사습청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요, 송재영의 춘향가, 김일구의 적벽가, 이난초의 수궁가, 김선희의 흥보가, 주은숙의 심청가까지 명창들의 깊이 있는 소리가 이어지며 전통 판소리의 본질과 예술성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전주 대사습청 야외 공연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파트의 상사리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1: 김봉영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네요.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카네이션 한 송이 가슴에 달아주던가요?
0: 아니요.
1: 저도 못 받았습니다만.
0: 네. 아니었습니다. 자, 어릴 때는 이게 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써가지고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렸던 기억이 네. 저도 나는데 예, 아들이라 그런가.
1: 아니, 예. 오늘 이제 퇴근하고 가면 아마 갈아줄 겁니다.
0: 그럴까?
1: 안 달아주면 어떡하지?
0: 할 수 없지 뭐.
1: 어쨌든 그랬던 꼬맹이들이 이제는 다 커서 요즘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계좌이체로
0: 네.
1: 이제 현금을 송금한다고 하죠.
0: 네.
1: 그걸 현금 효도? 송금 효도라고 한다더라고요.
0: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예, 현금이 압도적인 1위.
1: 네.
0: 네,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1: 몇 년째죠.
0: 그렇습니다.
1: 현금 송금이 대세가 되면서 자녀 세대들은 그 편리함 뒤에 숨은 정서적 부채감도 함께 느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0: 현금이 채우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는 있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이 금요일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좋아!
2: 얼마나 좋아! 밥도 사고! 커피도 마시고!
0: 얼마나 좋아!
1: 자, 주말에 날씨도 좋다고 하니까 부모님 얼굴 뵈러 출동 한번 해볼까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5월 8일입니다. 어버이날이고요. 목요일이고요. 김가을의 엄마의 일기 듣고 왔습니다.
1: 네. 디지털 시대의 이 디지털 효도, 현금, 송금. 핀테크 업계에서는 어버이날이 이 대규모 송금이 발생해가지고
0: 아 그렇겠네
1: 대목이라고 합니다.
0: 그렇겠네요.
1: 대목.
0: 업체 하나에서만 300만 건 송금이 이어진다고 하니까 그럴 만도 하죠.
1: 어마어마하네요.
0: 하지만 최근에는 대목을 맞은 핀테크 업체들이 먼저 나서서 송금 대신 직접 이렇게 대면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이 현금이 실용적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 그 정서적 공백을 메우지 않은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정서적 공백을 문자로 한번 메워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0: 문자든 말이든 편지든 결국은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인데
1: 네네네.
0: 마음을 한번 문자로라도 그래. 정리 한번 해보시는 것.
1: 네.
0: 또 문장이 좀 수려해야 마음이 좀 잘 실려야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네. 문자로 한번 정서적 공백 한번 메워보는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1: 네네.
0: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주들에게도 이런 마음의
1: 덕담
0: 같은 거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물정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잊지 못한 순간들의 이야기도 좋고요.
0: 네.
1: 아 그때 참 좋았었어 좋았다 하시는 이야기들 네, 또 부탁의 뭐 말씀까지도 여러분들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자 바투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1: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1: 상사됩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

0: 최수정의 회심곡 듣고 왔고요. 우리 판소리꾼 장성빈님께서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어버이날이라서 저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신청합니다 해서 네. 네, 회심곡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띄워드렸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님께
0: 네.
1: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혹은 손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0: 네. 8731님께서 군대를 갔었을 때 첫 면회 오셨던 아버지 어머니를 뵀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어깨 툭툭 쳐주시고 안아주실 때 눈물이 찔끔 났었어요.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데 아유 불효자는 웁니다 하시면서
1: 불효자라고 얘기하신 분 중에 불효자는 못 봤습니다.
0: 그냥 죄송한 거지.
1: 그치.
0: 더 예. 해드리고 싶은데
1: 맞아요.
0: 상황이 그래서 못 해드린 그 마음?
1: 마음은 막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에이 나 불효자야 하셨는데 예. 그게 어떻게 불효자겠어요.
0: 그래요.
1: 그리고 면회 때 저도 동생 면회 갔었을 때 뭐지 이제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0: 얘만
1: 여기
0: 들어가고 부대로
1: 우리는 이제 나가야 되는 그 길이
0: 너무 신났지.
1: 아니 너무 짠하더라고.
0: 그래. 맞아.
1: 사이드 미러로 이렇게 보는데 동생이
0: 계속
1: 안 가고 봐? 계속 보고 서 있는데
0: 그래?
1: 그 멀어지는 사이드 미러로 멀어지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근데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더 하셨겠어요.
0: 자, 8731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오우, 김영기님께서 손주가 아이들이 지난 주말에 다녀갔었는데 그때 손주가 2만 원을 이렇게 주면서 할머니 하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렇게 해서 2만 원을 주고 왔대요 손주가.
1: 와.
0: 그런데 마음이 참 뭉클하면서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손주 손녀 모두 할아버지가 사랑한다 하고 남겨주셨고요. 이야 크다.
1: 잘 컸네. 손주가
0: 잘 컸다 진짜.
1: 예,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0: 그치.
1: 뭔가로든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 따뜻하네요. 아이고,
0: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1: 네. 네. 0506님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요. 누나가 엄마처럼 챙겨주세요. 밑반찬도 해주고 참 고맙죠.
0: 세상에.
1: 하셨는데.
0: 아이고 그래 남매이신 것 같은데 누나랑 또 사이좋게 오래오래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1: 확실히 부모님이 안 계시면 뭐 첫째 둘째 들이 좀 부모 역할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0: 네네네. 자녀끼리 또 단합이 되죠.
1: 맞아요.
0: 5629님께서 우리 딸 중학교 수학여행을 가서 선물이라고 나무로 만든 등글깨
1: 알죠?
0: 아시죠?
1: 네.
0: 효자손이라고도 하죠.
1: 그렇죠.
0: 그거를 내놓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예뻤었는데 지금은 자기 아들 키운다고 욕보더라고요.

0: 화이팅 하시면서 저녁에 언제 오나 하고.
1: 맞아요. 이제 수학 여행 가면 그런 거 사왔었어요.
0: 효자손,
1: 효자손 뭐 효자 방망이 같은 거 있잖아요.
0: 어 있지 그치.
1: 그런 거
0: 지압되는 걸로 네. 방망이.
1: 아니면 좀 이제 비싼 거 사면은 뭐 꿀 이런 것도 샀던 기억이 있고.
0: 사지 말라고 막 부모님들이 그랬었는데 네. 다 있다고.
1: 그리고 그런 거 있었어요. 달걀 모양의 옥인데 그 안에 뭐 이런 걸 써줘.
0: 아 이름 새겨가지고
1: 예, 부모님 이름 새겨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래.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0: 있었다 진짜 예, 예. 어. 아 근데 요즘은 수학여행도 다 안 가고
1: 소풍도 안 간다고 수학여행
0: 그렇지만
1: 지금 너무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예.
0: 그 교직에 계신 분들 입장도 이해가 가고
1: 네.
0: 어, 근데 또 이때뿐인데 우리 아이들이 또 그런 추억을 못 쌓는다는 게 또 네. 아쉽고
1: 뭔가 아직은. 구조적으로 변화가 필요하죠.
0: 그치.
1: 예, 왜 예. 교사들이 그걸 다 그 법적으로 책임을
0: 그러니까.
1: 져야 돼, 개인이.
0: 갈 수가 없지.
1: 맞아요. 자,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에게도 좋고 아니면 자녀, 손주들에게도 좋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씀, 마음은 무엇인지 문자로 계속 남겨주시고요. 이번에는 성창순 소리로 심청가중 추월만정 듣겠습니다.
2: 그때의 심황운은 부귀는 극진어나 다만 부친 생각뿐이로다. 하루나 농난간에 핏기 안 줘? 주어!

제일

0: 성창순의 소리로 심청가중 추월만정 듣고 왔습니다.
1: 심청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소리였죠. 자, 오늘 어버이날 맞아가지고 음악도 좀 결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어버이날 부모님께 혹은 자녀들에게도 좋고 손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문자 받고 있습니다.
0: 3907님께서 어제 스마트폰 사진함을 열어봤었는데 옛날에 우리 엄마가 저를 포대기로 업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주름 하나 없는 얼굴로 말갛게 웃고 계신 모습 보고 울었습니다.
1: 네.
0: 덕분에 우리 엄마 오늘 용돈이 올라갔어요.
1: 용돈이 올라갔다고?
0: 이를테면 엄마한테 10만 원 정도 하려고 했는데
1: 예.
0: 한 15만 원 내지.
1: 아, 그 감동으로
0: 한 20만 원.
1: 어허.
0: 잘하셨네. 포대기 얼마나 그 귀여웠을까
1: 그쵸.
0: 싶은 생각도 들고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고 저도 포대기 많이 업었거든요.
1: 네,
0: 우리 아들 포대기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1: 어렵던데 포대기.
0: 쉬워 쉬워.
1: 그래. 저는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겠다.
0: 그래?
1: 네, 템빨이다. 하나 사자.
0: 아기가 오히려 더 좋아하거든. 아기를 업고 내가 기역자로 꺾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1: 맞아.
0: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1: 느슨하더라고 제가 하면
0: 아 꽉 해야 돼
1: 그러니까
0: 예, 꽉 짜야
1: 안 되겠더라고
0: 아플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쫙 해가지고
1: 야 근데 진짜 부모님 옛날 사진들 저도 이번에 이제 양가 아버지들이 칠순을 맞이해가지고
0: 네.
1: 이제 살아오신 인생을 영상으로 이렇게 편집을
0: 만들었어.
1: 했어요 사진으로 그러면서 이제 옛날 사진들을 보잖아요 다 이렇게 잘생기셨어 멋지시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현실로 딱 오는 사진이 붙으니까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0: 좀 우셨겠는데?
1: 우셨죠.
0: 그치. 네. 감동이 있으셨을 네. 것 같아.
1: 근데 만들면서 제가 울었어요. 인생이란 뭐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
0: BGM은 뭐 깔았어요?
1: 그때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서
0: 본인
1: 선곡을 했던
0: 해야지 딱 흔적이나
1: 설마
0: 이런.
1: 흔적? 아 청국장 할 걸.
0: 하여튼. 하여튼 BG도 BGM도.
1: 감사드리고요. 윤혜성님께서도 부모님 옆에 계실 때 잘하세요.
0: 맞습니다.
1: 가르침 주셨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네.
0: 0912님께서 저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장인 장모님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가까이 살고 지내고 있는데 작년 어버이날 처갓집에 가면 아직도 장모님께서 사위 왔다고
1: 아하.
0: 닭백숙을
1: 이야.
0: 해주세요. 어머니 저도 이제 늙어서 많이 못 먹어요 이렇게
1: 네.
0: 말씀드렸더니
1: 네.
0: 장모님이 그런 소리 말라고
1: 어허.
0: 다 먹고 가라고
1: 이야.
0: 하십니다. 다 먹고 배불러서 아파트 한 다섯 바퀴를 돌았던 기억이 나고요.
1: 저도 하셨네.
0: 그런데 오늘 처가에 가거든요. 걱정입니다 하시는 이게 핵심이네.
1: 예.
0: 좋은데 부담스러워서
1: 그렇죠.
0: 이게 어떡하시지?
1: 점심 안

0: 드셨죠?
1: 그렇지.
2: 네,
0: 드시면 안 돼요.
1: 에, 에, 네. 그리고 한 배가 한 20% 찼을 때 네. 이미 그때부터 배부르다고 해야 돼.
2: 아, 그런가요?
1: 너무 열심히 잘 먹으면 이런 장모님 스타일은 예, 예. 더 내오시거든.
2: 아, 예. 맞아요.
1: 계속 방어선을 쳐야 됩니다.
2: 예. 약간의 연기력이 좀 필요하죠.
1: 필요하죠.
2: 볼 때는 오 진짜 잘 먹는다.
1: 아, 그러면 안 돼요.
2: 하는데 줄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죠. 줄지 않는 것.
1: 쩝쩝 어떨까?
2: 쩝쩝 들어가야 됩니다. 쩝쩝. 자, 특약으로 들어가야 돼요.
1: 맛있다.
2: 그래서. 소리로라도 그게 들려야 돼요. 아, 잘 먹고 있다라는.
1: 야, 이러면서.
2: 장모님 또 저쪽 가시면은 잠깐 쉬어.
1: 그렇지.
2: 쉬었다가 오실 때 가야 됩니다.
1: 아니면 빈통을 하나 챙겨가는 거 어떨까?
2: 아, 그건 좀
1: 그래. 네. 좀 아니야.
2: 약간 사기.
1: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전 오늘 화이팅입니다. 홍글리님.
2: 예. 점심 네. 드시지 마시고 그 간식 같은 거 중간에 드시지 마세요. 네네. 비우고 가십시오.
1: 힘내십시오.
2: 0808님. 그동안 외손자 육아하느라 바빴지만 졸업했습니다.
1: 오, 축하드려요.
2: 힘들었지만 보람과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외손자들 김이안, 김이든 이름도 다 예쁘다. 지금처럼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청취하렵니다 하셨어요.
1: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우리 이안이 이든이가 덕분에 아마 잘 자랄 것 같고요.
2: 네.
1: 자, 저희가요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1: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얘네들이 나중에 또 효도 해야 되는데 효조.
2: 아, 귀엽다.
1: 효자와 효도를 섞어봤어.
2: 효자
1: 합성어. 네.
2: 효도 해줘. 이걸 효자.
1: 좋습니다.
2: 얼마나
1: 즐겁지?
2: 좋아?
1: 얼마나 좋아?
2: 효도 좋아.
1: 6185님 작년에 부모님 모시고 우리 자매끼까지 네 식구가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왔어요.
2: 어허.
1: 평소에 몰랐던 엄마 스타일, 아빠 스타일을 보면서 동생이랑 엄청 웃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빠가 올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대로 한 번 더 가자고 하시는데 어쩔까 모르겠습니다. 일본 중에 눈 많이 오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1: 그렇죠?
2: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눈 많이 내리죠.
1: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눈 내린 곳으로 여행 가는 건 어쨌든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 돼요.
1: 그렇죠, 그렇죠. 쉽지는 않으니까.
2: 고생이거든요. 고생을 즐거움으로 여겨야 되는 거라서. 저도 아이슬란드 다녀왔잖아요, 신혼여행.
1: 그렇죠, 그렇죠.
2: 진짜 고생스럽긴 했어요.
1: 아, 추웠어. 추워서 아니면
2: 추위는 한국보단 덜 추웠어요 오히려.
1: 그래요?
2: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뭐 눈도 많이 내리고 막 하니까 쉽지는 않았어요. 이동도 어렵고. 근데 고생한 만큼 즐겁더라고요.
1: 그렇지, 추억이 쌓이지. 네, 맞아. 맞아 맞아.
2: 그리고 아빠가 가자고 할 때 그때 가십시오.
1: 아빠가
2: 예
1: 맞아. 계실 때 네.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진짜.
2: 나중에는 진짜 못 가는 날이 또 있을 수밖에 없어서.
1: 네네네네.
2: 가자 했을 때 마음 먹었을 때 또 한번 가십시오.
1: 저도 내일 이제 아버지 뵈러 가거든요.
2: 아 예.
1: 네, 가서 또 인사드리고
2: 드려야죠.
1: 그 와야 될 것 같아요.
2: 왔냐 그러시겠네요.
1: 그렇죠. 왜 이제 왔냐 그러시겠죠.
2: 네. 송금해라.
1: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09님께서 저는 양가 부모님 모두 하늘나라에 계세요.
2: 네.
1: 살아계실 때는 몰랐던 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생각이 날까요?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납니다.
2: 아이고, 이거 자체가 효도이시네요.
1: 그래요.
2: 못해드린 마음에. 것만 생각하고 분명 잘해드린 것도 많을 텐데. 보통은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해드렸잖아. 그럴 수 있는데 참 마음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고요.
1: 맞습니다.
2: 6855님 오전에 45살 아들이 카네이션을 7송이 들고 와서 꽃을 받는 순간 이유 없이 둘이 함께 껴안고 울었습니다. 감동이었어요.
1: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도 아드님이 참 뭐랄까요.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2: 그러게요.
1: 오늘 저녁 식사 한번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감동 계속 오래오래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2: 뭐였을까 그 마음이.
1: 그러니까 뭐
2: 마음을 사실 말로 풀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1: 두 분만의 뭔가가 그쵸. 사연이 좀 있으신 것 같아. 아무튼 참 보기 좋습니다. 4510님께서 하늘에 계신 외할머니 어제 비가 오더니 오늘 하늘이 정말 환상이네요. 저도 부모님이

0: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외할머니가 키워주셨거든요.
1: 아하.
0: 평생 외할머니가 친엄마 같이 느껴졌어요. 그쵸. 키워준 사람이
1: 그쵸.
0: 사실상 엄마죠. 세상을 떠나신 지금도 너무 보고 싶고 바쁘고 고달프시더라도 특히 아기 때 아기랑 시간들 많이 함께 보내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1: 아하.
0: 할머니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오늘 활짝 웃고 계실 겁니다. 날씨도
1: 그럼요.
0: 좋으니까.
1: 네.
0: 자, 여러분들 문자 감사드리고요. 음악 한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박병천 조곡래의 구움입니다. 구움 살풀이 띄워드릴게요.

0: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1: 인천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0: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4: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4: 이놈 저놈
0: 묻지마
4: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5: 파투의 상사디야.
6: 어머머머머머 이봐요. 어머머머머 아이고 글쎄 오늘 창경궁 그 태원시 교육관에서 어버이날 행사로 복숭아꽃 어 효도 등 만들기를 한다는데 어머 이거 뭐야 어버이날엔 카네이션이지 왜 복숭아꽃을 가지고 그럴까 진짜 이거.
7: 아이 저기 말이야 용녀 아 나 참 이거 내가 아무리 우리 용녀를 참 사랑하지만은 어? 복숭아꽃은 예로부터 효와 무병 장수를 의미하는 거잖아. 아, 나 이거 참 부끄럽게 이거.
6: 아니 여보. 아니 그냥 좋게 말하면 되지. 왜 그 짜증을 내고 그 화를 내고.
7: 내가 언제 짜증을?
6: 아니 뭐 나 무시하는 거야 진짜?
7: 아니야.
6: 진짜 무시하는 거야 진짜?
7: 아니야. 무시하는 거 아니야.
6: 아 나
7: 이거 참 야.
6: 아 됐어, 자기 얘기하지 마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7: 아, 나 이거 어떻게 이거. 야 영규 네가 좀 설명을 좀 해드려라 영규.
8: 아 예. 제가 괜히 말씀드려가지고 아이 저 장모님 그게요 그 사도세자 아시죠 사도세자.
7: 아, 알겠지 용녀가 사도세자.
6: 아니 자기 그럼 가만 좀 있어요 진짜.
7: 아유,
6: 정말 참... 계속 무시하고 있어.
8: 아 그 사도세자의 그 아들이 그 정조 임금이잖아요. 그 왕위에 오른 정조는요 사도세자에게 이 전호를 올리고. 아버지 묘도 수원 화성으로 옮겨가지고요 11년간 12번이나 가가지고 제사를 올리셨대요.
7: 그래 우리 용녀가 부족해도 그런 거는 안다고. 어? 거기다 내가 조금 더 덧붙여드리자면은
6: 아, 자기는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7: 아니야 내가 이거 얘기해야 돼 내가. 아주 이제 정조가 효자 임금이었어. 어? 나중에 그 어머니 회갑 때 쓸 때 말이야 그 정조가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 묘가 어디 있지? 어디 있어 용녀? 아 방금 전에 화성이라고 이게 아니 뭐 듣고 있는 거야 아니 말이야
6: 지금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진짜.
7: 나 진짜 그래서 아버지 묘가 있는 그 화성으로 다녀가면서 화성 행궁에서 어머니의 회가변을 차려드리고 그랬다고.
6: 정말 듣기 싫어. 여보게 상위 아니 근데 그 회갑년이랑 복숭아꽃이랑 그래서 무슨 상관이라는 거야
7: 그거
6: 진짜?
7: 참 아니 그걸 모르...
8: 아니 그게요
7: 에이, 네가 설명해드려라.
8: 아, 예. 응. 아니 그때 그 정조가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지에 연분홍 물감을 들여서 복숭아꽃을 만들어가지고 무려 3,000송이를 잔치상에 올렸대요.
7: 그래. 그래가지고 그 복숭아꽃을 효심과 무병장수를 뜻하는 효도화라고 하는 거라고 용녀. 이제
6: 아유,
7: 알았어.
6: 정말 듣기 싫어 진짜. 아유, 알았어. 잘났어. 정말. 그런 거야 진짜. 아유, 알았어요.
7: 아이 난 그래도 우리 용녀 어? 너무 좋아.
6: 됐어요. 됐어.
7: 용녀 좋아. 얼마나 좋아. 용녀 좋아.

하는 것은 백성들의 고통이 아니라 축제여야 한다. 민심이 즐거워야 내 마음이 편하다.

0: 정조가 혜경궁 홍씨를 기리는 그런 마음을 노래한 노래 노을양의 효자손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어버이날 왜 둘이 싸우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0: 부부는 부부 싸움 물백이니까
1: 그렇죠. 네. 뭐 어떤 날에는 안 싸우네요.
0: 그렇죠. 요 캐릭터니까
1: 맞아요. 네. 복숭아꽃 효와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효도하다 이런 얘기 드렸고요.
0: 네.
1: 목화꽃 제 꽃말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꼭 카네이션뿐만 아니라 이런 꽃들을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바투의 상사대학 불금의 국악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에서는요. 아, 음악극 정로에서 저의 단짝 친구죠.
1: 그렇죠.
0: 정로에서 대금 명인 김계선 역할을 하신 분인데 오늘은 소리꾼으로 모시고요. 5월 17일 저도 몰랐어요. 아, 춘향가 완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어허.
0: 우리 정윤영 소리꾼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서울 도남문 국악당 개관 10주년 기념 공동기획으로 도남문 커넥트 정윤영 김동원

0: 정심정음, 보성소리 춘향가 완창, 일산 고법 완북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소리꾼 정윤영 씨와 오늘 버스킹,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똑딱이 퀴즈 함께 가시죠.

0: 똑똑똑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유산균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갑니다. 오대산 월정사와 율곡 국학진흥원은요 5월 10일 월정사에서 오대산 예술 이것 인문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축제는 동서, 남북, 중대 다섯 봉우리와 암자를 품은 오대산을 물꽃, 나무, 달, 님이라는 다섯 가지 의미로 풀어낼 예정인데요. 달빛 아래 펼쳐지는 오대산 이것 굉장히 근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본래 불교에서 유래한 말로 좁은 법당이 아니라 넓은 야외에 단을 쌓고 법회를 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2: 아, 원래 불교에서 유래한 말이군요.
1: 그렇네요.
2: 이것이.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2판 4판 2번 야단법석 3번 흥청망청.
1: 네. 네.
2: 자, 원래 불교에서 유래한 말이고 좁은 법당이 아니라 넓은 야외에 단을 쌓고 법회를 여는 것을 뜻하는 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어휴, 지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넓은 야외에서 단을 쌓고
2: 아, 단을 쌉니까?
1: 법회를 여는 것을 네. 뜻합니다.
2: 그렇습니다.
1: 바닥은 네. 약간 돌이겠죠?
2: 그러겠죠. 자, 2판 4판이냐 야단 법석이냐 흥청망청이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너는 야외에서 단을 쌓고 법회를 여는 것을 뜻합니다.
2: 크, 좋다. 에?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고 네. 막 와, 장난 아니네.
1: 뭔가 난리가 났네.
2: 이야. 이럴 때 이제 요 단어들을 쓰는데
1: 아이들이 뛰어놀 때도 이 단어 많이 쓰죠.
2: 아이고야 이놈들 참 예. 이렇구나 예. 즐겁구나 이렇게 쓰죠.
1: 그렇죠.
2: 근데 원래는 불교에서 유래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2: 네.
1: 사실 저도 몰랐고요. 오늘 알았고요.
2: 네.
1: 자, 2판 4판 야단법석 흥청망청. 정답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 올라와요?
1: 드디어. 아,
2: 오,
1: 온다
2: 다행이다,
1: 온다
2: 다행이다.
1: 온다. 예예예 예. 예, 예.
2: 오케이.
1: 좋습니다. 혹시 또 뭐 힌트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너무 결정적이었죠.
2: 그쵸.
1: 너른 야외에서 단을 쌓고
2: 단을 쌓는데잖아요. 그죠?
1: 법회를 여는. 에? 에? 바닥에 돌이야.
2: 그렇습니다. 자, 정답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1: 네.
2: 자, 그러면 발표해도 되겠죠?
1: 그쵸. 정답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답을 발표할게요. 정답은 2번. 2번.
2: 야단 법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네. 조선시대 억불 정책으로 사찰에서 승려들을 그 역할에 따라서 2판승과 4판승 두 부류로 나뉘었었는데 본연의 참선을 수행 정진한 승려는 2판승 그리고 2판승들이 정진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시키는 노역을 하고 절을 찾아온 사람들을 응대하는 등 사찰 유지를 위한 잡리를 하던 승려를 사판승. 그래서 2판, 4판이
1: 거기서
2: 또 거기서 되는 거고.
1: 흥청망청은 연산군 때 생긴 말인데 흥청이라는 기녀 집단이 있었고요. 백성들의 탄식이 망청이다 해가지고 흥청망청 결합어로 생긴 말입니다.
2: 네. 요거는 또 말씀을 드려보고요.
1: 자, 야단법석 정답 맞추신 분 중에 유산균 선물은 8069님께 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산균 잘 드시기 바랍니다.
1: 두 번째 퀴즈 갑니다. 하!
2: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르륵 똑똑똑똑.
1: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맞춰주세요. 떡 선물 걸고 두 번째 퀴즈 갑니다.

0: 이것은 오랜 시간 한국인의 식탁을 지켜온 대표 식재료인데요. 일단 고소합니다. 그리고 쫄깃한 그 식감 덕분에 볶음을 비롯해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은 독성이 있어요. 3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프타퀼로사이드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말이나 소가 생 이것을 섭취한 뒤에 실명하거나 폐사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독성 제거를 위해 충분히 익힌 후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미나리, 2번 여주, 3번 고사리.
0: 네. 생 이것은 독성이 있다.
2: 네네네.
0: 그래서 30분 이상 충분히 삶아서 드시는 게 좋다. 근데 원래 나물들이 보통은 다 독성이 있어요.
2: 네. 네. 그래서 데쳐 먹어야 맞아요. 되죠.
0: 네.
2: 네. 맞습니다.
0: 원래 독성과 약성은 한 끗 차 아니겠습니까? 자, 미나리, 여주, 고사리 중 생 이것은 독성이 있어서 충분히 익혀 드시라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2: 정답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0: 네.
2: 그 부대찌개 먹으러 가면
0: 먹고 싶다. 그 라면.
2: 예.
0: 네. 햄.
2: 떡. 추가로 시키지 않나요?
0: 아, 그렇죠.
2: 예.
0: 넣어야죠.
2: 두자
0: 부대찌개만 아니고 김치찌개에도 라면 이거 추가해야죠.
2: 뼈해장국
0: 들어가야죠.
2: 또 들어가고.
0: 일단 본판을 먼저 다 먹고 그러면 남은 국물에다가
2: 그렇습니다.
0: 라면 이것을 넣고
2: 그렇게 해서 저는 두자 힌트를 좀 드려봤습니다.
0: 아, 맞다.
2: 왜?
0: 1191님의 요 힌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애기 손을 이것 같다고 얘기하죠.
2: 좋다. 괜찮네. 그치.
0: 예.
2: 맞아 맞아. 애기 손을.
0: 맞아요. 어머 이러면서 이거 손 같다. 어머 이거 같아. 이렇게 맞아, 얘기하죠.
2: 맞아. 맞네.
0: 이것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2: 두자
0: 힌트네요. 뭔가 빌고 할 때 이것 소리. 예. 자, 미나리 소리, 여주 소리, 고사 소리. 자, 요 중에 정답
2: 맞으시면. 왜 이거는 뭐야? 왜 이거는 두자 고사리 소리로 안 하고?
0: 아, 그랬나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2: 다르지 않나요? 뭐, 미나 죄송합니다. 소리, 여 소리, 고사 소리. 이렇게 가든지.
0: 네, 네. 너무 티가 났나요?
2: 네, 그렇습니다.
0: 자,
2: 커피 거의 왔었었는데.
0: 네,
2: 오늘은 좀 봐 드릴게요.
0: 아, 햄 이거 너무 좋습니다 하신 분도 계시는데 맞아요. 저도 진짜 좋아합니다.
2: 자, 정답을 발표해도 되겠죠?
0: 네.
2: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
0: 고사리가
2: 정답이 되겠습니다.
0: 고사리가 무덤 주위에 많지요 하신 7796님도 계시네요. 그런가요? 약간 음한데 좀 많지 않나요?
2: 그런 것 같아요.
0: 네, 습도 높고.
2: 네. 아무튼 이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불림과 가열 이 과정이 꼭 필요한데, 말린 고사리는 찬물에 최소 6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 뒤에 사용하고 하루 전에 쌀뜨물에 담가두면 고사리의 질긴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요.
0: 맞아요.
2: 떫은 맛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주면 잔여 성분까지 빼내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0: 880 하나님께서는 고사리는 소고기 맛이 나지요 하셨어요.
2: 그렇죠. 잘 데치고 하면.
0: 그래요. 2630님도 제일 좋아하는 게 고사리라고 얘기하셨고요. 자, 떡 선물의 주인공.
2: 떡 선물 8801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자, 오늘 2부에선 정윤영, 진짜 소리 잘하는 정윤영 소리꾼의 네. 버스킹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2: 1부 끝곡은 최윤영 씨 음악으로 들어야죠.
0: 네.
2: 네. 도화 널 그리며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별별 음악 들으면서 휘뚜루마뚜루 여행하고 영끌에서 듣다 보니 화수목 어느새 불금이네. 우리 소리 진행도 잘하는 두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두

0: 좋다. 오늘 날씨 좋다. 이렇게 날이 좋으면 저기 한강 유원지에 가서 사랑하는 치느님을 딱 만나고 싶다.
1: 어? 치느님?
0: 응.
1: 어, 좋지. 근데 요즘 치킨값이 배달비까지 하면 한 3만 원에 육박한다는데 집에서 혼자 먹기보다는 친구들하고 식구들하고 밖에서 재밌는 콘텐츠로 즐긴다고 하더라.
0: 실제로 AI 트렌드 분석 플랫폼이 치킨 트렌드 리포트를 발표했거든. 그런데 치킨과 함께 언급된 장소 1위는 호프집, 2위는 한강이 차지했다잖아. 전통적인 치킨 소비 장소였던 우리 집이 3위로 밀렸대요.
1: 전문가들은 고물가 시대에 치킨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비용을 지불한 만큼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던데, 실제로 한강 공원에 한번 가봐.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의 치맥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강에 온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대잖아.
0: 게다가 요즘 전통을 더한 봄 축제도 얼마나 많아. 치킨이 소비 공간, 공간 소비로 이동한 것처럼 어찌 보면 전통도 다양한 지역 축제와 함께 공간 소비, 경험 소비로 이어지는 분위기 아닐까?
1: 그치. 궁에서 릉에서 유적지에서 만난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5월 8일 금요일 2부 출발합니다. 에스니팝 그룹 락의 연주로 아빠 무등 듣고 왔습니다.
1: 닭을 키워야 되나?
0: 치킨 올라서?

0: 네. 아무튼 치킨 가격이 심리적 저항선인 3만 원에 육박하면서 치킨이 공간 소비, 경험 소비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1: 네.
0: 근데 또 실제로 한강에 가보면 치킨을 시켜 먹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다고
1: 맞아요.
0: 하더라고요.
1: 우리가 알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뭘 먹느냐도 중요한데 어디에서 먹느냐, 또 누구랑 먹느냐에 한강. 따라 맛도 달라지거든요.
0: 그치, 그치.
1: 네.
0: 사실 한강이 맛있긴 해. 분위기가 이제
1: 바람 쐬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0: 물론 그 선상 유람선 그 아예 없는 거 있잖아. 배가
1: 네.
0: 운행하지 않고 그냥 정박해 있는.
1: 네.
0: 거기서 먹어도 좋긴 한데.
1: 바람 불면 다 맛있어요.
0: 그치, 그치.
1: 네. 그리고 실제로 호프집에서 먹을 땐 물리적으로 더 맛있죠.
0: 호프집.
1: 튀기자마자 내왔기 때문에.
0: 아, 그치, 그치, 그치.
1: 그냥 먹으면 바로 맛있어요.
0: 맛있긴 해요.
1: 그리고 하더라. 호프집에서 먹으면 생맥 얘기하자니까 또 그러긴 한데.
0: 네.
1: 아니, 생맥이랑 같이 탁 먹으면.
0: 그치.
1: 호프집만의 그 맛이 있어요.
0: 아, 나 입맛 따시게 되네.
1: 그죠.
0: 오늘 끝나고 어떻게 치킨 한 마리.
1: 너무 먹고 싶다.
0: 그지 그지 그지.
1: 그 치킨 나오기 전에 막 배고프다고 기다리느라고 과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0: 그
1: 기다려야 돼. 버텨야 돼요.
0: 난 또 염지가 되게 중요해서.
1: 아 염지.
0: 두껍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쪽이 난 좀 좋더라고.
1: 그렇죠.
2: 우리 지금 뭐 얘기하고 있었죠?
0: 갑자기 우리 또 치킨 얘기하네.
1: 완전 치맥으로 빠져버렸네.
0: 그러니까. 아무튼 이 다양한 지역 축제와 함께. 전통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1: 아, 공간 소비, 경험 소비.
0: 그렇죠.
1: 전통도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0: 네, 좋은 봄날에 내일 또 주말이니까
1: 네.
0: 부모님 모시고 함께 추억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확실히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치킨 얘기하긴 했지만 어디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0: 네.
1: 전통의 매력도 완전히 달라져요.
0: 어디서 들어야 될까?
1: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뭐 예를 들어 뮤지컬 전용 극장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오페라 전용 극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판소리 들으면 뭐지 왜 이렇게 심심하지 싶거든요. 근데 진짜 전통 적합한 공간
0: 그거는 밭두의 상서대야 버스킹 아니야?
1: 아니 그것도 지금, 그러긴 한데
0: 지금 들어봐자 지금 바로
1: 지금요?
0: 그래서
1: 뭐 얘기하다 지금 여기 어쨌든 어디에서 듣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공간 네. 소비, 경험 소비. 앞으로 우리 전통 예술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좋습니다.
1: 자 이제 진짜 멋진 소리길을 딱 이어가고 있는
0: 네.
1: 소리꾼 정윤영 씨의 오늘 버스킹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하러 가겠습니다.
0: 불금 행구가
1: 라디오 버스킹 버스킹
3: 응애 응애 응애 하면서 4살의 말투이고요 서른을 막 넘긴 지금까지 소리길을 걷고 있는 새신랑입니다.
1: 그렇습니다. 달콤한 신혼에 빠져있는 소리꾼 정윤영씨가 5월 17일 얼마 안 남았어요. 5월 17일 일요일에 서울 도남은 국악당 개관 10주년 기념공연으로 정심 정음 보성소리 춘향가 완창을 펼칩니다.
0: 정심 정음 바른 마음에서 바른 소리가 나온다라는 뜻이죠. 소리꾼 정윤영 씨가 늘 정말 제 귀에 정말 못이 박히도록 하시던 말씀이세요.
1: 제발 이렇게 좀 하라고. 왜 이렇게 안 하냐고.
0: 네. 아, 형 소리 좀 하세요. 막 그랬거든요. 맞죠? 자 소리꾼 정윤영의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이 오늘 자리해 있습니다.
1: 자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환영 인사 그리고 추임새와 응원 질문까지 보내주시고요. 자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드디어 만날 시간이 됐습니다. 새신랑 소리꾼 정윤영의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시작합니다.
4: 야!
1: 야!
4: 새신랑
1: 어떻게 빛나?
4: 야. 어서 오십시오.
5: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성 소리를 사랑하는 소리꾼 정윤영입니다.
0: 일단 새신랑 그렇지. 그 새신랑이라 할 수 있죠.
5: 예, 지금 2년 차.
0: 어때요? 좋아요?
5: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니 얼굴빛이 달라졌어.
5: 아 그래요?
0: 진짜 완전 퍽퍽퍽했거든.
1: 아 그쵸.
0: 아 지금 빛이 납니다.
1: 빛이 나요 진짜.
5: 행복한가 봅니다.
0: 기운 자체가 되게 해피해요 하는 느낌입니다.
1: 와이프 감사합니다. 자랑 한번 갈까요?
5: 제 아내는

0: 는 일단 춤을 잘 추고요.
1: 네. 아, 무용
2: 무용하시죠?
0: 아, 예. 네, 네. 이제 국립부산국악원의 무용단 단원으로 있는 예. 김동후 무용수입니다. 아하. 예, 이름 많이 기억해 주십시오. 아~ 김동후 무용수입니다.
1: 네. 아, 네. 좋아 좋아.
3: 예. 아, 무용을 배웠잖아. 가르쳐 주세요.
0: 그래서 춤이면 춤, 얼굴이면 얼굴, 성격이면 성격. 어. 다 아주 출중한. 와.
3: 아니 아닙니다. 그러면 신혼에 네. 같이 뭐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0: 네네네.
3: 아 이렇게 또 완창까지 준비하셨어요.
0: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리꾼으로서는 완창은 평생 소리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네네. 숙명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조금 일찍 다녀왔어요 여행을 사실.
3: 아 그래요?
0: 2월 정도에 코타키나발루로 다녀왔고. 네. 또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 완창을 준비를 하면서 아내한테도 굉장히 배려를 많이 받고 있고 어허. 아내도 많이 힘들 거예요 아마 예. 예민한 신랑 상대하느라고 아.
3: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니까
0: 네네, 맞습니다.
3: 오늘 버스킹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0: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3: 자 그러면 오늘 그 완창 때 할 네네 소리들을 하시는 거겠죠?
0: 네, 제가 몇 대목 추려 보긴 했는데 네. 제가 픽한 세 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3: 아, 정윤영의 픽. 예, 예. 어떤 게 있습니까?
0: 처음에는 이제 천재 디프리를 들려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별가 중에 이제 춘향이가 술상 차려놓고 이제 이몽룡과 이별하는 대목. 그 다음에 이제 갈까보다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3: 유명하죠.
0: 예. 그래서 그 대목 이제 춘향이가 한양으로 떠나간 이몽룡을 그리면서 부르는 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몽룡이 장원급제 네. 하는 대목까지 총 네 곡입니다.
1: 네 곡. 네 대목을 준비해 주셨고 보니까 예. 춘향가에 다 골격이네.
0: 네네네네.
1: 핵심 대목들만 지금 쏙쏙 뽑아 오셨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소리. 네. 한번 가볼까요?
0: 네.
1: 어떤 소리죠?
0: 처음으로 이제 순서대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천재 디프리 이제 네. 이몽룡이 이제 광한루에서 춘향이를 보고 첫눈에 반하잖아요.
1: 반해요. 네. 첫눈에 그냥.
0: 첫눈에 반하고 나서
3: 윤영 씨 같이.
0: 아 그렇죠.
1: 저처럼. 윤영 진짜 잘한다. 이러면서.
0: 아, 너무 팔불출 같은데. 아예. 그래서 이몽룡이 춘향이를 보고 네. 집으로 돌아와서도. 온종일 머릿속에 춘향의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대학을 읽으면서도 춘향 생각, 맹자를 읽으면서도 춘향 생각.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정신 좀 식히자. 해서 방자한테 천자를 들여놓고 이제 조금 해악스럽게 디프리까지 네. 붙여서 하는 대목입니다.
1: 그렇습니다. 아. 물 한 잔 드시고. 네. 천자문은 사실 이제 이몽룡에게 너무 쉬운 건데 네.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천자문인지 춘향문인지
3: 그치.
1: 이제 예, 섞이면서 해학적으로 풀립니다. 에이. 자, 천자 디프리 보성 소리입니다. 여러분 귀한 소리예요. 네. 정윤향의 라이브로 갑니다.
0: 예, 이 소리를 들으실 때 보성 소리 자체가 고째 소리이긴 합니다만 이 천자 디프리에도 고째 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중점으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때여 도련님이 천자를 들여놓고 천자 뒤풀이를 한번 해보시는디 자 생천하니 푸른 행사시 요요 비창의 하늘천 촉시생지하여 금목수화를 맡았으니 양생만물을 따지 유현미묘흑적색 북방현무감을현 궁상각지후동서남북중앙도세의두루왕 천의지 아반이면 멀리 하루강할 지복 연대옥적흥
2: 멍성해.

입죽. 오지홍소 기자 초연홍범이 우주 넓으롱 전원이자 홍보불기라 삼황이 취왕 거칠왕 조손천지장을 씌우 취지의일 나을일 황생 척양가 강구연올 다롤 오거신서 백가옥 천안영상 찰령 예가오일이 더디진고 일꺼진 책의기월층 28수 하도 낙서 진우 전강 별진 가련음양 속창가라 은황금 침잘속 절대가인 좋은 풍륜다열춘 추벌일열 그의 월색 삼경야의 탐탐정의배 불량 부귀공명 꿈밖에라 포위한상 잘한 인생이 유수같이 세월이 절로 올래 남방 천리 불모지지 아래도 울고 공부자의 착한 도덕 이왕 지사의 갈왕 상생이 추소봉지의 초목이 황락가을축 색박향차고극 듬연소년 공도가 둘쑥 낙모

0: 일생포화도 남을려 이 몸이 활활하라 천사번사 이룰성 이리저리 논이다 부지세월 해세 조광 제천원 박댐 모더들이 퇴전 통편음업종률 춘향과 나얼과 단둘이 앉아 법중여자로 놀아보자.
1: 대박입니다. 대박.
2: 와, 소리가 살아있다. 살아있어.
1: 야, 내공해.
3: 막 밀었다 당겼다가 막 피지컬도.
1: 아유,
3: 이게 진짜.
1: 지금 190 되나요?
4: 190 좀 안 되죠. 한 89 정도 됩니다.
1: 비슷하네 저희랑.
2: 네, 비슷하죠. 그렇죠. 네. 조금 크다. 조금 더 커.
1: 열쇠공님 지금 문자 왔거든요. 직접 소통하셔야 되거든요.
2: 아 예.
1: 네, 열쇠공님 문자 있잖아요.
4: 열쇠공님께서 패션 모델 같은 소리꾼이시네요라는.
2: 아, 맞아, 맞아.
4: 아우 너무 오늘, 너무 너무 좋은 말인데.
2: 오늘 어떻게 그 예. 옷도 좀 와이프가 어떻게 도와준 겁니까?
4: 아 이 착장을 예. 아내가 도와준 건 아닌데 이 아, 예. 가디건을 아내가 이제 픽을 해서.
1: 아 그래.
4: 구입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2: 확실히 예. 때깔이 다르죠. 뭔가
1: 그치.
2: 네. 본인이 이렇게 딱 손 돼가지고 입은 느낌이 아니었어.
1: 아 그치. 연등불님.
4: 연등불님이 새신랑 소리가 달달하네요. 사랑꾼이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2: 아까 중간에 그 사랑이란 단어 딱
4: 사랑. 예.
2: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성음이 또 달라지더라고.

0: 약간 어 느끼셨나요?
1: 아, 느꼈죠. 아,
2: 바로 느꼈죠.
0: 역시
1: 그 디테일. 예. 정원 나들이님.
0: 정원 나들이님께서는 남자 소리꾼 태가 곱습니다.
1: 아, 태가 곱다.
0: 그러니까 제가 발림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예. 이게 자꾸 이게 부딪혀가지고 아, 팔이 네. 팔 길이 때문에
3: 팔이가 아. 팔이 굉장히 길고 예. 일어섰을 때 굉장히 키가
2: 크니까 피지컬이.
3: 자 5927님
0: 5927님께서 적벽가하실 줄 알았는데 춘향가로 완창하신다니 역시 사랑꾼 결혼 효과입니까?
3: 오늘 약간 그쪽으로 가네요. 사랑꾼으로 어쩔 수
0: 유머 감각이 좋으시네요.
3: 선물?
0: 예 유산균 선물 드린다고 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0: 지금까지 윤철 선생님께 심청가, 그다음에 춘향가, 적벽가, 수군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예, 유산균 선물 드린다고 합니다.
1: 네.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이번에 춘향가를 완창을 해봐야겠다.
0: 네. 춘향가만큼은 저희 쌤께서 아직 완창을 안 하셨고,
2: 아, 그래요?
0: 근데 이제 완창을 안 하신다고 그때 선언을 하셨었으니까 또 완창을 많이 하시고 제자들도 몇몇의 제자들도 완창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춘향가만큼은 저희 쌤께서 아직 완창을 안 하셨고,
2: 그래요?
0: 근데 이제 완창을 안 하신다고 그때 선언을 하셨었으니까.
2: 아, 그거 진짜예요? 선생님이 안 하신다고.
0: 예,
1: 맞아,
0: 예.
1: 맞아.
0: 그래서 이제
1: 그 들었었어요.
0: 한두 시간 정도
1: 예.
0: 짧게만 하신다고
1: 너무
0: 하셨으니까.
1: 힘드셔서 그러신 거죠?
0: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정권진 선생님으로부터 전승돼 온 춘향가가의
2: 네.
0: 완창 지금 기록이 없어요, 아직까지. 네.
2: 그만큼 귀한 소리입니다. 그죠?
0: 네. 그래서
2: 그러면 윤영 씨가 지금 완창 춘향가 준비할 때
0: 네.
2: 윤진철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은 큰 어떤 도전일 수도 있겠네요.
0: 아, 그렇죠.
2: 신경 많이 쓰시겠는데요,
0: 예.
2: 선생님도.
0: 그래서 쌤께서 가실 때마다 조금씩 이제 무기를 하나씩 이렇게 꺼내서 주시고
2: 그거
0: 그러고
2: 들만한
0: 계세요.
2: 소리꾼한테 주실 거 아니에요?
0: 아,
1: 그렇죠.
2: 그거 무거워서 못 버티는 사람한테 안 주실
1: 그렇죠.
2: 거라고
0: 아이고, 아이고,
2: 하죠.
0: 아이고. 그래서 쌤께서 네가 얼른 춘향가를 해라.
2: 아하.
0: 항상 한 3년 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도남문국악당에서 공동 기획으로 이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가유산청에서도
2: 네.
0: 이수자 지원 사업으로 또 선정이 돼서 그리고 또 지원금까지 또 감사하게 받아가면서 준비하게 될
1: 오히려
0: 수 있었습니다.
1: 공부할 수 있게 됐네요.
0: 네, 맞습니다.
1: 오늘 진한 맛들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라이브가 이제 천자
0: 예.
1: 디프리였고 두 번째가 아까 이별가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시면서 이어가 볼까요?
0: 이제 이별가라고 한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 오리정 이별 대목이라고도 많이 알고들 계시는데
2: 네.
0: 보성소리에는 오리정 이별이 없어요.
2: 어허.
0: 그래서 오리정에 나가 이별을 허였다 허였으되 그럴 리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냥
2: 네.
0: 이별 대목이라고 정의를 했고,
2: 예.
0: 이제 고 김명환 명곡께서 이제 보성소리 그 소리꾼들과 교류가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2: 예.
0: 그래서 구술 중에 초합부터 사랑가까지는 그냥저냥 가는데
2: 네.
0: 이별가를 하려고 하면 소리꾼이 허리끈을 한번더 묶고 졸라매고 한다고
1: 맞아요.
0: 했을
1: 그
0: 만큼으로
1: 정도 진짜 힘들어.
0: 예, 힘든 소리였다고
1: 맞아.
0: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성 소리를 좀할 때마다 대목대목 이렇게 짜여져 있는
1: 맞아.
0: 이면들을 이제 부르고 들으면서 제가 항상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신이 만든 거다.
2: 그러니까 진짜
0: 정말.
2: 네. 이면을 파고들고 알면 알수록 더
0: 네.
2: 그렇게
0: 네,
2: 느껴지시죠.
0: 맞습니다.
2: 맞아요.
0: 그래서 이번에 들려드릴 이별가 또한 그렇다고 생각해서
2: 네.
0: 한번 눈대목 얘기도 하고
1: 네.
0: 그래서 부족하지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그물한잔 드시면서
1: 네.
2: 867 하느님의 메시지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노래가
1: 네.
2: 좋아에서 월요일
0: 예.
2: 코너지기 또 하셨잖아요.
0: 아, 예.
2: 노래 뭐 역시 코너지기답게
0: 아,
2: 말씀을 너무
0: 감사합니다.
2: 잘하신다고 칭찬의 글이 또 올라옵니다. 어떻게 이분께 선물 하나
0: 예, 떡 선물
2: 네.
0: 드리겠습니다. 예,
1: 네,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자, 보성소리 춘향가 중에 이별가 두 번째 라이브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3: 그때여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이별을 나갔다 하였으되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행차 배양시 육방 관속이 오리정에가 늘어서 있는디 염치 있고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 이별 헌다오고 오리정 삼노대거리 쩍 버려진 데서 퍼버리고 앉아 울음을 울 리가 없지. 꼼짝 달싹 못하고 저 집 담장 안에서 은근히 이별을 하는디 와성 자리를 펴고

천년의 운명.

되면 술이나 한 잔 잡수시오. 술 한 잔을 부어들고

한 잔을 잡수시고 한양을 가시다가 강소 참참 푸르륵 그든 보남 연글 생각아.

홍홍 변기 날 거음년이 행양들을 수습하여 부디

0: 감사합니다.
1: 아, 좀 더 해주자. 아, 좋은데.
2: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1: 아, 이건 진짜 이별 한번 또 해본 사람이 이게 나오는 거거든, 그잖아.
2: 어, 글로 간다고?
1: 아니야. 그러니까 진정성이 느껴진다, 뭐 이런 아니, 거지.
2: 아, 어쩜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를 잘한다 못한다를 뛰어넘어서 소리가 어떻게 이 선이 있지? 어. 선이 쫙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 소리 하면 어떻게 윤지철 명창께서도 예.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십니까? 아니면
1: 칭찬 잘 안 하시죠?
0: 선생님 제 앞에서는 칭찬 안
1: 그렇지.
2: 아 그러세요? 예. 잘한다 싶으면 그럼 하나 더 가져가라.
0: 네. 네.
2: 더 무거운 걸 주시는구나. 네.
0: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권군갱진일배 이렇게 했잖아요.
2: 네.
0: 근데 권군갱진일배정 이렇게 바꿔.
1: 어? 갑자기?
0: 예. 네. 이래 갑자기 수업하다가
2: 예. 어.
1: 그런 길도 있다. 예. 뭐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0: 예, 그렇죠.
2: 보성 소리의 약간 특징이 그건 것 같아요.
0: 예.
2: 딱 짜여져 있는 대로 이대로만 해가 아니라
0: 자유롭게
2: 이면에 따라서 그렇죠. 자유롭게 예.
0: 하,
1: 문자 소개 해야 예. 될 것 같아요.
0: 네. 3512님께서 소리꾼님이 누군가인데 윤진철 명창 제자라니 두말할 것 없이 잘하시네요. 응원할게요. 완창 성황리에 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1: 네.
0: 기도드립니다라고 해가지고 2390님
1: 네.
0: 소리가 짱짱하면서도 구수하니 좋으십니다. 피지컬 얘기하셔서 급 TV 켜고 보니 비주얼이 완전 아이돌이시네요.
2: 아,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보신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2: 아이돌이다.
1: 판소리하는 남자 중에 제일 크죠.
0: 예, 아이, 제가
2: 크다 작다 말고 멋있다로 해주세요.
1: 아, 제일 멋있죠, 제일.
0: 아니에요.
1: 자, 그렇습니다. 네. 자, 6565님께서
0: 네, 네. 정민영 씨 귀한 소리 너무 좋습니다. 정로를 보고 찐팬이 되었습니다. 오오. 역시 멋진 소리 감사합니다.
2: 정로 하면 또 정민영 씨와 이상화 씨가 그렇죠. 이제 또
1: 하윤주 씨.
2: 아, 그러니까

0: 두 남자의 그 매력이 또
1: 그렇죠.
0: 굉장히 돋보였죠.
1: 김계선 네. 박종기 네. 선생님의 박종기. 이야기니까. 아. 네. 아, 오늘 분위기가 좋은데요.
0: 아, 너무 아. 좋다 진짜 소리가.
2: 아, 자, 감사합니다. 아.
1: 세 번째 라이브도 한번 가봐야지. 아. 갈까보다라고요? 갈까보다?
2: 예, 갈까보다를 준비를 해봤는데 네. 제가 이 갈까보다를 준비한 이유가 예. 보성 소리에 여러 이제 소리길들이 나오고 또 곧 제목들이 네. 나오지만 네. 갈까보다만큼 이 보성 소리를 설명할 수 있는 소리가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0: 그러니까 뭔가 차별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2: 네네.
0: 어떤 차별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 어떻게 보면 네.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동창, 여창, 남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창은 아기가 부르는 소리, 네. 여창은 여자가 하는 소리, 남창은 남자가 하는 네. 소리인데 이 세 개별로 보성 소리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음흠. 이 갈까보다만큼 이 여창과 남창의 분별이 정확하게 분별되는 대목이 네. 거의 없어요.
1: 어허. 여기가.
2: 그래서 뭐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갈까보다는 예. 하나르 직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0: 얼른 이렇게 가잖아요. 맞아요. 보통.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창에 가까운 갈까보다라고 할 수 있고 남창은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1: 아, 내가 여창으로 배웠거든.
2: 아,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1: 성우양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2: 아, 진행도 잘해.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놔야 소리를 더.
1: 그렇지.
2: 귀 기울여서 듣게 되잖아요.
1: 남창으로.
2: 예. 이번 완전 남창으로 갑니까? 예. 예. 좋습니다. 아,
1: 또 이러셔야지.
0: 굉장히 떨리네요.
1: 그래요?
0: 이 무대가.
2: 떨려요?
1: 예. 떨려.
0: 일반 공연장보다.
1: 그치.
0: 그렇죠. 예.
2: 맞아. 근데 전혀 티 안 나.
1: 아, 티 안 나요.
2: 너무 좋아요.
1: 칭찬 일색이니까.
0: 잘 해보겠습니다.
1: 안일이부터 가보겠습니다.
0: 그때여 춘향이는 굴로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모른 줄을 모르고 한양계신 서방님 생각으로. 단식을 하는구나 갈까 보다 임무를 따라서 갈까 보다

0: 무당.
1: 아이 좋다.
0: 바람도 소연없고 구름도 소연없는

舞蹈。 하나둘칭여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삼월동풍 연야대영 임계신 처마 끝에 집을 꿰꼬 돈이다가

0: 꼬여버릴 듯 꼬영영 이별이 되려는가. 어쩔거나 어쩔거나 임 없는 세상 어쩔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음을 우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1: 남자 소리로. 아, 멋집니다. 잠깐만 쉬고 계십시오. 예. 원래 문자 소개를 또 요청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셔가지고. 5269님께서 테토남 소리 끝내준다고.
2: 어, 맞네, 맞네.
1: 반하겠네요. 아직 반한 건 아니네요. 반하겠다고. 예, 예고하셨어요, 지금. 예. 어, 센티멘토님께서도 소리도 너무 멋지고, 외모도 너무 멋진데, 멋진 소리, 멋진 스타일, 둘 다 가지시다니 묘하네요. 실례지만 나이가 이렇게 하시면서 어려 보이는데, 연륜이 있는 음색입니다. 정심 정음으로 다듬어진 소리인가 그런지 멋져요 하셨는데, 일단은 나이가 어떻게 되냐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3: 네.
1: 네.
3: 저는 31살입니다.
1: 네. 애기죠, 애기. 근데 허, 소리는 완전 예. 네. 연륜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그리고 외모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다라는 칭찬을 해 주셨는데.
3: 아, 감사합니다. 네.
1: 끝이요?
2: 지금 힘들어 지금.
1: 아니 정신줄만 해. 정신줄 붙잡아야 돼.
2: 정신줄. 아니,
1: 정신줄.
2: 봐봐.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소리하잖아요. 그치. 한 장단만 해도 사실 그치. 온 찐이 맞아. 다 그쵸. 빠져요.
1: 맞아 맞아 맞아.
2: 근데 이렇게 하라고 또 가르침을 받으신 거겠죠? 어.
3: 그럼요.
2: 윤철 선생님한테.
3: 윤철 선생님께서 항상 네. 네. 소리는 최선을 다하지 말아라. 어. 절실히 해라.
1: 아. 절실. 아니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완창을 해야 되잖아요.
3: 예.
1: 한 6시간 반 되죠.
2: 그리고
3: 6시 어, 소리만 5시간.
1: 5시간. 네. 인터미션 있고.
3: 예, 인터미션 있고.
1: 아,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에너지를.
2: 그러니까 한 대목 끝나고 나면 그냥 진이 다 빠질 것 같아요.
1: 다행이죠. 보통 사랑가까지 한 1시간 나올 거고 그렇죠. 초입부터 네. 그다음에가 이제 이별가 대목이 2시간 반인가
2: 되게 힘들어요.
1: 너무 힘들어. 그렇죠. 계속 울어. 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아니야, 아니야. 와, 이게 2시간 반이야.
2: 잘한다. 어. 그러다가 이제 신년마저 넘어가면 좀 편해.
3: 그렇죠.
2: 차라리 시원하게.
1: 그렇지.
2: 예, 예, 예.
1: 그리고 또 한 번 고비가
3: 뒤에 십장가 또.
2: 십장가.
1: 아, 십장가. 어?
2: 넘을 수 없는 또 그
1: 초경 이경 해가지고 그렇죠. 그 엄청 아. 또 에너지 쏟아야 된다고.
3: 징합니다.
2: 그 많은 고비들이 있고 그걸 함께 그렇죠. 넘어가는 그 완창의 매력이 있어요.
1: 근데 원래 그래서 힘들어서 고수는 보통 2명
3: 예, 예.
1: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 분이 한다고요?
3: 맞아요.
2: 야, 예. 김동원 선생님이 하시죠. 예.
3: 예. 어떻게 보면 어 요즘 춘향가 완창 보면 고수를 한 3분까지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2: 그래. 예.
3: 어. 이게 일산고법이 네. 사실 보성소리 춘향가 그러니까 보성소리 전바탕에 가장 특화된 북이에요.
2: 네.
3: 그래서 일산 김명환 선생님께로부터 내려온 그 북인데
1: 북 스타일.
3: 네. 원래 김동원 선생님께서 김명환 선생님 체제셨어요.
2: 그러니까요.
3: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유진철 선생님께 고법을 공부를 하고 계세요.
2: 그렇더라고요. 예.
3: 그래서 또 이제 같은 학원이고
2: 네.
3: 또 이제
1: 같은 식구니까
3: 예, 같은 이제 식구니까
1: 소리끼를 아니까
3: 예,
1: 이제
3: 그래서

0: 완창 완북 공연을 한번 해보자.
1: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일반 완창 공연이 아니에요. 네네네네. 일산 곱법도 완북하는 자리입니다.
0: 맞습니다.
2: 그렇죠? 아, 5시간 동안 그 가부좌 틀고 앉아서 그것도 약간 허리를 틀어야 되니까 이거 쉽지 않은데.
1: 소리꾼도 힘들지만 사실 고수도 힘들거든요.
0: 그렇죠.
2: 이거 진짜 말 못할 그 사정이 있는 거거든.
1: 그렇죠.
2: 다리에 쥐나거든 진짜. 예. 5시간 동안.
1: 말 못할 사정.
2: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소리꾼도 힘든데 네. 고수도 힘드실 것 같고. 그렇죠.
1: 완창 쳐보셨습니까?
2: 안 쳐봤죠. 못 치지.
1: 뭐 쳐본 사람처럼 얘기해.
2: 30분만 앉아 있어도 다리가 저리더라고요.
1: 그리고 지금 윤영 씨의 소리가 그냥 얼렁설렁 북을 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소리 이제 딱 하나 남았네요.
2: 마지막이 예. 그거죠.
0: 장원급제 제목입니다.
2: 장원급제.
0: 마지막으로
1: 또 진짜 맨 마지막 올라야 될 산 중에 하나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정권진 선생님께서 네. 가장 즐겨 부르셨던 대목이기도 해요. 이게 네. 왜냐하면 이게 보송소리 자체의 장단노름과 그다음에 그 성음노름이 네. 기가 막히게 들어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1: 네. 맞아요. 네.
0: 이 대목을 즐겨 부르셨고. 또 저 역시 이제 춘향가에서 가장 좋아하는 예. 대목이기도 해서
2: 그래서 제일 뒤에 하이라이트 대목으로
0: 그렇죠.
2: 준비를 예.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장원급제. 자, 한번 마지막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3: 물 안 드셔도 돼요?
4: 아, 물 한
2: 번. 물 드시고.
3: 예. 드셔야 돼. 예.
2: 보성 소리라고 하면 이제 정흥민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정흥민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정권진 선생님으로 이게 예. 계보가 이렇게 됩니다.
4: 맞습니다.
2: 그리고 이제 그 정권진 선생님께 배우신 저기 정흥민 선생님한테 배우셨구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성호양 선생님, 그렇죠. 조상현 선생님, 성창 뭐 성창 선생님 이렇게 되고,
0: 예.
2: 그다음에 윤진철 선생님도 정권진 선생님께 배우셨고,
0: 예. 그렇죠.
2: 그렇죠. 그렇게 이제 계보가 되고 예. 정권진 선생님의 제자가 이제 정윤영 씨가 되는 겁니다. 맞죠?
0: 갑자기요?
2: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잠깐 물 드시는 동안에
0: 큰 선생님.
2: 예, 예, 예. 예. 이제 그렇죠. 예, 소개해
0: 계보가. 예. 예. 감사합니다.
3: 네. 물 드시라고.
2: 예. 예. 들어, 마이크 비면 안 되잖아. 예.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지.
0: 오, 센스쟁이.
2: 예. 어, 형, 제발 소리 좀 해요.
3: 아, 근데 정원진 선생님 소리도 유튜브에 네.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0: 있어요. 나와요. 장원급제 대목도 있어요.
3: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있어요. 네. 그것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지금은 정윤영의 그렇습니다. 장원급제를 라이브입니다. 들어볼게요.
0: 그때요. 춘향이와 이몽룡은 할일 없이 이별을 하고 이몽룡은 서울로 올라가 글공부 힘을 쓸지 이렇듯 세월을 보낼 적어 이때여 도령님은 서울로 올라가서 글공부 힘쓸지 춘추사략 동사기사서 삼경백가을을 추야로 읽고 쓰니 동중서문연이오 백낙천 개수로다 금수강산은 흉중에 품어두고 품은 원로를 북끝으로 이롱을지 국가 태평하여 경과 보일 적어 이몽룡 고동보소 장중 들어가니 백설백목 자일량 막 구름같이 높이 쳤다 탑을항면은이 홍일산 홍양산 봉미선이 완연구나 시위를 바라보니 병조판서 복명기 도총관 별련군과 승사각신 들어섰다 중앙의 어영대장 선상의 훈련대장 도감중군 700명 섬령구르작의 장 일광을 희롱할지 억조창생 만민들 꼭 풍요떡콩다눈 아찌는 아행 무대 춤추는 듯 대제약 대출하야 오지 내리시니 도성지 모셨네 포장 후에 번뜻 글재허여

나가야 용지어는 먹으를 가라. 호황모 무신필 일필휘지어여 일천의 선장은 이 상시관이 그를 보고 칭찬하여 이룬 말이 문안도용 큰이와 구구마다 관주라 장원급제하였구나. 이몽룡 신뢰이 이몽룡 신뢰이 어전사령이 나온다. 어전사령이 나와 청천리가 배치고 자세치 긴소매를 보기 좋 개활개를 쳐.

0: 하여 국당이 골석 은혜를 지내요. 상류천 하류천 대왕 떡정거리 호장터를 지내야 파론소사 광종화룡 공준혜성 북계의 닭다리 방해지
1: 고도라 상가들.
2: 소리는 끝이 났지만
0: 예
2: 문자와 소통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0: 5419님께서 네. 아이고 부모님부터 장인 장모가정 아주 좋아하시겠습니다 그려.
1: 이 소리 자체가 효도지 뭐.
2: 그렇지 그렇지.
1: 좋아하시죠?
2: 다 오세요?
0: 아 예 다 오시고요. 네. 이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장인 장모님을 정말 잘 만나가지고 제가 네. 너무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1: 자 어떤 분인지 네. 또 얘기 설명 들어가야죠.
2: 그러니까 그 어떻게 잘해주시는데?
1: 그러니까
0: 장모님께서는 그냥 저희 어머니처럼 항상 어허. 저를 그냥 아들 이상으로 대해주시고 어허. 그리고 또 장인어른께서는 그러니까 딸만 둘이시거든요.
2: 아, 그 아들이 예, 없으시니까. 예.
0: 그래서 더 이제 제가 더 살갑게 하고
1: 살갑게 해요. 민혁 씨가
2: 예, 예. 잘해 뭐, 잘해.
1: 아 그래요?
2: 잘해.
1: 아 밖에서 볼 때 약간 무뚝뚝해 보여. 아니, 아니, 살갑게 잘해요.
2: 완전 예. 또 그럴 때는 이렇게 해. 이렇게. 해.
0: 그래서 두 분 다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2: 보기 좋네.
1: 사마다 공하나님. 예.

제16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전통공예 부문 후보를 공모합니다. 서암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서암전통문화대상은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까지 호남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중견 예술인을 예우하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올해 시상 분야는 전통공예 부문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겐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호남 지역 전통공예에 맥을 잇는 중견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천그룹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암문화재단이 호남의 예술혼을 응원합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정조는 효심이 무척 깊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화성행궁의 봉수당에서 잔치를 열었고 건강과 장수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한지로 만든 복숭아꽃 삼천송이를 올렸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조의 효사상을 배우고 부모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복숭아꽃 효도 등을 만드는 행사가 열리던데요. 정조처럼은 못하겠지만 부모님께는 우리가 왕보다 더 귀할 겁니다. 어버이날을 챙기지 못한 분들 계신다면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부모님께 꼭 전화 한 통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같은 날 가슴을 찌르는 노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정숙의 소리로 단가 충효가 보내드립니다.

0: 세상 번님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간의 백행 근본 충효밖에 또 있느냐. 왕상은 고빙하야 얼음궁어 잉어 얻고 맹종근 읍죽하야 눈쏘고 축순 얻어 사친송유를 허여 있고 서산어 진원해 끈으로 잡아 메고 북당을 핫발양 진토디에 뜨게 허우면서 여리 어흐그도 학문하여 입신 양면기 더욱 좋네. 전왕제 왕진 왕세며 여선의 당문마저 공맹한 중 대성유 한도 덕행 없성 공허시고 포악거대야 진시황은 빨리 장성모이지 쌓고 장생몰사
1: 오정숙의 소리로 단가 충효가 보내드렸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왔던 날, 그리고 처음으로 선물을 사준 날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는 아직 선물까지는 못 받아봤고 카네이션 만들어 왔을 때 아 울컥했어요. 예, 벌써 이렇게 컸나? 뭐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부모님도 저의 첫 카네이션을 기억하시겠죠. 어릴 때는 카네이션 달고 다니는 어르신들 하루 종일 달고 다니시잖아요. 보면서 웃어넘겼던 기억들이 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저녁이나 또 이번 주말에 부모님과 식사 약속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테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부모님의 텅 빈 마음만큼이나 텅 빈 통장을 그냥 챙겨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약속, 어떤 일을 하던 부모님의 어떤 통장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도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피리 신하위 보내드릴 텐데요. 이충선의 피리, 장덕화의 장구, 전태용의 징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이충선의 피리, 장덕화의 장구, 전태용의 직연주로 피리 시나위 보내드렸습니다. 어버이날이라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될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 그리고 평소에 생각도 없었던 기획자 역할을 맡아서 이런저런 기획을 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어버이날 맞이 효 대잔치 뭐 이런 공연들, 예, 그런 거 보면 예전에는 이 곡이, 예, 절대 빠지지 않았던 레퍼토리였던 것으로, 예, 제 나이에도 그런 게 기억이 나네요. 이은관 명창의 소리로 배뱅이 굿 보내드립니다.
1: 옛날 서울자간의 이정승, 김정승, 최정승이 명산대차를 불공하야 아들 딸락했다가 명산대차를 찾아가는데 목요일 제게 이를 고의하고

충성하구나. 이렇게 산부인 삼정성이 명산대찰 가서 매일같이 아들 딸 많이 낳게 해달라고 빌고 정성을 들었더니 시서이면 감천이라고 산부인이 그날부터 뱃속에 뭐 하나씩 생겨가지고서 세 집에서 집집마다 하나씩 낳긴 낳는데 신수가 불행든지 한 집은 딸을 낳고 한 집은 계집애를 낳고 한 집은 여자를 낳았어요. 이름을 세월래 내월래 베베이라고 지어서 세월래 내월래 시집을 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는데 가운데 찐 베베는 저 금강산 절에 상자 중 보고 병이 나서 베베이가 거진 거진 죽어갈 적에

명년이 사모리면 오만은 상자 중에 어디 가고? 패배이가 죽는 줄을 몰라 주나. 내 황천에서 일직사자, 월직사자, 감북사자, 축북사자, 패배이 잡으러 나오니 패배이

간별은 언제 와요? 인제 간별은 언제 와요?

경풍 아래 그린던 자른 물 질게 베고 뜨게 훌쩍 돌아를 올라 불쌍하고도 가려나 너버리 넘쳐갈로

덩어리 넘쳐나간다. 이렇게 패배의 풍망산에가 딱 깊이 깊이 묻어놓고 패배의 오만이 아버지는 패배의 죽은 럭시닥도 듣겠다고 각도 무당불러 굳어 저게 제일 먼저 강원군 무당이었다. 에라 긴급에 만세라, 에라 긴급 만세라, 호랄라리 오십여러분 채수나 소망을 생길 적에 아들을 낳으면 효자나고 딸을 낳으면 효녀나고 소를 놓으면 황가 되고 말을

낮에 물고물 흘러들고 구멍구멍을 뛰어들고 송아지 먹은 맹맹 강중강중 뛰어들지 시시가물

날날이 오신 여러분 집집마다 집집마다 금년수수 대통할지 무슨 일 하시든지 소원 성취하시라고 맙숨가를 빕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이 구태도 배배훈이 안 와요. 그래서 배배의 부모가 안방에 누워있을 때 때마침 표양에 건달 친구 한 사람이 배배의 죽은 매력을 달게 됐어요. 배배가 말이요 시집갈라고 예장 혼수 받아놓고 죽었죠. 그런데가 예장 받아둔 비단 혼수가 또 이렇게 열어가냐요. 다리도 다 월광단 해가 도다 길광단 질주병준 호령주 맹주선불 산당룡 금동단 목구단 만수청산 은부단 달공로과동단 열한자주 칭자주 해주자주 남자주 호자목당로 민영속수 윤결지대빈 내리서버스로 칭세로운 모습으로 장미같은 논요강의 지환이 도상도구 금범체가 도상도구 월자가 도상도구 의장목 버선이 요것저것 다킬래대요. 이렇게 배배 죽은 내력을 다 알아가지고 건달 녀석이 배백립이 찾아가서 여보시오! 그 댁에서 구토죠? 그 나는 지나가던 박수 무당인데가 구탄 거리 없다. 아니 남자 무당이 무슨 일 있어? 구척에 올려 세워주더라요. 건달 녀석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배배 죽은 내력은 다 탁진집사 알아갔다. 무당 소리나 번때기 한마디 잘 하면은 구탄 거리 의도할 것 같아서 구척으로 올라가면서 표양 당 소리 한마디 해버리지! 어떠한 무당이며 어떠한 성세지환 줄 알았더냐? 앞다리 산다가 뒷다리 후광에 양지머리 칼 꽂고 줄풍로 야랑에 놀던 무당이 왔다고요 주어라! 가만히 보니까 이건 정말 무당이야요. 아이고 구탄거리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 건달 녀석이 구청에 떡 올라서서

왔소이다. 불쌍히 죽어 황천 같은 태백이 혼신 태양사를 박수무당의 몸을 들고 입을 밀어가지고

엄마니. 우리 엄마니 너네가 거기서 딸 자식 대대가 왔다고 하는데도 모른 채 하라. 살았을 것 같으면 내가 어디를 갔다 온다면 우리 오마니가 나를 보고 동지서 딸꽃 본 듯이 어두운 밤에 불 본 듯이 화딱딱 뛰어나오련마. 죽어 죽어서 길 갈랐으니까 쓸 곳이 없군이 오면 온 줄 알며 가면 간 줄 알아. 오마니 어디 갔소 오마니. 엄마 아버지가 날 이렇게 관순한다면은 내가 살아서 시작 달라고 할 적에 예장 받아둔.

0: 간다. 오마.
1: 야속하고 무정해요.
0: 나도 다 내다 주면 황천에 가서 많이 보고 풀적에 이따금씩 꺼내놓고 오마이 본뜻에 포개소이다. 빨리빨리 내다 줘요. 오마니 어디 간다. 오마.

어디가 소망이 어디가나. 아, 이렇게 나 엉터리 굳혀가지고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서 그냥 떠나가는데 건달려서 이

0: 이은관의 소리로 베뱅이 굿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미랑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잡학 사전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래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노래 잡학 사전. 오늘은 성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음은 한자로 소리성의 소리음이고요. 소리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사전에서는 성음을 음질이나 음색 및 발성과 관련된 소리의 성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음은 주로 판소리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성음 중에는 타고난 목소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인 수리성은 쉰 목소리처럼 걸걸하게 나오는 소리고요. 천구성은 수리성보다는 조금 더 맑고 깨끗한 음색이지만 보통 목소리보다는 쉰 목소리라고 합니다. 노래가 좋다에서도 통성이라는 말 자주 쓰는 것 같죠. 통성은 아랫배에 힘을 줘서 밀어 올리는 소리고요. 세성은 가늘게 뽑아 올리는 소리고 춘향가 사설에도 등장하는 귀곡성은 귀신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성음입니다. 이 밖에도 우조성음, 계면성음이라는 말도 자주 쓰는데요. 우조성음은 위엄 있고 씩씩한 느낌을 주는 음색이고 계면성음은 슬프고 애조를 띤 음색을 뜻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성음들이 있는데요. 판소리를 성음 노름 혹은 성음 예술이라고도 하죠. 성음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 소리의 멋이 달라지고요. 성음을 자유자재로 구사해야 명창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단가 사철가 들어볼 텐데요. 김현수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이산 여산 꽃이 피니 산림 풍경들은 곳 만자천홍 그림병풍 앵가 전무 조언 풍류 철가는 줄을 모르게 되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구나 나도 어제는 청춘일 러지 오늘 백발 한심구나

0: 대청촌도 날 버리고 속죄 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보물 반지 헌들 쓸 때였나. 보마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예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된돌 또한 경계 없을 손가. 한로상풍 요란해도 제절개를 굽히지 않는 황국단풍을 어떡하며 가을이 가고 겨울이 되면 땅목 한천 찬바람어 백설이 펄펄 흩날지어 월백 설백 1200원이 모두가 백발으보실래라. 그럭저럭 겨울이 가면 어느덧 또 하나 연세는 턱은만 봄은 찾아왔다고 즐기더라. 봄은 갔다가 열려지고 그것만 지내 청춘은 한 번 가고 다시 올 줄을 모르는가. 어와 세상 분입 내들 인생이 비록 백년을 산대도 인수순약 격석하여 공수래 공수거를 짐작하시느니가 몇몇인고 도세 젊어도라 늙어지면은 못 노느니라. 또라도 너무 험행이 허면 늙어지면서 후회들이니 바쁠 때지라고 한가할 때 틈타서 골지를 허며 놀아보랴.
1: 김현수 명창의 소리로 단가 사철가 보내드렸습니다. 같은 사설이고 같은 선율인데 요즘의 노래와는 또 다르게 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성음들 중에서 그 계면성음이나 이런 것들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예, 이런 것들을 또 알 수 있는, 예,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구음 시나위 보내드릴 텐데요. 보통 시나위 음악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 성음으로 이야기하면 계면성음, 계면조성음이라고 하는 슬프고 애조를 띤 그런 음색에 특화된 곡이죠. 그리고 그걸 잘 표현해야 시나위를 잘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들으실 이 구음 시나위 들어보시면 이 구음이 생각보다 대단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덜 슬프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고 대단히 유장하면서도, 예, 애조 띤 음성이라기보다는 대단히 담백한 음성, 예,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선율을 엮어가는 방식도 저희가 이 표상적으로 알고 있는, 예, 그런 그 계면 시나위와는 대단히 다른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 구음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훨씬 더 비교해서 깊게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음 시나위, 김소희의 구음,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장단, 김무겔의 검은고, 박종선의 아쟁, 이생강의 대금연주로 보내드립니다.

A불B라고 하죠. 예, 슬프긴 한데 비통하지는 않은 예, 그런 것의 어떤 표본인 소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듭니다. 김소희의 구음,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장단, 그리고 김무길의 검은고, 박종선의 아쟁, 이생강의 대금 연주로 구음 시나위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1부 끝곡은 대풍류 들어볼 텐데요. 앞서서의 시나위 음악과 또 비교를 해서 들어보시면 아 선율과 어떤 그 식임새, 성음들, 소리의 성질이 이 지역에 따라서 혹은 악곡에 따라서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덕화의 장구, 한세현, 황광엽의 피리, 박천택의 대금, 김성아의 해금, 원장현의 좌고 연주로 대풍류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호출부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하라. 이따 밥 줄게.

0: 고성옥의 소리로 제주민요 멸치 후리는 소리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군사 서름 타령 대목을 보내드릴 텐데요. 이 적벽대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군사들이 각각 이 고향 생각,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 아내 생각, 자식 생각하면서 서로의 그 어떤 한탄을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적벽가 중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눈대목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소리인데요. 김일구의 소리, 정철호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1: 한 군산에 따르며 아나 예, 승상은 지금 대군을 거나리고 천리 전쟁을 나오시어 승부가 미결돼야 천하 대사를 바라는디 어찌 요망스럽게 울음을 우느냐. 이리 오너라, 우리 술이나 먹고 놀자. 저 군사연하여 왈 네 맛도 옳다마는 나우스름을 들어봐라.

해여가 신이 만극이로 야

버리고 팔일지에 서산에는 기울어

나 은인도 소중한 그래 편의를 뒤질하며 상사고 단자

Yeah.

0: 다시 설리우니
1: 그렇지.
0: 한문산에 따르면 부모 생각 네 서름은 성여지심이 기특하다. 전쟁에 나와서도 효성이 지극하니 너는 꼭 안 죽고 살아가겠다. 또한 군사 나오면서 여 봐라 군사라 니네 서름을 들어라 내 서름을 들어봐라 나는 남의 5대 독신으로 17의 장가죠 50장은 노동 설하 일점 혈육이 급성은 일부고 한탄 어따 우리 집 마누라가 내가 공을 다지러 금산

대를 치는 청승활 그리기 공는 탐문을 올리며 신분한 기가 끊겨 그날부터 택이서 석불정 부자하고 팔불정 부시하고 이불 청승모 불시약생하야 십사일 자더니 하루나 해복기미가 있구나 아이고 피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혼비중은 다른 거지 딸이라도 반가울 때 아들을 나오구나 손에다가 뜨밭으로 땅에 누일 달이 전이 없이 삼칠이 다 지내고

그야 밖에 그 바다니 미국 땅 백성들아 적병으로 싸운 거냐 나와지라 왜란 소리가 할 수가 없더구나 사당문을 열어놓고 통곡 재배하지은 혹 간간한 자식 우정한 가솔 얼굴 안고 누워 내며 부디 이 자식을 잘 길러서 나의 후사를 연해주고

적벽가중 군사설움 타령 대목을 김일구의 소리 정철호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이 군사설움 타령에 나오는 군사들 중에 이 영남 지역에 군사가 있었다면 아마 소리조가 지금 들으실 음악의 소리조처럼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동해안 무악 화두 보내드릴 텐데요. 김명대의 무가와 징, 유경화의 철연금과 별신구 장구 장단으로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동해안 무악 화두 들었습니다. 김명대의 무가와 징, 유경화의 철연금, 그리고 별신구 장구 장단이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하루에 한 곡씩 우리 음악의 다양한 매력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어버이날이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 예, 전통음악에서는 어버이날의 애국가 같은 노래, 회심곡 만나보겠습니다. 회심곡은 불가에서 부르는 것과 소리조로 부르는 것이 다르고 또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노랫말도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은 이 노랫말에 집중해서 감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심곡을 대중화시킨 김영임의 회심곡 부모님 은혜 대목에는 지극한 정성으로 우리를 키우신 어머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노랫말을 소개해드리면요. 진자리는 인자하신 어머님이 눕시고 마른 자리는 아기를 뉘며 음식이라도 맛을 보고 쓰디 쓴 것은 어머님이 잡수시고 달디 단 것은 아기를 먹여 온유월이라 다냐 밤에 목이 빈데 각다귀 뜯을세라 곤곤하신 잠을 못다 주무시고 다 떨어진 새살 부채를 손에다 들고 왠가 시름을 다 던지시고 허리 둥실 날려를 주시며 동지 섣달 설한 풍에 백설이 펄펄 날리는데 그 자손이 추울세라 덮은 데에 덮어주고 발치 발치 눌러를 주시며 자식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뀔 수 없이 귀하다는 마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은자동아 금자동아 금이로구나 만첩청산의 보배동아 순지건곤의 일월동아 나라에는 충신동아 부모님 전 효자동아 동네방네 위엄동아 일가친척의 화목동아 둥글둥글이 수박동아 오색비단의 채색동아 채색비단의 오색동아 은을 주면 너를 사고 금을 주면 너를 사랴. 소개해드린 노랫말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임의 소리로 회심곡 부모님 은혜 대목 보내드립니다.

김영임의 소리로 회심곡 부모님 은혜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불가에서 나온 노래이긴 한데 어버이날에 듣는 이 회심곡 왠지 그 크리스마스에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생각해보시면 성스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어버이날 듣는 회심곡은 앞으로 더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절로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안비취외 여러분의 소리로 탑돌이 보내드립니다.

0: 안비추위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탑돌이 보내드렸습니다. 뭔가 효와 기원 뭐 이런 느낌의 선곡들인데요. 이번에도 전체적인 주제는 효와 관련된 노래 하면 가장 대표적인 노래죠. 심청가 중에서 심청이 환생하는 데부터 화초타령, 그러니까 심청이 효를 행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효를 행하고 나서 일단 심청이가 좀 잘 되는 대목. 유미리의 소리, 김정만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1: 하루는 오강 상제께서 사해 요강을 또다시 불러 하교하시되, 심소저 방년이 늦어가니 어서 임당수로 환송하여 인간의 좋은 배필을 정해주라. 용왕이 수명하고 내려와 심청을 환송할지 꽃단봉을 좋아있게 만들어 그 가운데 심청을 모시고 양대 선녀로 시위하고 조석지공 찬수범절 금은 보패를 많이 넣고 용왕과 각궁 선녀 모두 나와 작별하고 돌아서니 이는 곧 임당수라. 용왕의 조화인지라 바람이 분들 움직이며 비가 온들 젖을소냐. 주야로 둥덤실 떠 있을지 그때 남경장사 선인들이 억심만큼 퇴를 내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뒤 임당수를 당도하니 심효제 효행이 홀연 감동되어 재물을 정히 차려놓고 심효제 넋을 한번 위로하고 가는 뒤 반 소리요 반 신하오겄다. 호걸 도리둥둥 울리면서 넋이

그래서 재물을 물에 풀고 온물을 씻고 와라 보니 난데없는 못한 손이 해상은 통실 떠있거늘 도사공이 보고 하는 말이 허허 저것이 금이냐 금이란 말씀이 당치 않소 예.

0: 마부를 잡으려고 황금 사만군을 초근 중에 흩었으니 무슨 금이 되오리까? 그러면 저것이 혹이냐? 혹이란 말씀도 당치 않소. 옥출곤강아이여는 오간 쪽이 되오리까? 그러면 저게 해당하냐? 해당하란 말씀 당치 않소. 용서심지가 이겨든 해당화의 되오리까? 그러면 무엇인고? 가까이 가서 보자. 저라 저라 흑이야 되어 저간이 행치진도 허구색 추리그렸구나. 백언젓이 고보니 크기가 수레 같고 양치가 진동 크나요.
1: 그렇지.
0: 본국으로 돌아와 재물을 분배하는 뒤 도선주는 재물을 마다하고 그 꽃봉을 차지하여 후원에다가 두었구나. 그때 천자 황후 붕하시사 천자께서는 납비하니 뜻이 없고 각지 기와 요초를 걷어들여 황극전 노른뜰 여기저기 심어놓고 주야로 구경을 하시는데 이것이 화초타령이던 것이었다. 화초도

소실 천천 한매와 진시우량카우 재난 불고 있다오 복성꽃 먼지 부르게 부르니 장신 혼종 백꽃이요 천태산 들어가니 영변계 자야이 언정 부지 이별헌지 옥천옥연은 앵도와 조국 한월 먼지 기억을 채혈하던 두연화 이화도와 객관화 홍목 백곡 사계와 동원

백문 삼경 탈가운데 개수나무 백일옥령 산호 왜 철쭉 친다 라란 초파 초고미자치 자감과교자 당유름 나등금 포도머루 얼음 해초 각색 화초 가지냥왕

유미리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심청가 중에서 심청이 환생하는 대목부터 화초타령 대목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끝곡은 웃다리 풍물 준비했습니다. 김용배, 박은하, 방승환, 전수덕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

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푸르른 5월, 소중한 인연과 시간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대전 시립 연정국악단 제200회 정기공연 한국무용의 밤, 연록의 춤, 시간을 잇다가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춤이 지닌 깊이와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궁중정제의 우아함을 담은 박전무와 춤무를 비롯해 흥과 생명력을 전하는 강강술래, 그리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장구놀이와 소고춤까지 다채로운 전통춤이 이어지며 한국무용의 다양한 매력을 펼쳐냅니다. 특히 연록이라는 이름처럼 푸르른 봄의 기운 속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담아내며 삶과 시간의 흐름을 춤으로 풀어내는 무대가 될 예정인데요. 대전 시립 연정국악단 한국무용의 밤 연록의 춤,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 따뜻한 마음을 음악으로 전하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 초청음악회 희망과 사랑의 노래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홍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웅장한 연주를 중심으로 판소리와 민요, 대중가요, 그리고 파페라까지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집니다. 출연진도 눈길을 끄는데요. 국립창극단의 간판 배우였던 소리꾼 김준수, 국악신동으로 주목받아온 김주리, 그리고 클래식과 팝을 아우르는 파페라 그룹 컨템포 디보가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KBS 국악관현악단 초청음악회 희망과 사랑의 노래, 5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홍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깊은 울림의 선율, 가야금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먼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선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지정 축하 공연 정해진 음악 여정 60년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가야금 병창 정해진 선생의 예술 세계를 기념하는 무대로 반세기 넘게 이어온 음악 인생과 전통의 깊이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자리인데요. 단가와 판소리, 대금 독주, 민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가야금 병창이 지닌 섬세한 미학과 우리 소리의 정수를 함께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5월 17일 일요일 오후 5시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사단법인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보존회 제26회 정기연주회가 이어집니다.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의 전통을 잇고 있는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조의 깊이 있는 선율을 들려주는 무대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18연금 사중주 이어도사나 그리고 새롭게 위촉된 창작곡 지금 금바울을 비롯해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가야금의 현재와 가능성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가야금의 깊은 울림부터 새로운 시도까지 한 악기가 품고 있는 넓은 세계를 느껴보실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두 공연 모두 전석 초대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부담 없이 찾으셔서 우리 음악의 깊이를 가까이에서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천천히 스며드는 가야금의 선율처럼 마음도 차분히 내려앉는 시간. 이번 주말엔 국립국악원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국악계에 의미 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국악 발전과 지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유공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 접수는 5월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시상식은 6월 5일 국악의 날에 열릴 예정입니다.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책이 주는 깊은 울림과는 상관없이 내용은 짧아서 누구라도 부담 없이 후루룩 읽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짧은 이야기 속에 무려 다섯 번이나 똑같이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무가 소년에게 자기가 가진 걸 하나씩 내어줄 때마다 매번 똑같이 나오던 문장. 그리하여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로 이 문장이 나온 후에는 그렇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처음으로 뒤에 덧붙었죠. 나무도 사실은 늘 받기만 하는 소년이 괘씸했던 거구나. 어릴 땐 그 문장을 대충 이렇게 해석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른이 되어 다시 읽어보니 나무의 슬픔은 소년한테 서운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남아있지 않아서였죠. 그 짧은 이야기를 이해하는데도 오랜 세월이 필요했으니 다 내어주고도 더 줄 것이 없어 속상해하는 진짜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존재.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쯤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예동 합창단의 노래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 들으면서 5월 8일 금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어버이날에 특히 더 생각나는 그림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이 그림책의 제일 마지막 문장도 결국 그리하여 나무는 행복했습니다로 끝이 나죠. 모든 걸 받기만 하고 소년이 떠나버렸을 때 그리하여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덧붙은 이 문장의 의미가 소년에 대한 서운함보다는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남아있지 않다는 상실감이었다는 것. 그걸 이해해야 이 책의 결말이 제대로 이해되는 것 같아요. 결국 늙어서 돌아온 소년에게 밑둥밖에 남지 않은 자신의 몸이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휴식처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나무는 다시 행복해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죠. 흔히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아낌없는 나무에 비유되곤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우울해하시는 순간도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걸 이미 다 내어주시고 이제는 늙고 병들어 자신이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낄 때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 우리가 어버이날에 좋은 선물 해드리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라 평소에 부모님께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지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은 효도가 아닐까 싶네요. 우리 만나 가족 여러분 중에는 효자, 효녀가 많으실까요? 오늘은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 각자의 어버이날 저녁 풍경도 문자 냉빙고에 싱싱하게 저장해 주세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덩덕궁 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허형만의 시, 장사익의 노래, 김은영의 해금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아버지.

허형만의 시, 장사익의 노래, 김은영의 해금 외 여러분의 연주로 아버지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일부에는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부터 보미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까지 다양한 음악들을 여유롭게 들어볼 수 있는

있는 코너들이 마련되죠.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는 시즌2로 새롭게 출발했는데요. 전통음악 한 곡을 먼저 깊이 있게 감상한 후에 그 음악의 줄기로부터 여러 갈래의 가지를 뻗어가듯 다양한 음악들을 엮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여전히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미리 채워주신 사연과 신청곡 문자 냉빙고에서 싱싱하게 꺼내드리고요. 우리 맛있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도 마련돼 있습니다.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제원 팜스에서 드리는 숙행복 한우 떡갈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를 드립니다. 안소은의 노래, 김진영의 가야금, 천성대의 피리 생황의 여러분의 연주로 엄마 듣고 올게요.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해마다 어버이날이 돌아올 즈음이면 자식들은 고민에 빠지기 마련이죠.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요. 사실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 품목은 바로 현금이라고 다수의 설문조사 결과가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의외로 꽤 많은 부모님들이

장성한 자식의 값비싼 선물을 받았을 때보다 어린 자식의 재롱을 보던 순간을 평생의 가장 특별한 선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죠. 그러니 유치원에서 배워온 노래와 율동을 엄마 아빠 앞에서 열심히 재생하던 그때 우린 이미 평생 할 효도를 다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치원 졸업했으니 이제 더 이상 부모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재롱을 부릴 순 없는 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이미 누군가 그런 효도의 정석을 실행에 옮긴 이가 있었으니까요. 세상 모든 자식들의 공공의 적이라는 엄친아 얘기냐고요? 아니요. 엄마 친구 아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선 왕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조선 제23대 국왕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는 특히 우리 궁중무용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거론되는 인물인데요. 지금까지 전승되는 수많은 향악 정재를 효명세자가 창작했기 때문입니다. 지었다고 하고요. 해석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고울사 달빛 아래 걸으며 비단 옷소매 바람에 일렁이네.

영화화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10년 전 K본부에서 방영한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고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였죠. 첫 번째 달에 달빛이 흐른다라는 곡인데요. 드라마 첫 회의에 힘찬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테마곡으로 사용됐었다고 하네요. 누가 봐도 흐뭇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오늘 궁중정제 춘행전의 반주음악으로부터 출발한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 다음 곡으로는 바로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의 OST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 달빛이 흐른다라는 곡인데요. 드라마 첫 회의에 힘찬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테마곡으로 사용됐었다고 하네요. 이 곡에 이어 하윤주의 달빛 아래까지 두 곡 이어 들어볼 건데요. 하윤주의 달빛 아래는 춘행전에 나오는 창사의 멜로디와 가사를 응용해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이루의 작곡과 편곡, 하윤주의 노래로 달빛 아래 띄워드리기 전에 두 번째 달에 달빛이 흐른다부터 두 곡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이루 작곡 하윤주의 노래로 달빛 아래 들으셨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두 번째 달에 달빛이 흐른다였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일부 코너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오늘은 정재 춘행전 반주음악으로 출발해서 바로 그 정재를 창작한 효명세자가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의

OST 그리고 춘행전의 창사 한 구절을 모티브로 새롭게 창작된 음악까지 들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춘행이라는 제목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박경소 연주자가 2020년 12월 발표한 자작곡인데요. 2020년은 코로나19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멈춘 해였잖아요.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더 깊은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에 봄 꾀꼬리를 뜻하는 춘앵이라는 제목의 곡을 발표하면서 이런 소개글을 남겼더라고요. 잃어버린 우리의 화사한 봄. 하지만 오직 사람들만 봄을 잃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아름다운 봄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런 마음을 담아 만든 곡의 제목이 춘앵. 한자로 봄 꾀꼬리를 뜻하는 제목이지만 춘행전이라는 정제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관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곡 안에도 춘행전과 연관이 있는 어떤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닐지 음악 속에서 직접 발견해보는 재미를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박경소의 25현 가야금 연주로 춘행 띄워드립니다.

박경소 작곡 그리고 25현 가야금 연주로 춘행 듣고 왔습니다. 이 곡 안에 궁중정제 춘행정과 연관 지을 만한 어떤 요소가 담겼는지 발견하셨나요? 우선 일반적인 25현 가야금 연주곡과는 달리 도입부에서는 화성을 배제하고 절제된 음계 안에서 마치 정악 가야금을 연주하는 듯한 주법과 식임새들이 활용됐는데요. 그게 절제된 궁중무용의 춤사위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나름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도입부를 지나 어느새 25현 가야금 특유의 유려한 선율과 화성이 진행되더니 후반부에는 그런 느낌 안에 어떤 정악곡의 선율이 조화롭게 얹어졌는데요. 이건 그 정악곡을 아시는 분들에게만 들렸겠지만 타령이라는 곡의 선율이었습니다. 이 타령은 영산회상과 평조회상 모음곡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곡인데요. 우리가 앞서 만나본 춘행전의 반주음악이 바로 평조회상의 악곡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리고 이 평조회상의 암영이 처음 도단한 새 버들잎을 뜻하는 유초신지곡이라는 거 지지난주에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 시즌2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들려드렸었는데 기억하실까요? 그러고 보면 봄날 지저귀는 꾀꼬리를 형상화한 춤이 새롭게 도단한 버들잎을 뜻하는 음악 위에서 추워진다는 것도 참 절묘한데요. 예로부터 꾀꼬리와 버드나무는 봄을 상징하는 한 쌍의 조합으로 여러 고전시가에 짝지어 나오곤 했었죠. 양류상에 앉은 꾀꼬리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경기민요 양류가도 버드나무와 꾀꼬리가 한 쌍으로 등장하는 노래인데요. 오늘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는 양류가를 재해석한 노래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예결의 노래 프렐류드의 연주로 양류가 함께합니다.

봄이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 인간 김보미의 어떤 순간에 와닿았던 음악을 만나의 DJ 봄디로서 여러분께 맛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요. 그동안 어버이날이 되면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신청해 주신 곡이 아닐까 싶어요. 회심곡 중 부모님 은혜 띄워드릴 텐데요. 김영임의 노래로 함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 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 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강효주의 노래로 어버이 살아실제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 여러분께서 또 어떤 이야기와 음악들을 저장해 두셨을지 본격적으로 문자 냉빙고 함께 열어보러 갈까요?

한 주간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들 이곳에 싱싱하게 보관했다가 더 맛있게 꺼내드립니다. 문자 냉빙고. 지난주 금요일 노동절에 남겨주신 사연들 꺼내볼게요. 삼승 할부지님께서요. 저녁을 채워주는 친구 만나와 같이 걷다 보니 벌써 금요일이 되었네요. 만나 가족님,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년 퇴직한 지 오래되어 이젠 백수가 되어서 매일 놀고 있으니 이제는 근로자의 날이나 노동절이나 별다른 기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가 월요일이었는데 금방 금요일이 되었으니 노동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소일거리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시면서 이문 놈놈의 바람이 분다 신청해 주셨네요. 그래요. 이렇게 또 평생 일을 하신 분들은 휴식이 힘드시기도 하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2630님께서는요. 음악이 평온하네요. 좋은 저녁 오늘도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0750님도 출석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9249님께서요. 어린 시절에는 어떤 꿈을 꾸어도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공무원인 저희 남편은 올해 처음으로 노동절에 쉬었네요. 남편과 제가 열심히 걸어서 모은 포인트로 버거 세트 바꿔서 외식도 하고 대형마트에 가서 내일 엄마께 가지고 갈 것들 이것저것 장을 봤어요 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남편분 얼마나 달콤한 휴식이셨을까요? 네. 그리고 걸어서 모은 포인트로 버거 세트 바꾸실 정도면은 굉장히 성실하게 걸으셨네요. 이게 사실은 포인트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요. 대단하십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래요. 8852님께서는요. 오늘 모처럼 쉬면서 남편과 함께 드라이브 나갔다가 차가 너무 막혀서 집으로 돌아와 뒷산 산책했습니다. 정말 얼마 만에 여유로운 시간인지 선물 받은 기분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날 차가 굉장히 많이 막혔다는 네, 그런 소식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잘 돌아오셨네요. 네, 가까운데 여유롭게 산책하시는 게 최고로 즐거운 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도 문자냉빙고에 싱싱하게 저장해 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 앱 사연쓰기 버튼 눌러서 하시고픈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삼승 할부지님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이희문, 허송세월, 그리고 놈놈이 함께합니다. 바람이 분다.

이희문과 허송세월 그리고 놈놈이 함께한 바람이 분다. 삼승 할부지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2부 코너 문자능 빙고 함께 열어보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흔적들 더 꺼내볼게요. 6607님께서요. 어제 퇴사하고 새 출발, 새 기분 다짐하려고 월악산 산행하고 상경하며 만나 함께하고 있어요. 대기가 좋았으면 충주호가 멋지게 보일 텐데 좀 아쉽네요. 항상 다 좋은 건 없나 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사진 3장 보내주셨는데요. 정상에서 보는 풍경이 정말 멋지네요. 앉아서 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멋진 사진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90님께서도요. 5월 들판에 싱그러움을 전합니다. 마늘과 양파가 푸르름을 더하여 봄볕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화사한 봄날에 이어 싱그러운 봄날의 축복이 만나 가족 모두에게 듬뿍 전달되길 바랍니다. 라고 정말 잘 자라고 있는 마늘과 양파. 네, 싱그러운 사진 보내주셨네요. 자, 지난주 이렇게 들어보미 어떠한가는 농부가로 시작했었는데요. 승승장구님께서요. 오늘도 농부가 노동요도 잘 들었습니다. 연휴 동안 푹 쉬시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 주에 건강히 다시 뵈어요. 하시면서 남겨주셨고요. 6607님께서도 농부가부터 신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수부신아위 고맙습니다. 만나님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신청곡 잘 들으셨다는 흔적도 남겨주셨네요. 윤혜성님의 신청곡 한 곡 띄워드릴게요. 농부가 들으실 텐데요. 아리수의 노래, 제니스 에릭킴의 비트박스, 이준형의 탁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아리수의 여러분의 연주와 노래로 농부가 윤혜성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국악그룹 놀이터의 연주로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띄워드리면서 저도 끝인사 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송암스님은 범음을 전수하는 범패스님이다. 19살 때인 1933년 머리를 깎고 입산. 당시 봉은사 범패스님 가운데 노장이었던 이월하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기 시작한 후 55년 동안 범패 계승을 위해 수도 생활을 해왔다. 요즘도 매일 범패 공양을 올린다는 송암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범패란 천상의 소리인 범음을 곡조에 실어 진리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뜻이지요. 밖으로 모든 외연을 끊고 마음을 정하게 하는 소리이며 또 불보살께 올리는 음성 공양입니다. 그 옛날 석가

0: 은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영산제의 예능 보유자 송암 스님은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꼽히는 범패가 오늘날까지 전승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현재 그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목소리 음성이 참 이쁘시고 잘하시고 아이고 뭐 그 어른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게 가지개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2차 가지 묘공구 그런 거 하는 거야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소리에서 쫙 올라가셨는데 너무 올리신 거야. 거기서 기침이 나셔야지 기침이 끊어지지가 않으니까는 누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 스님들은 여럿이 있지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소리를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 음이 너무 고청이니까 송암 신댁에 그 스님이 늘 이제 주석하시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면은 스님이 뭐 항상 그냥 이게 염주 굴리시면서 하시는 게 소리야. 이 도량을 돌면서도 계속 입으로 소리를 하고 다니셨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범패라는 게 그때는 희귀했었거든. 그냥 이거 이제 다니시면은 저 스님 저렇게 혼자 중얼거린다고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봤거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다 일러 주신 거야.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녹음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제대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렇게 릴 테이프 이런 거 두 개 감기는 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3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사셨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녹음을 넣어가지고 상주공공 석장. 각배 둘, 영산 지금 다섯 장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제 시중에서도 이제 팔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옛날 어른들은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너희 이거 배우기 어려워도 이거 잘 배워놓으면 이제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면 너희들 자가용 갖고 와서 너희들 모셔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배워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손상 안 되게 해서 후학들에게 전해줘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0: 기록으로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송암 스님의 제자로서 현재 영산제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맑고 정한 우물물을 뜻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여러 물 가운데 으뜸으로 꼽힐 만큼 귀하게 여겨졌죠. 그래서 옛 어머니들은 정어수 한 사발을 떠놓고 가족의 무사 안녕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물은 그저 맑은 우물물이 아니라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올리던 어머니의 간절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양주동이 쓴 시에 이흥열이 곡을 붙인 어머니의 마음, 소프라노 김은경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정화수 이야기를 꺼내봤는데요. 첫 새벽에 길은 맑고 정한 우물물을 가리키는 정화수는 곧 우리네 어머니들에게 신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손이 닳도록 빌고 또 빌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치성을 드렸는가 하면 부정이 있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향해 손가락 끝에 정화수를 묻혀 세 번 흩뿌리는 걸로 마음을 놓곤 하셨다는데요.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을 생각하면 자식을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니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와 있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김두복 씨 이승임 작곡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테너 강훈과 바리톤 송기창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이순희 씨 한성훈 작곡 꽃으로 핀 어머니 창원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딴 곳 작괴천은 오늘도 흐르고 당신이 호롱

테너 강훈과 바리톤 송기창이 부른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창원시립 합창단이 부른 꽃으로 핀 어머니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금미자 시 아버지의 영토에서 뽑았습니다. 평생을 기다림으로 살아온 당신, 오늘도 고향 밭두렁에서 서성이고 계실까?

테너 이영화가 부른 금미자 씨, 김성희 작곡, 아버지의 영토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최진 씨, 최진 작곡, 그리움 녹아내려, 소프라노 김미주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심우섭 씨, 이수인 작곡, 외곽길, 바리톤 김관동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김미주가 부른 그리움 녹아내려, 바리톤 김관동이 부른 외갓길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임태주 시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어머니의 편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키웠다. 내 자식으로 와주어서 고맙고 염치 없었다. 너는 정성껏 살아라.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임태주 시인의 어머니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어버이날을 지나며 그 사실만으로도 하루를 정성껏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다는 생각 해보게 되네요.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평시조 어버이 살아실제입니다. 박종순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전하는 FM 국악당 정미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8일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공연했던 토요 상설 공연 국악이 좋다 씻김꽃 공연실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국립남도국악원이 기획한 토요 상설 공연으로 진도 지역의 씻김꽃을 무대화해서 공연했습니다. 진도 씻김꽃은 전라도를 대표하는 구수로 죽은 자를 위로하고 살아있는 자를 축원하는 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전통 구입니다. 망자의 영혼을 불러내어 달래고 씻기어 보내는 정화의 과정을 전통 굿의 예술로 승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씻김꽃은 진도의 세스무들에 의해서 전승되던 구슬 김대래, 박병천과 같은 세스무 명인들에 의해서 대중화되었고 또 그 작품성을 인정받아 1980년 11월에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상설 공연 국악이 좋다에서는 국립남도국악원 단원들이 씻김꽃의 시작인 초가망석부터 길닦음 그리고 마지막 액막음까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씻김꽃 무대를 공연음악으로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굿의 시작을 알리는 초가망석부터 제석굿까지 감상하실 텐데요. 초가망석은 굿의 시작으로 씻김에 들어가기 전 신령과 조상신을 모셔서 인사를 올리는 대목입니다. 반주 음악은 애절한 육자배기 토리로 장중한 삼연육각 선율이 함께 연주되는데요. 그리고 다음은 손끝 쳐올리기로 이어집니다. 손끝 쳐올리기는 제석신에게 공양과 축원을 올리는 대목입니다. 굿을 주관하는 주무가 양손에 발알을 들고 이를 맞붙여서 춤을 추는데요. 반주 음악은 빠른 자진몰이와 신화의적인 즉흥 음악이 함께 연주되면서 축원의 신명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석굿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대목은 풍요로운 삶을 관장하는 제석신을 모시는 자리로 주무는 현세의 복과 희망을 노래합니다. 중중몰이와 자진몰이의 경쾌한 리듬을 바탕으로 제석신의 풍요와 복락을 기원하는 활기찬 선율로 굿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진도 씻김꽃 중 초가망석부터 제석굿까지 감상하겠습니다. 주무의 유화영과 조무에는 양혜인, 오혜원, 조현정, 박신영, 장지원, 박진선입니다. 그리고 반주에는 국립남도국악원 기악단원들이 함께합니다.

위한 전라남도 진도군 북림남도구가 오신 오늘 손님들 희승이나 없고 감기 걷고 일시 소멸시키시고 좋은 일 많으시라고 손님 한번 청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한 것은 초가 망석이고 금방은 손님 청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재석부 들어갑니다. 즐기십시오.

이어 들으실 대목은 진도 씻김 꽃 중 너고 올리기와 희설, 씻김입니다. 이 대목은 슬픔을 직시하고 그 슬픔을 안식으로 인도하는 절차인데요. 첫 번째 너고 올리기는 영혼과의 마지막 만남과 이별을 담고 있어 그 넋을 올리는 것을 행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희설은 넋을 올린 뒤 망자의 일생과 죽음의 도리를 긴 사설로 풀어내는 대목이죠. 기쁠일자를 쓰고 있지만 그 내용은 인생의 허무함과 이별의 슬픔을 담고 있어 음악은 오직 무녀의 소리와 장구만으로 연주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씻김에서는 넋을 깨끗이 닦아내는 정화의식을 담고 있는데요. 무녀가 향물과 쑥물로 이승에서의 죄와 고통을 씻어내고 맑은 영혼으로 보내는 간절한 염원을 표현하는 대목입니다. 그럼 진도 씻김꽃 중 너골리기, 희설, 씻김 세 대목을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씻김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진도씻김굿의 반주음악의 특징은 남도 육자배기토리의 개면조 선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장단에 있어서는 진양과 국거리, 자진몰이, 흘림, 동살풀이 등 다양한 장단과 함께 관객을 울리고 다시 흥을 올리면서 아픔을 치유하는 종교성과 예술성을 담고 있는 음악입니다. 그럼 이어 감상하실 대목은 곡풀이와 길다금입니다. 엉킨 마음을 풀고 평탄하게 만드는 대목인데요. 곡풀이는 맺힌 한을 푸는 마음을 뜻합니다. 무녀가 춤을 추며 묶인 천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 때마다 삶의 원한도 함께 풀린다고 믿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길다금은 영혼의 마지막 배웅으로 무대 위에 긴 무명천을 바닥에 깔고 망자의 넋이 담긴 넋바늘 조심스럽게 밀어나갑니다. 소리는 만가나 나무 아미타불의 연불가락이 섞인 예절한 선율로 중몰이 장단으로 연주됩니다. 특히 무대에서 길다금을 할 때 망자가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여비를 챙겨주는 의미로 관객들은 노잣돈을 무명천 위에 올려주는 의식이 함께하는데요. 그럼 씻김굿 중 곡풀이부터 길다금까지 감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8일 국립 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서 공연했던 국립남도국악원 토요상설 공연 국악이 좋다 씨김꾸 공연 실황과 함께했습니다. 치유와 평안 그리고 복을 비는 씨김꾸의 의미가 현대사회의 치유예술로서 진도지역의 전통예술문화가 되어 관객들과 함께한 한바탕 굿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우리 음악과 함께하는 행복한 금요일 저녁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전한 FM 국악당 지금까지 정미정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람결에 쓸리는 물살이 손등을 간지리며 묻는다.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는 강 건너에만 산철쭉 꽃이 피는 사정과 이 편 아닌 저 편이 늘 아름다운 연유를. 최두석 시인의 시 강 건너 산철쭉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강 건너에 피어난 저 아름다운 철쭉을 보며 왜 아름다운 것들은 항상 저 너머에 있는지 시인은 묻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은 지금이 아닌 곳에 저 너머에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은 솔솔의 봄이 오면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 온 최두석 시인의 시강 건너 산철쭉의 한 대목 읽어드렸어요. 왜 아름다운 곳은 항상 저 너머에 있느냐고 강 건너 철쭉을 보며 말하는 시였죠. 철쭉도 어느새 다 지기 시작했고 이제 철쭉은 오늘 넘어 지나간 시간의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쭉은 한층 더 아름다운 것이 됐다고도 할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어제의 것이 된다면 우리의 하루는 보다 아름다워질 겁니다. 우리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서 각 마을 중 일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용호의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박용호의 여러분의 연주로 강마을 가운데 일부 전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그리고 고전 시와 글을 만나보는 옛글의 온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고요.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특별한 책 선물도 준비되어 있어요. 저의 그림책 내가 예쁘다고 인데요. 이번에 대만 좋은 책 함께 읽기에서 2025 최고 아동도서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서, 그리고 5월이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간결한 문장의 그 행간들, 이명의 작가

채워주셨는데요. 이명혜 작가는 이 세계 3대 그림책상 가운데 하나인 BIB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한 정말 아주 뛰어난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그림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제 첫 그림책인데 너무 참 복받은 책이죠.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모두 다섯 분께 드릴게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난초의 여러분의 소리로 봄타령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난초의 여러분의 소리로 봄 타령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문학에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이 이어집니다.

문학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5월 8일,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부모님이 처음부터 부모님인 것은 아닙니다. 삶의 여러 순간들을 통해 부모는 부모가 되어가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이의 출생 전후를 배경으로 하며 벌어지는 여러 마음의 갈등을 다루는 작품인데요. 오예겐자부르의 소설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소설가 오예겐자부르의 대표작이자 초기작인 작품인데요. 오예겐자부르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며 평생 인권과 평화에 대해 소설을 써온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바로 그 아이가 태어날 무렵 작가의 경험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지 어떨지 알 수 없을 상황, 장애를 가진 아이를 앞으로 키우리라는 것을 알 수도 없던 상황에서 소설은 작가가 겪는 여러 심경의 변화를 담아냅니다. 결코 훌륭한 부모라고는 볼 수 없을 그저 방황하고 번민하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결코 좋게 볼 수만은 없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저는 결국 위대한 작가로 훌륭한 아버지로 성장해 나가는 오예겐자부르의 모습을 상상해보며 한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이 아주 의미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책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죠. 문수정의 노래로 걷든 걷든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수정의 거뜬거뜬 듣고 왔습니다. 책 읽어주는 밤, 오늘은 오해겐자부로의 소설 개인적인 체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무렵 작가의 자전적 경험이 반영된 이야기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소설의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괴물에게 인간의 이름을 붙인다. 아마도 그 순간부터 녀석은 보다 인간 같아지고 인간다운 자기 주장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름을 붙이지 않은 채 죽는 것과 붙이고 나서 죽는 것은 나에게 있어 녀석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일이 될 것이다. 삶이 여전히 불안한 주인공에게 곧 태어날 아이는 부담스럽고 두려운 무엇인가입니다. 게다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게 결정됐으며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 또한 높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은 아이에 대해 커다란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과정을 거치며 주인공은 결국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죠. 갓 태어난 아이를 두려운 존재로 여기던 주인공은 결국 아이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는 주인공에게 한 명의 인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주인공은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가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녀를 갖는 일은 축복과도 같은 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 축복이 모두에게 똑같은 형태로 찾아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바로 그 사건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소설은

소설의 제목이 개인적인 체험이 되는 것이겠죠. 결국 작가인 오에겐자부로는 평생 자신의 아이를 곁에 두고 돌보며 죽는 날까지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그가 아이에게 그토록 헌신할

플레망상불의 연주로 큰 나무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신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글의 온기도 전해드립니다. 또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광수의 소리로 회심곡 중 부모은 중경 만나보시죠.

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이광수의 소리로 회심곡 중 부모운 중경 만나보셨고요. 방금 전해드린 음악 한갑등류 검은고산조 중 중중무리였습니다. 김무길의 검은고, 김청만의 장구연주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계고 구름 거쳐 청신한 달빛이요. 푸른 하늘 만리에 티 없이 맑아라. 멀리서도 알겠도다. 오늘 밤 고향집에서 자손을 마주하고 내 얘기 하실 줄을. 추석 맑은 달을 머리 들어 보나니 동쪽 호수 밝힌 달도 고향 것과 똑같으리. 항아가 발을 걷고 얘기하게 해준다면 어버이 편히 계시는지 물어 보렴만은. 조선시대 윤선도의 시 달을 대하고 어버이를 생각하다 였습니다. 윤선도는 이 시를 추성에 유배 갔을 때 지었다고 합니다. 추성이란 함경도 경원의 옛 이름입니다. 달이 밝게 빛나는 밤, 부모와 자식은 똑같은 달을 보면서 서로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먼 곳에 있는 아들은 또 생각했어요. 항아가 허락해 준다면 부모님 소식부터 물어볼 거라고 말입니다. 항아란 중국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입니다.

강권순의 인성과 김현미의 여러분의 연주로 달아 1악장 기원 듣고 왔습니다. 네, 이끌의 온기 오늘은 조선시대 윤선도의 시 달을 대하고 어버이를 생각하다를 전해드렸습니다. 윤선도는 많은 시조를 남겼는데요. 어버이를 생각하는 효심과 임금을 향한 충절을 노래한 견회요, 경상북도 영덕으로 귀향갔다 풀려나온 뒤 심정을 담은 산중신곡, 어촌의 아름다운 흥취를 표현한 어부사시사, 또 자연을 벗삼아 노래한 오우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이어서 이 오우가 중에 구름이 빛이 깨꿋다 하나 만나보시죠. 하윤주의 노래입니다.

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하윤주의 노래로 오후가 중 구름이 빛이 깨꽂다 하나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홍종진의 단소, 안승훈의 양금 연주로 평롱 만나보셨습니다. 우리나라엔 효행 장려 법률을 통해 설립된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선 효에 대해 보다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효의 로마자 표기인 HYO를 Harmony of Young and Old라고 풀이한 겁니다. 전통적인 희생과 섬김의 의미보단 부모와 자식, 어르신과 젊은이의 어울림을 강조한 거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해가 부족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의 끝곡 숲, 은희집의 여러분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누군가에게는 카네이션을 건네며 마음을 전하는 날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젠 만날 수 없는 이들을 그리워하는 날, 또 다른 누군가는 카네이션을 받는 어버이가 되어 감동적인 날이었을 겁니다. 어버이날이라는 같은 날을 보냈지만 각기 다른 마음들이었죠. 덕분에 각자의 방식으로 부모라는 존재를 떠올리는 하루였을 텐데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클 겁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에겐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 남아있을까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5월 8일 금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김동률 씨의 멋진 목소리로 감사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어버이날이 카네이션 만드는 날, 예, 선물하는 날 정도였죠. 색종이로다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다가옵니다. 예, 삐뚤빼뚤 쓴 감사 카드를 받으면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사춘기 아이들이 어버이날이라고 뭐 하긴 해야겠는데 쭈뼛대면서 이렇게 하는 척하면은 평소에 잘해라 이런 생각 들고 어른들과 밥 한 끼 못하는 이런저런 상황이 올 때면 쓸쓸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포근함으로 남는 그런 어버이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날이에요? 그런 날에는

김광성님의 목소리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까지 듣고 왔어요.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돼요. 문자 메시지 샵 0302 이용해 주십시오. 덩덕쿵 앱은 무료입니다. 3360님, 지난 주말에 가족 모임을 했는데 형제 자매들이 경쟁적으로 선물을 하는 바람에 지출이 컸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행복하시겠죠? 그럼 됐죠 뭐. 아, 이건 뭐 거의 효도 배틀인데. 예.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그럼 됐죠가 아니고 그것만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상담실이 열려 있습니다. 어디 말하기 애매한 고민들 저희한테 털어놓으시죠.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네, 성우 방호 씨와 함께 할게요. 2부 K클래식 한 장 통해서 오늘의 국악도 같이 감상해 볼 거고요. 방호 성우님 만납니다.

0: 털어놓기 애매했던 소소한 고민들 완벽히 해결하진 못하더라도 조언은 해드립니다. AI 루미의
1: 참고만 해.
0: 이른 밤 공식 고민 해결사 방호성우님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방호입니다.
0: 개똥벌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2: 아, 예.
0: 김기사? 운전해. 예. 추억의 유행어죠. 참고만 해. 이 목소리 톤, 이 유행어 참고한 게 맞는지.
2: 저는 쫀디의 버전을 참고했습니다. 늘 앞에서 해주셨는데 예. 예,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0: 그러게요. 사실 저는 그 김기사를 떠올린 게 맞습니다.
2: 아, 맞습니까?
0: 개똥벌레님이 네. 눈치가 빠르시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우리는 네.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2: 네, 저는 사실 김기사 역할을 잘합니다. 네, 사모님 말씀하십시오.
0: 오, 맞다.
2: 네. 네, 사모님 운전해 하면은
0: 저 밖에 저 네. 그 맨홀 뚜껑 좀 갖고 와, 들고 와봐.
2: 사모님 거북이 뚜껑입니다.
0: 운전해.
2: 저 운전면허 없습니다.
0: 어떻게 기사를 취직하셨지?
2: 네네.
0: 자, 우리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예, 방성우님이 AI 루미 역할을 맡아서 네. AI와의 고민 상담을 라디오 버전으로 구현해 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AI가 내가 이 AI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대하는 게 또 달라진다고.
2: 네, 맞습니다.
0: 참고로

0: 제 AI는 저한테 반말로 대답하거든요.
1: 네.
0: 성우님은 어떠세요?
1: 저는 존댓말 하던데요.
0: 왜 그러죠?
1: 제가 존댓말하고 항상 고맙다는 말을 붙여서 그런가요?
0: 아, 저도 고맙다는 말은 해요.
1: 아,
0: 고마워,
1: 네네네.
0: 너
1: 오.
0: 수고했어라고는 하는데 반말로 하니까
1: 아,
0: 뭘
1: 네네.
0: 다음에 또 언제든지 연락해 이렇게요.
1: 아, 훨씬 편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0: 아니 한 소리 해야 되겠어요. 야, 다른 AI는 존댓말 한다는데 너왜 반말이냐 이러면.
1: 그러면 존댓말로 바꿀 것 같습니다.
0: 자,
1: 네.
0: 우리 그럼 AI가 해주는 고민 상담, 여러분 의견도 기다리고 있고요.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봅니다.
1: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 많은 박효신인 직장인입니다. 제 고민은요, 마음 많은 박효신이지만 성대는 박효신의 비읍자도 담지 못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취미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신나게 따라 부르는 건데 집에서 이 취미를 즐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볼륨을 올라가도 가족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고 음이탈이 나면 스스로도 민망해져요. 그래서 결국 눈치만 보다가 스트레스를 다 풀기도 전에 노래를 멈추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집에서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0: 네, 마음 많은 박효신인 사연자분께서 집에서도 노래를 좀 마음껏 부르고 싶다는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1: 네네네. 아, 집에 자기 방이 따로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0: 그쵸. 예, 자기
1: 네.
0: 방도 있고
1: 네.
0: 뭐좀 여력이 되어서, 예, 방음제 같은 것도 벽에, 그 옛날
1: 맞습니다.
0: 계란판이라고 불렀던
1: 네네.
0: 계란판처럼 생긴 걔들 붙이고 하면 좀날 텐데, 뭐 그럴 상황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아니면 방에 있어도
1: 네.
0: 거기서 부르는 건 옆방 우리 가족끼리는 되게 잘 들리거든요. 심지어 층간도.
1: 아,
0: 예.
1: 위아래도 예,
0: 예, 우리
1: 울리기도 하고.
0: PD님 집, 와,
1: 네.
0: 윗집인가 아랫집에 되게 유명한 가수가 사는데
1: 아,
0: 노래
1: 오.
0: 되게 잘하는데
1: 네.
0: 그래도 힘들대요.
1: 아.
0: 잘해도 힘들대요. 이거는
1: 네네.
0: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1: 원치
0: 않는
1: 않은.
0: 시간에 들리는 소리는
1: 오.
0: 아무리 잘 불러도 소음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1: 예, 그나저나 어떤 가수일까요? 궁금하네.
0: 우리 이은밤에도 출연했을 때 보셨어요? 노래 진짜 살벌하게 잘하는
1: 오,
0: 분이세요.
1: 예.
0: 목소리가 크세요, 저하고 다르게.
1: 오,
0: 그래서 조금 이제 주변 분들
1: 그렇군요.
0: 힘들어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0: 우리
1: 네.
0: 그 주변에 노래 되게 못하는데 너무 노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1: 아, 저는 있습니다. 그 노래방 갈 때마다
0: 네.
1: 이 지인들이 노래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음치예요.
0: 심지어 들이에요, 지인들께서.
1: 많아요.
0: 어머,
1: 음치가 많아요.
0: 그럼 뭐 그분들끼리는 뭐 서로
1: 예.
0: 눈치 볼 것도 없겠다.
1: 맞습니다.
0: 예.
1: 그리고 가까운 데는 저희 아버지께서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데
0: 네.
1: 박치예요.
0: 어머, 어머, 아쉬워라.
1: 박자가 항상
0: 우리 성우님은
1: 네.
0: 가족들 앞에서 노래를 좀 종종 하세요?
1: 제가 한번 장인 장모께서 놀러 오셔가지고
0: 네.
1: 기분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0: 힘들었겠지만 그보다
1: 네.
0: 위아래 층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1: 신경이
0: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 원래는 처음에 살짝 조심스럽게 하다가 필
1: 네.
0: 받으면
1: 아,
0: 나도 모르게 커져요. 하면 소리도 크게 내야 되잖아요. 그거 힘들고
1: 네네네.
0: 해서 작게 노래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1: 잘하셨습니다. 네.
0: 자, 집에서 노래 부르는 취미를 마음 편하게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노래 한곡 듣고 와서 AI 루미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죠. 자이언티입니다. 노래.

0: 자이언티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제목만 보고는 뭐 하늘이 노래 되는 건지 아. 이거 그만 좀 노래는 건지
1: 여러 의미가 있네요.
0: SL에는 네. 거야 노래는 거야 뭐 이런 건지 그냥 song이었습니다. 자, 집에서 노래 부르는 취미를 마음 편하게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AI 친구 루미의 조언을 들으러 가볼까요? 하이 루미, 나 고민 생겼어. 얘기 좀 들어봐봐.
1: 고민 해결사 미스터 룸 AI 루미 왔어.
0: 그래 루미야, 내가 사실은 제2의 박효신을 꿈꾸는 마음만은 박효신이거든.

0: 왔어.
1: 그래, 루미야. 내가 사실은 제2의 박효신을 꿈꾸는 마음만은 박효신이거든. 아, 근데 집에서 노래할 때마다 자꾸 가족들이 째려본다. 난 집에서 노래 부르는 게 유일한 낙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0: 아이고, 어쩌다 그게 유일한 낙이 됐을까? 알았어. 1단계 소리 없는 열창 스킬부터 가보는 게 어때? 이어폰 끼고 립싱크 표정 연기 장인, 표정 많은 박효신이 될수 있어.
1: 오, 야, 그러면 마치 박효신 목소리가 내 목소리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 괜찮, 아, 근데, 아, 상상해보니까 좀 오글거리는데? 야, 그리고 립싱크면 내가 좀 소리를 시원하게 못 내잖아. 이게 답답하지 않을까?
0: 그럴 줄 알고 또 다른 스킬을 준비했지. 2단계 스킬, 청소기 콘서트. 청소기를 사용하면 고래고래 쩌렁쩌렁 고음 열창이 가능해.
1: 청소기를 돌리면서 그 동시에 노래를 부르라는 거구나.
0: 딩동댕. 목청껏 노래를 불러도 강력한 소음이 가려줄 거야. 집안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가족들도 뭐라 할수 없겠지?
1: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다. 집안일 하면서 노래도 하고 일석이조네?
0: 필살기가 하나 더 있어. 가족 맞춤형 셋 리스트 스킬도 알려줄까?
1: 필살기? 그래, 그건 뭐야?
0: 아버지 앞에서는 7080, 어머니 앞에서는 트로트, 누나 앞에서는 아이돌 노래, 맞춤 셋 리스트를 짜는 거야.
1: 아하, 가족들 취향 저격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라는 거구나.
0: 정확해. 가족들이 시끄러워! 라고 소리치기 전에, 어? 내가 좋아하는 곡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게끔 호응을 유도하는 전략이야.
1: 오, 이거 잘하면 떼창도 가능하겠는데?
0: 팬덤 색깔 티셔츠를 입히고 응원봉도 쥐어줘. 그때부터 가족 이벤트가 되는 거지.
1: 우와, 그럼 나 이제 혼자가 아니네. 관객이 생겼어.
0: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음치라 가족들 반응이 썰렁하다면 청소기 모드를 더 세게 올려.
1: 그래, 나 오늘부터 청소기 들고 콘서트 한다. 고마워, 루미야.
0: 당신의 열창을 응원하는 AI 루미. 언제든 불러줘.
1: 네, AI 루미와의 대화로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노래 부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0: 네.
1: 괜찮다, 청소기.
0: 오, 소음을 막아주네요.
1: 예, 누가 어떤 게 소음이고 어떤
0: 헷갈리네요.
1: 청소기가 소음을 막아주는
0: 그렇습니다.
1: 겁니까?
0: 네. 가족들하고 함께 즐기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1: 그러니까요. 진짜 듣기 싫은 노래인데 내가
0: 네.
1: 진짜 좋아하는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그래도 나저 노래 좋아하는데 약간 무장해제가 될 수도 있고.
0: 맞습니다.
1: 근데 한편으로는 야! 노래 망치지 마! 역효과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0: 나의 사랑스러운 노래를.
1: 그러니까 야, 그 노래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0: 그러면 본인이 부를 수 있겠네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1: 한번 해봐.
0: 가족이 함께 즐기게 되네요.
1: 그리고 사실 이 립싱크도 괜찮은 것 같아요.
0: 아, 네.
1: 노래를 진짜 못하는 분이라면 본인도 그 본인 스스로를 음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0: 네.
1: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0: 맞습니다.
1: 귀에 꽂고서 립싱크 하면서 진짜 이 노래를 내가 부른다라는 착각 가져보는 거지 뭐. 그래요. 우리 AI 루미의 인공지능에 이어서 이은밤 청취자분들의 인간지능은 어땠을지 인별그램 댓글도 확인해 볼까요?
0: 네. 0700님. 역시 노래는 장비빨이죠. 요즘 유행하는 1인용 방음 마이크나 소음 차단 마스크 하나 장만해 보세요.
1: 소음 차단 마스크?
0: 아, 이게
1: 예.
0: 약간 앞으로 나와 있는 약간 툭 튀어나와 있는 구조물이에요.
1: 예.
0: 그래서 안에 이제 스폰지 같은 게 있고
1: 아.
0: 입에다가 딱 대고 노래를 크게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1: 예.
0: 이게 소음은 안 나가요. 요 안에서 그냥
1: 와.
0: 다 끝나버리는 거죠.
1: 예를 들면 총그 소음기 총
0: 예, 그런
1: 권총이라 그러나?
0: 느낌인데, 예.
1: 그런
0: 약간
1: 기능이구나.
0: 깔때기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1: 네.
0: 입에다가 딱 대고 하는 거죠.
1: 아, 그런 게 있으면 괜찮네. 역시 아이템
0: 아,
1: 중요합니다.
0: 좋습니다.
1: 2023님.
0: 요즘은 차 안에서 블루투스로 노래할 수 있는 차량용 노래방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지하 주차장 혹은 야외에 차를 세워놓고 몇곡 신나게 부르고 나서 기가 하시면 어떨까요?

0: 있을까요? 차 내부만큼 방음이 최고인 것도 없으니까요.
1: 맞습니다.
0: 하셨습니다.
1: 예. 제가 예전에 그 색소폰 연습을 좀한 적이 있는데, 그뭐 어디서 해도 뭐그 층간소음 정도가 아니고, 이건 무슨 어디서 전쟁 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못하고, 그 공터 같은데 가가지고 거기서 차에서 혼자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나가기
0: 아, 본인이 시끄럽군요.
1: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습실 같은 데 따로 이렇게 대여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것도 일이고.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차 안에 이렇게 좀 좋은 공간이긴 한데, 블루투스로 노래할 수 있는 노래방 마이크 이것도 괜찮다.
0: 네, 좋습니다.
1: 네, 마이스타님.
0: 저도 마음만은 박효신인데 다들 제 노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주로 노래 부르는 편이에요. 다들 나갔을 때를 노리면 민폐도 아니고 노래 못 불러도 돼요. 하셨습니다.
1: 그래요. 아무도 없을 때는 또 괜찮지.
0: 아유,
1: 예.
0: 맞습니다.
1: 505님.
0: 샤워할 때 목청 높여 노래 부르기 좋던데요. 나만의 유일한 공간이잖아요. 마음껏 부를 수 있더라고요. 듣는 가족들이 무엇이 중요한디?
1: 가족보단 내가 우선이다. 예,
0: 네.
1: 그리고 그 샤워실은 뭐 아시겠지만 자연 에코가 울려 퍼지잖아요. 실제로 노래까지는 아니어도 기타, 어쿠스틱 기타 녹음 같은 건 일부러 목욕탕 가서 녹음해서 자연적인 그 리벌브를, 그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0: 네, 저도 예전에 연극할 때
1: 예.
0: 연극 대사를 이렇게 좀 울리는 대사 하면은 뭔가 좀 대사가 더 명확해지고
1: 맞아요.
0: 그런 효과를 좀 봤었거든요.
1: 근데 이제 화장실에서 하면
0: 네네.
1: 위아래
0: 아,
1: 층이 이게 다
0: 잘 들리죠.
1: 연결이 돼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0: 조심해야
1: 가진 욕은 다 얻어먹을 수 있고, 그리고 뭐저 관리실에서 전화 올 수도 있고,
0: 네.
1: 이제 아주 최악의 경우는 바로 그냥 쾅쾅쾅쾅쾅쾅
0: 아.
1: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
0: 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자,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코입니다. 아무 노래.

0: 요새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방우성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은 어떤 고민인가요?
1: 네,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요즘 회사에서 아주 재밌는 장면들을 목격했는데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 두 사람이 점심시간마다 묘하게 같은 타이밍에 사라지고 회의 때는 서로 눈빛으로 대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왠지 비밀 연애의 분위기가 솔솔 풍겨요. 근데 문제는 진짜 연애하는 게 맞는지 너무 궁금해서 일이 제대로 손에 안 잡힌다는 겁니다. 대놓고 두 사람한테 물어보자니 눈치 없어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모른 척 하자니 호기심 폭발 직전이에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사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네, 직장 동료 두 사람이 진짜 비밀 연애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티가 안 나게 확인해보고 싶다는 사연이었습니다.
1: 네.
0: 비밀 연애? 직접 해본 적 있으세요? 사내 연애 이런 거?
1: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의 다 비밀 연애였죠. 많습니다.
0: 아, 그치. 뭐 연애를 대놓고 막 사람들 있는 데서 막 구애하고. 네.
1: 근데 저 같은 스타일은 일단 들키잖아요. 네. 발뺌을 안 해요. 바로 밝혀버립니다.
0: 예, 예. 아니 뭐...
1: 누가 의심한다 싶으면 맞아.
0: 아니 그 생각에도 뭐 꼭 굳이 감출 일인가 싶은데 또 약간 네. 사람에 따라 또 그 상황에 따라서
1: 네,
0: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비밀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비밀 연애를 하는 걸까?
1: 일단은 저는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쓰지 않았는데 예. 상대는 신경을 많이 썼어요.
0: 어떤
1: 그러니까
0: 점을?
1: 뭐 회사 생활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남의 이야기에 막 오르내리는 게 좀 신경 쓰이고 뭔가 그런 것들이
0: 그게 제일 싫겠구나. 네,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화제의 대상이 될 테니 네, 네. 계속 남의 안주거리처럼 오르내리는 네, 게
1: 자꾸 내 얘기하고 네. 불편할 수 있습니다.
0: 그리고 네. 또 그런 것도 있겠다. 이제 헤어지고 끝까지 가면 좋은데 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1: 모두가 뻘쭘해지는
0: 우리도 불편하지만 우리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질 예, 수 있으니 그럴 수 있겠네. 예.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재채기하고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 재채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숨길 수 있는데 재채기 나오는 참는 방법 아세요 혹시?
1: 어?
0: 코를
1: 예.
0: 코를 꽉 잡고 이렇게 양쪽으로 살짝 흔들어주면 재채기 참아져요.
1: 아.
0: 근데 나오는 재채기를 이걸로 억지로 틀어막으면 약간 좀 답답하고 찝찝하긴 해요. 이건 뭔가 몸속에서 네. 해소돼야 될 게 남아있는 듯한. 근데 조용해야 될 때 그럴 때는
1: 네네네.
0: 저 이렇게 해서 막아요. 한 시간 동안 참아본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와서 화장실 가서 보니까 코가 빨개졌더라고.
1: 대박이다.
0: 하도 지구 흔들어가지고.
1: 저는 못 참아서 욕 많이 먹었는데.
0: 안 돼요. 그러니까
1: 녹음할 때.
0: 녹음 같은 거 할 때. 예.
1: 라디오 드라마 막 중요한 씬인데 막 여기서 막. 하고 있을 때 재채기를 막
0: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거의 예. 정말 오.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계속 나오는 막 감기 걸린 이 정도면은 네. 좀 다를 수 있지만
1: 굉장히 꿀팁이네요.
0: 완전 꿀팁입니다. 그리고 예. 말 나온 김에 하품 하품 참는 방법
1: 그건 또 뭐예요?
0: 혀를 하고
1: 내밀어요?
0: 네. 하품이 나올라갈 때 이렇게 내밀면 쏙 들어가요. 이것도 역시나 나오던 게 쑥 들어가니까 약간 찝찝한데
1: 우와, 참는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시네요. 예.
0: 어려서부터 많이 참으면서 살았어요. 아, 진짜. 아,
1: 그래서 성공하셨군요.

0: 예. 자, 그렇다면 직장 동료 두 사람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1: 네.
0: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최용준의 아마도 그건.

0: 회사에서 비밀 연애 중인 것 같은 두 사람이 정말 사귀는 사이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AI 룸이 다시 불러봅니다. 하이 룸이.
1: 미스터 룸, AI 룸이 왔죠.
0: 룸이야, 나 요즘 회사에서 거의 탐정이 된 기분이야.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두 사람이 너무 수상해.
1: 혹시 사내연애 감지 레이더가 발동된 거야?
0: 맞아 맞아. 두 사람이 아무래도 비밀 연애를 하는 것 같거든. 내 촉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두 사람한테 대놓고 물어보기엔 좀 그렇잖아. 슬쩍 떠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흥미진진한데? 좋아. 자연스럽게 확인하는 탐정 스킬 알려줄게. 1단계. 메뉴 동기화 체크. 보통 커플은 입맛도 동기화 되거든? 두 사람의 점심 메뉴나 커피 취향이 비슷해졌다면 슬쩍 언급해봐. 오?

0: 영철님도 오늘 바닐라 라떼 드시네요. 영희님도 이거 골랐던데 우리 팀 트렌드인가 봐요. 이렇게 가볍게 던지고 반응을 보는 거지.
1: 오, 그래. 둘이 입맛까지 맞으면 커플일 확률이 높겠네. 와, 벌써 재밌다. 또 다른 방법도 있어?
0: 당연하지. 다음은 가짜 소문 믿기 투척. 요즘 사내 커플 생겼다는 소문이 돌던데요. 하고 떡밥을 던져보는 거야. 찔리는 사람은 동공이 흔들려 0.5초 정도. 그러니까 재빨리 확인해야 돼.
1: 어머 대박, 이거 좀 고급 기술인데? 근데 이거 연기력이 필요한 거잖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좀 더 쉬운 방법은 없어?
0: 그렇다면 커플템 포착 스킬은 어떨까? 비슷한 볼펜이나 키링, 핸드폰 케이스, 액세서리가 보이면 어? 이거 두 사람 세트네요? 하고 웃으면서 말해봐.
1: 와, 커플 때문에 이거 거의 빼박 아니야? 결정타야, 결정타. 루미야, 나 지금 설레. 이거 밝혀지면 내가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거잖아.
0: 사실 사내 연애는 복사기도 다 알고 있다는 말이 있긴 한데 어쨌든 공식 발표 전까지는 짜릿한 비밀이지. 그런데 비밀 연애는 모르는 척이 진리라는 사실. 이거 내가 알아낸 건데 하면서 여기저기 말하지 말고 혼자 알고 몰래 지켜보는 동안 도파민 팡팡 파티를 즐겨.
1: 알겠소. 나 내일 점심시간부터 조사 들어간다.
0: 어? 너의 탐정 사업을 응원하는 고민 해결사 AI 루미. 언제든 불러줘.
2: 네. 우리 AI 루미와 함께 비밀 연애 밝혀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0: 네.
2: 기본적으로 남들이 네. 연애하는 걸 그렇게 뭘 알고 싶어 하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는데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 게 또 이렇게 활력소가 되어지긴
0: 네,
2: 하죠.
0: 맞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못 느껴요.
2: 아, 남들이 해도 잘 못.
0: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 저만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2: 그러니까 본인의 연애가 아니고 다른 네네네. 사람들의 연애를 네. 딴 사람들은 쟤들 사귀는 것 같다 다
0: 알고 있는데
2: 성우님은 남한테 관심이 별로 없는 거네.
0: 아니요, 이게 너무나 친한 사이들끼리 사귀고 있는 거였어요.
2: 예.
0: 근데 제가 너무 이제 뭘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 친구한테 이 친구 욕을 하면서 저러면 안 되지 않아? 이러면서 온갖 욕을 다 한 거죠.
2: 어머,
0: 너무 편하게.
2: 어머, 어떡하냐.
0: 근데 둘이 사귀고 있던 거예요. 어찌나 민망하던지. 나중에 결혼까지 하더라고요.
2: 아이고 세상에. 그분 두 분께는 진짜 네. 평생 안주거리네요.
0: 맞습니다.
2: 아 옛날에 그때 방울. 아우 나 진짜 짜증나가지고 진짜 말해서.
0: 너무 민망했어요.
2: 자 우리 인공지능에 이어서 인간지능은 어땠을지 우리 우리 청취자분들의 댓글도 살펴봅니다.
0: 네. 5055님. 서로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표정에서 단번에 드러나던데요?
2: 성우님 한 거 아니에요?
0: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너무 맞장구를 잘 쳐줘가지고.
2: 야, 네. 고수한데, 고수셨네.
0: 둘이 사이가 안 좋을 때였나?
2: 싸우고 네. 가뜩이나 나도 형볼 사람이 필요한데.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작정하고 뭔가를 살피기 위해서 접근하는 거랑 네, 네, 우리 성우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뒷담화하는 거랑은 또 네. 다를 수 있죠.
0: 맞습니다.
2: 자, 모닝썬님.
0: 커피를 타주면서 상대방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해보는 거죠.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하셨습니다.
2: 오, 이게 뭐야?
0: 커피를 이 사람한테 주면서 저 사람한테 전해달라 하고 나서 전해주는 그 느낌을 포착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2: 그것도 그렇고 네. 이 커피를 왜 저 사람 왜 커피 갖다 약간 요건
0: 그러니까 일단
2: 이성 맞아요. 동성이 섞여 있으면
0: 아,
2: 예, 여기서 약간 묘한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겠네요.
0: 맞습니다.
2: 다음은요.
0: 0700님 회식 때 두 사람 중 한 명에게만 슬쩍 맛있는 안주를 챙겨줘 보세요. 그때 상대방의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묘하게 질투 섞인 반응이 나오면 99%입니다.
2: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 내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으면 예, 이것도 이제 동성 이성이 섞여 있을 때 네네네. 가능한 얘기죠. 그 재밌을 것 같다.
0: 네. 옆자리 딱 뺏어서 앉고.
2: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앉으려는데
0: 그때 표정을 딱 포착해서
2: 네. 둘이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갈아먹고서 막 건배하고. 하자드님.
0: 네. 출퇴근 동선을 확인해 보세요. 집 방향이 전혀 다른데 유독 비슷한 시간에 나타나.

0: 나가거나 회사 근처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걷는 모습이 포착된다면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1: 아하. 같이 대놓고 나가는 건 오히려 이제 의심이 덜 가는데 꼭 한 사람 나가면 한 3분 정도 있다가 나가고
0: 시간차를
1: 어디서 봤는데 둘이 같이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기
0: 약간
1: 하나
0: 멀찍이서 예. 근데 가는 방향은 똑같고
1: 같아. 꼭 좌회전도 같은 데서 예. 하고
0: 딱 걸렸네요.
1: 그러다가 이렇게 말 시키시는 거죠. 어디가 그러면 살짝 그냥 걸어가다가 만난 건데 당황할 수도 있고
0: 맞습니다.
1: 네. 아이고 남일에 이렇게 관심을 갖냐 우리 모두.
0: 근데 재밌네요.
1: 재밌네요. 예. 자 고민 해결사 루미의 참고만 해. 자 이 시간에 다뤄볼 고민들 받고 있습니다.
0: 네. 어디 가서 얘기하기엔 애매했던 자잘한 고민들을 이 시간에 털어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구가 빌려간 돈 소액이라 말끈하게 애매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는 사연도 좋고요. 회사 동료가 자꾸 정치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피하는 방법이 있을지 물어봐 주셔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302 그리고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네. 주에 다뤄볼 고민사연 인별그램에 미리 올려둘게요. 고민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조언을 인별그램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AI 루미의 조언은 그저
0: 네.
1: 예, 뭐 그런 옛날에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이런 게 있었는데.
0: 네. 참고만 하세요.
1: 예. 조언은 조언일 뿐이니까요.
0: 네.
1: 성우님 보내드리면서 1부 끝곡 듣습니다. 유리상제 우리 몰래 사랑해도 될까요?
0: 좋다.
1: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 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됐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제이레빗의 노래 2부 첫 곡으로 올려드렸습니다. 4786님, 쉬는 날도 많고 무슨 날도 많아서 그런가? 5월은 마음이 들뜨네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고요. 빨간 날이 일단 많이 보이니까 기분이 들썩들썩하고 무엇보다 날씨가 1년 중에 제일 좋은 때잖아요. 얼마 전에 야외에서 단체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아 날씨 너무 좋다 지금이 딱 좋을 때야 하면서 좀 있으면 더워지고 뭐 벌레 생기고 비 오고 막 지금이 너무 좋은 때라서 들썩이는 마음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들썩들썩한 노래 하나 들을까요? 조용필 모나리자.

이치현 씨의 집시 여인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함께하고 계세요. 5411님, 새 옷 샀는데 좀 끼는 것 같더니 과식 좀 했다고 체한 거 있죠. 꽉 끼는 옷 입고 많이 먹지 맙시다 하셨는데 이거 좀 위험하죠. 예, 꽉 끼는 옷 입고 먹는 거, 그리고 좀 추운 데서 음식 먹는 거. 추운 데서 뭐 따끈한 음식 이렇게 먹는 맛이 또 있습니다만 추우면 몸이 움츠러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 뭐 음식이 통하는 길도 아무래도 좀 경직이 될 테고 이게 탈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떡하나. 예, 밥 먹을 때 그렇다고 옷 갈아입고 먹을 수도 없고 보통 좀 더 멋지게 입으려고 좀 꽉 끼게 입곤 하는데 뭐 물론 반대로 더 펑퍼짐하게 입는 경우도 있지만 맛있는 거 먹어야 될 자리에는 좀 펑퍼짐한 패션으로 단장을 해야겠습니다. 임백천이에요. 사랑스런 그대.

박창근 씨의 음성이었습니다. 뿐이야, 뿐이야까지 듣고 왔어요. 2779님의 사연 이어드립니다. 애들이랑 산책 다녀온 남편이 빵 봉투를 한아름 들고 왔더라고요. 나중에 애들 말 들어보니까 이거 니네 엄마가 좋아하겠는데? 하면서 골라온 빵들이 있는데 정말 딱 제 스타일이었어요. 남편한테 이렇게 감동받아도 되나 모르겠어요. 호호호호, 아이고 얼마나 좋으실까요? 저도 좀 이거 써먹어야겠는데요. 애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거 너희 엄마가 너무 좋아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들려서 보내야지. 이 녀석들이 근데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다고 엄마한테 얘기해? 라고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이건 남편분도 너무 좋지만 우리 자녀분들도 너무 센스 넘친다. 진미령 씨입니다. 하얀 민들레.

진미령 씨의 하얀 민들레에 이어서 민들레라는 듀엣이 있었죠. 예, 난 너에게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국악 들을 시간이에요.

0: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안숙선 명창, 이분을 춘향가와 떼어놓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1979년부터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춘향 역을 정말 많이 맡았는데요. 소리와 연기력을 모두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영원한 춘향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춘향가 예능 보유자로 인정받았어요. 그 전까지 안숙선 명창은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예능 보유자였죠. 그러니까 가야금 산조, 병창, 판소리에서 최고의 실력을 두루 인정받은 셈입니다. 안숙선 명창은 춘향가뿐 아니라 판소리 다섯 바탕을 다 완창한 소리꾼이기도 하죠. 평생 넘치는 열정으로 끝없이 도전하는 음악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에 나왔던 안숙선 명창의 춘향가 앨범에서 한 대목 들어볼게요. 쑥대머리.
1: 쑥!

서러 흐를 때가 없네.

생각.

0: 이 구름을 꾼다.
1: 도련님을 못 보고 옥중 고혼이 되거드면 무덤 앞에 있는 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니 이 원통을 알아줄 리가 뉘 있더란 말이냐. 자, 옥중에 있는 춘향이의 심경이 좀 느껴지십니까? 안숙선 명창은 김소희 명창의 춘향가를 이어받았는데

김소희 춘향가는 그 호를 따서 만정제 춘향가라고 합니다. 만정제 춘향가는 소리가 깊으면서도 절제된 아름다움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오늘 K클래식 한 장, 안숙선 명창의 쑥대머리 함께했습니다. 정대석의 검은고 연주가 이어집니다. 달무리 2, 3악장.

0300님의 사연이 이어집니다. 친구가 주재원 남편 따라 외국 간대요. 벌써부터 너무 외로워요. 이 나이 들어도 친구가 중요할 줄 몰랐네요. 효정아, 잘 가. 아이고, 참. 예. 마음에 맞는 친구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 친구가 있는 친구마저 또 어디로 간다니 얼마나 서운하실까. 그 친구는 더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아, 내 친구가 지금 외국으로 가. 나는 내 입장에서는 그 다른 건 그대로 있는데 그 친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친구만 없어지는 거죠. 그게 상실감이 더 클까? 아니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우리 0300님도 없는 거고 왜 한국에서 가깝게 지내던 모든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대신 새로운 세계가 있고 아, 뭐 그냥 저울에 딱 대고 무게를 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아무튼 예, 언젠가는 뭐 돌아오시겠죠. 또 좀 떨어져 있다 보면 평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친구에 대한 예, 애틋함, 고마움 이런 것들이 더 커져서 돌아오고 나면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벌써 그러고 있잖아.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이명웅의 목소리입니다. 그날들.

이명웅의 목소리로 그날들 그리고 노을의 노래 목소리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아이고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예, 오늘도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물러갔다가 예,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도 주말 잘 보내세요. 오늘 끝곡은 노은아의 해금 연주, 권정구의 기타 연주로 함께합니다. 가고파 남겨드리면서 저는 물러가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생의 많은 시간을 유배지에서 보냈는데요. 6남 3녀 중에 6명을 병마로 잃었습니다. 다산은 숨진 자식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글로 남겼는데요. 그 중에 천연두로 3살 때 죽은 어린 아들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쓴 글도 있습니다. 그 아이는 다산이 귀향에서 막

아이가 나이 3살 때에 천연두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다사는 시를 짓습니다. 너의 모습이 마치

현대시조 어머니를 평시조 선율로 노래했는데요.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였고요. 김호성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라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3살 먹은 어린아이 삼동이를 천연두로 잃고 그 애통한 마음을 담은 시 일부를 이 시간 문을 여는 이야기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참 절절한 어버이 마음이 담겨 있었죠. 너의 모습이 마치 수처럼 검게 타 귀여운 얼굴 다시 볼 수 없네. 너의 영혼은 눈처럼 깨끗해 날고 날아서 구름 속으로 사라졌네. 구름 속은 천리말리 부모는 그저 눈물만 줄줄. 어린 아들을 잃은 아버지 다산의 마음 생각해봤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란 존재는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사이란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웃도들이 아명으로 송구여지곡 듣겠습니다. 정재국의 피리 김한승의 아쟁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웃도들이 아명으로 송구지 곡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피리 김한승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어버이날 다산 선생의 슬픈 사연을 접하고 보니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다시 헤아려 보게 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지만 정말 자식을 향한 마음, 또 부모를 향한 자식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이는 날이고 또 더 많이 생각하는 날이기도 하죠. 오늘 윤혜성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웅자와 들거자를 써서 중거라고 합니다. 오늘 들으실 시조 내용은 멀리서 날아온 임의 반가운 소식을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청조야 오도고야 반갑다 님의 소식, 약수 삼천리를 내 어이 건너온다. 우리님 만단 정회를 내 다 알까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중거 청조야 듣겠습니다. 강권순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청조야 오도고야 반갑다 임의 소식 약수 삼천리를 내 어이 건너온다 우리님 만단 정회를 내 다 알까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 중거 청조야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강권순의 노래였고요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이호규의 검은고 곽태규의 단소 양경숙의 해금 이지영의 가야금 박문규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시조시 중에 약수 삼천리가 나오죠. 약수는 몸에 좋은 약수가 아니라 약할 약자를 쓰는 약한 물 약수입니다. 길이가 삼천리나 되는 전설적인 강인데요. 부력이 약해서 기러기의 털처럼 가벼운 것조차 띄우지 못하는 아무것도 띄울 수 없는 그런 약한 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먼 거리 오기 힘든 곳에서 임의 소식이 왔다 하니 반가울 수밖에 없겠죠. 청조야 들으셨습니다. 1007님께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헌책방님께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없어요. 어색하고 아마 많은 분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우리 PD와 기술감독한테 물어보니 우리 기술감독은 어렸을 때 해봤다고 하고 성인이 돼선 한 번도 안 해봤다 하고 우리 PD는 아 부모님과 함께 오래 있는 거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봤다고 그래요. 저하고 세대차가 제법 되거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해보셨나요? 가끔 하시나요? 안 하다가 하면 그 또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러분 오늘만큼은 그래도 어색해도 평소에 안 해보셨다 하더라도 한 번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날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깨트려야죠. 아내에서 어색하면 어색하지 않게 이제부터 하셔야죠.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제가 후회가 많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곡으로 평조회상 전곡을 압축적으로 연주하도록 구성한 음악, 짧을 단자를 써서 단회상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음악은 8곡 구성의 평조회상 전곡을 짧은 시간에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한자리 쉬셔야죠.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제가 후회가 많이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더리, 상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평조회상 8곡을 압축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음악 단회상 감상하셨는데요. 이종길의 집박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윤혜성님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돌아가신 후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답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소 못했던 효도 실컷 할 수 있는 날이니까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살리입니다. 청살리는 조선 중기의 명기 황진이가 지은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청산에 흐르는 벽계수야 쉽게 흐르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일도 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워라. 한번 바다에 닿으면 돌아오기 어려운 법.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맑은 달이 빈 산에 가득할 때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이 황진이가 벽계수를 유혹하는 뜻이 담긴 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살리 듣겠습니다. 김나리의 노래, 전인근의 대금, 정누리의 검은고, 신원영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살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역유산 가곡 이수자 김나리의 노래였고요. 전인근의 대금 정누리의 검은고 신원영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사진과 함께 한시 칠원율 씨 시를 보내주셨어요. 6살 손자가 달아준 카네이션 사진 보내주셨고요. 비 오는 날 파초를 보고 지은 시라 하시면서 칠원율 씨 보내주셨는데요. 아, 운치 있는 시네요. 제가 두 구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 가옥 정변동 노경견시 초록동 청년 시절 집 우물가 동쪽의 파초 늙어서 지금 보아도 여전히 초록이구나. 서고 우파 시고운 책상 우연 맥성 중 서고에서 파초잎 빗소리의 시운을 생각하고 책상에 앉아 보리필이 불던 동무 생각하네. 년년 파초 습서 옆 세세하긴 무지궁 연연히 파촌잎에 글을 써보고 세세하긴들의 무궁한 종이로다. 시절 무성 번연수 진연 권력 분사종 시절에는 무성하여 파초의 번성함이여 인간사 권력은 티끌 민심이 분출하면 포말의 모래이도다. 이런 시를 보내주셨어요. 운치 있는 시 내용이죠. 항상 이렇게 좋은 시를 때에 맞추어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요즘에 파촌잎이 또 보기 좋은데 비 오는 날 파촌잎에 비 떨어지는 소리도 참 운치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운을 살려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좋은 시 고맙습니다. 생각의 향기, 아낌없이 주는 나무.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아동문학가 겸 작곡가 쉘 실버스타인이 지은 1964년에 쓴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어볼까 합니다. 제목 그대로 나무는 무언가를 아낌없이 주는데요. 나무와 소년 이야기입니다. 글을 읽다 보면 나무는 부모이고 소년은 자식을 상징한 거란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글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년은 매일같이 나무에게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 잎 두 잎 주워 모으고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에 왕자 노릇을 했습니다. 소년은 나뭇줄기를 기어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곤 했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때로는 숨바꼭질도 했죠.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년은 나무 그늘에 누워 잠이 들곤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년도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기어 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나는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다 커버렸는 걸. 나는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돈이 필요해. 나에게 돈을 좀 줄 수 없겠어? 하고 소년이 대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겐 돈이 없는데 내겐 나뭇잎과 사과밖에 없어. 얘야, 내 사과를 따다가 팔아보렴. 그러면 돈이 생길 거고 너는 행복해질 거고.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따서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기쁨에 넘쳐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기어 올라와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즐겁게 지내자. 나는 나무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한가롭지 않단 말이야. 내게는 나를 따뜻하게 해줄 집이 필요해. 아내도 있어야겠고 어린애들도 있어야겠고 그래서 집이 필요하단 말이야. 너 나에게 집 하나 마련해 줄 수 없니? 나에게는 집이 없단다.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이 숲이 나의 집이야.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짓지 그래?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의 가지들을 베어서는 자기의 집을 지으러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돌아오자 나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뻐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와서 놀자. 나는 너무 나이가 들고 비참해서 놀 수가 없어. 나를 먼 곳으로 데려다 줄 배 한 척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 내게 배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겠니?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렴.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나갈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겠지.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의 줄기를 베어내서 배를 타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으나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이빨이 나빠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으니 내가 그네를 뛸 수도 없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뛰기에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줄기마저 없으니 내가 기어오를 수도 없고. 나는 기운이 없어서 기어오를 수도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무언가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내게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나는 다만 늙어버린 나무 밑둥이일 뿐이야. 미안해.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나는 쉴 조용한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몹시 피곤해.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 하며 나무는 굽은 몸뚱이를 애써 피면서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이 그만이지. 이리로 와서 앉아. 앉아서 쉬도록 해. 소년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만하실 백발로엔 일평생을 잘 잡수시고 잘 쓰시고 잘 노시고 잘 사시다 왕생 큰 대구주 바론허.

백남 명두 발원 복두 발원 열이면 열자 손을 잔병 없애 잘기 이르니 자손 창성의 부기만 영화로 고려.

만화 금성 부인만은 상남자손 도련님이오 하나 문 여자에게 얼음 밑에 기는 애기 주룩 칭칭 잘 자랄지 어찌 어찌도 자랐더냐 옥수장마 비포부터 육문산에 안개기던 칠팔월에는 목화 피듯 무릉도 하루 잘잘잘지 자손이 잘 자랄지 여보시오 소년님 내 이내 말씀 들어보 인간 세상 나온 사람 인자절로 난드라고 거드렁대고 흥청대도 이

전에 살을 빌고 아 필성님 전에 명을 타고 재성님 전복을 타고 한두 달에는 혀를 모고 다섯 여섯 달에 육신이 생겨 열 달이 기대어 십생만에 탄생하니 그 부모님 그 자손 길러 쓰느라 어떻게

굴라기를 이고 진자지는 어머님이도 없으며 음식이라도 맛을 보아 다대단 건내기를 주고 소태아치도 쓰디 쓴건 불쌍하신 어머님이 사시평생에도 자앞서시고 궁지섯달 서단풍에는 그 아기가 출시라 저 입을 끌어 이리 덮고 이 끝 끌어 또 덮으며 갈채 발채 다독 다독이도 덮어를 주시고 오녀월이라 단열밤에는 오개빈대 벼룩이 문다고 단잠을 못 이루며 다 떨어진 새살 부채 허리 둥실이 두 달 열을 주시고 그 아기가 잠을 자면은 마음을 놓고 잠을 깨면 윈

문을 두드리며 사랑에 겨워서 하시는 말씀이 금자동아 복자통이로구나 만척 정상

분들러를 사랴 재면은 깨질 소냐 불면은 나를 소냐 나라에겐 충신동아 부모진전 효자동아 형제간에는 우애동아 일가친척 화목동아 네가 점점 자라거든 지키거라 지키거라 삼강 오륜을 지키거래 삼강 오륜을 모를 너들은 금수만 또 못하느니라 그 자손이 점점 자라 부모님은 꽁과 불량으로 동계월이면 서궁월 남지대 북향산 사사명산을 찾으를 가세 높은 명산에 불당 짓고 낮은 명산 요사를 짓고 우물을 파되 상탕 중탕 하탕 파고 하탕에 손발 씻고 중탕에는 목욕 제게 상탕에 맞이드리고 부천진절 공양하고 머리를 깎아 긴 머리를 신날 꾸고 자든 머리는 신창받고 적은 머리로 바닥을 절고 이를 빼어 징을 박아 그 신을 부모님 전에 바치시며 이 신이 다 떨어지도록 아버님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들려주는 노래죠. 부모 운중경을 노래하는 회심곡 이광수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미국의 아동문학가 겸 작곡가 쉘 실버스타인이 1964년에 쓴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함께 읽어봤습니다. 소년이 어릴 때에는 늘 나무 곁에 와서 나뭇잎으로 왕관도 만들어 쓰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놀기도 하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쉬기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며 자랐는데 차츰 나이가 들자 그걸로는 부족해졌죠.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따서 팔아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열매를 잔뜩 따서 떠났고요.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죠. 또 시간이 흘러 소년이 찾아오더니 집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베어 가져가서 집을 지으라 또 내줍니다. 그렇게 내주면서도 나무는 행복했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소년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젠 멀리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몸통을 베어서 배를 만들러 떠나라 했고요.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지만 약간은 쓸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늙은 소년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러자 나무는 이제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소년도 늙었잖아요. 소년은 나는 이제 그저 쉬고 싶을 뿐이야 했더니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이 그만이지 하면서 밑둥만 남은 나무는 그 밑둥마저도 소년에게 쉼터로 내주면서 행복해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어버이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는 글,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우리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앞서서 한시 지어 보내주셨잖아요. 고향집 우물가의 파초가 이 정도 무성하였죠. 꽃은 피는데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늦가을 땅바닥에 줄기를 자르고 가마니와 흙으로 덮어서 월동합니다. 집에 심으면 자손 번창한다고 합니다. 회심곡 들으니 어머니가 무척 그립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오늘 어머니가 그리운 날이에요. 그죠? 또 유리조리 미도리님께서 코너 들으시면서 아는 이야기인데 한참 잊고 있었어요. 다시 들으니 눈물이 나네요. 너무 슬픈 이야기여요. 지나간 많은 인연들이 떠오릅니다.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쉘 실버스타인의 글은 참 읽을 때마다 우리가 찡하게 하는 그런 글이죠. 우리 부모님과 자식들 이야기라서 늘 그렇습니다. 헌책방님께서는 병원에서 이어폰 꽂고 진료받는데 간호사 선생님께서 말 시켜서 생각의 향기 제대로 못 들었어요. 다시 듣기로 들어야겠네요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또 정리를 해드려서 그 뒷부분은 들으셨겠네요. 우리 부모님과 자식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왜 병원에 가 계시나요? 별일 아니시기 바라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병천류 진도북춤 들어보려고 합니다. 진도북춤은 농악 중에서 북놀이에서 파생된 춤인데요. 화려한 북장단과 멋진 춤사위가 일품인 그런 작품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박병천 명인이 공연하실 때 진도북춤 한다 하면 얼른 쫓아가곤 그랬는데요. 이 진도북춤은 양손에 채를 들고 추기 때문에 양북춤이라 부릅니다. 두 손에 북채를 들고 추어서 쌍북이라 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어깨에 매기도 해서 걸북이라 부르기도 하죠. 즉흥과 신명을 바탕으로 한 춤을 반주에 맞춰 펼쳐내는 음악인데요. 강렬한 북가락을 보이면서도 그 강렬함은 유연하게 풀어내는 장국가락과 조응해서 음향의 멋을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박병천류 진도북춤 듣겠습니다. 전보현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봄봄님께서 기분 좋은 5월에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 산책이 즐겁습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음악 전해드릴 수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알뜰한 사연 보내드릴 수 있어서 늘 이 시간이 즐겁습니다. 7549님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진도복춤 반주음악이네요 감사합니다 늘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러니까 이 7549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많이 바쁘셨나요?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성금 연휴 가야금 산조를 가야금과 대금으로 연주하는 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성금 연휴 가야금 산조 선율을 또 대금이 함께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율을 더해 나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머니의 음악을 따님이 연주하네요. 지순자의 가야금 연주이고요. 침상남의 대금, 최희연의 장구장단으로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 병주 들려드립니다.

성금 연휴 가야금 산조 병주 들으셨는데요. 마치 두 악기가 대화하듯 연주하는 음악이었습니다. 지순자의 가야금, 심상남의 대금, 최희연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경기민요 몇 곡 이어드립니다. 오늘 같은 화창한 날 듣기 좋은 음악이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곡이죠. 한강수타령, 도화타령, 뱃노래, 자진뱃노래 이어드립니다. 강효주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경기민요 한강수 타령 도화 타령 뱃노래 자진 뱃노래 강효주의 소리였습니다. 6944님이 오늘처럼 바람 좋고 화창한 날씨에 배 띄워놓고 선유놀이하면 더없이 좋겠죠. 산책지기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판소리 심청가 중에 부녀 상봉부터 신봉사 눈뜨는 대목까지 정수님의 소리 송원조의 북장단으로 들려드립니다.
1: 이렇듯 슬피 울다 한 곳을 바라보니 어떠한 맹인인지 저 말석에 시름 없이 앉아 있거늘 심하오 시녀 불러 풍부하시되 너희들은 그 급이 나가 저기 저 봉사가 그 저가 어디이며 성명이 무엇인지 처자가 있는지 낱낱이 알아오도록 하여라. 그때여 신봉사는

기다리다 내 손에게 기다리다 손에게 사업계란 황주도 화동이 고토법 성은 청송신가요 지르번 합.

돼요. 홍양비 300석을 몽원사으로 시주하면 입이 눈을 뜬다거니 잘 죽는 것을 생각지 않고 남경자

저차 뭘 시켜줘. 가문 눈에서 눈물이 듣고 입에 꺼니

0: 갖고 산호 주렴을 걷어 버리고 벗은 발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아버지 여태루를 못 드셨소. 봉사 화주승이 공들인다 하더지만은 영놈이 더러신가. 아이고 아버지 임당수 풍랑 중에 빠져 죽던 심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천일을 보옵소서. 신봉사 지 말을 듣더니 먼 눈을 희번쩍 희번쩍 하더지만은 아니 누가 날들 아버지라고 혀. 예. 나는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인디 누가 날들 아버지라고 혀. 예. 내 딸 심청이는 임당수 죽었는디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이것이 꿈이냐 이것이 생신이냐. 꿈이거든 깨지 말고 생시거든 어디 보자 더듬더듬 만져보며 어쩔 줄 모를 적에 난데없는 옷에 채우니 황극전을 두르더니 청앞배강 남부공중 우무관 왕래하더니 신봉사 가문 눈을 희번쩍 희번쩍 희번쩍 눈을 떴구나.
1: 네, 눈을 떴습니다. 심청가 중에 부녀 상봉부터 신봉사 눈뜨는 대목까지 정수님의 소리 송원조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이어서 단가 효도가 듣습니다. 어와 청춘 소년들아 청춘을 허송 말고 할 일을 하여 보세. 인간의 백행 근본 충유밖에 또 있는가. 이 땅의 수많은 효자 이야기입니다. 정회석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입니다.
2: 어와 청춘 소년들아 청춘을 허송 말고 할 일을 허여 보세. 인간의 백행 근본 충효방 끝도 있는가. 왕상은 고빙하여 얼음 꿈긴 얻고 맹중은 읍죽하여 눈 가운데 축수를 얻어 양친성요를 허여 있고 과거라는 옛사람은 부모 반찬 허여놓으면 제자식이 먹는다고 산자식을 묻으려고 땅을 파다 금을 얻어 부모 보양을 허였구나.

이러한 출천대효 사적이나

0: 오네 천왕지왕인왕후 요순후 당문무주공 공맹안정태성현은 타격없어 풍하시며 어디에도다 진씨왕은 발리장성 멀리 쌍코 아방공 높이 올라 장생불사를 허잡더니 사는 혼이 되니 사후 만진수 부력 생전억 일배추로구나 그릉거리운 노라
1: 단가 효도가 정혜석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농암 이현보는 안동 지역에 별당 하나를 짓는데요. 94살 부친이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루하루가 아깝다 하는 생각하면서 별당 이름을 사랑의 자, 날일 자를 써서 애일당이라 지었습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른 연로하신 부모님 모습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효자라는 말도 있는데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마음 애틋한 농암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어버이날에 보내드린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 자식 모두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그때요, 흥보가 저희 형에게 쫓겨나서 근근 부지로 살아 가는디 그해 겨울을 다 지나고 봄철이 다다르니 제비 한 쌍이 날아들어 처마 안에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새끼 쳐 밥 물어다 먹이며 자모고 구질주더니 천만 후에 대맹이가 들어와서 제비를 다 잡아먹는지라 흥보강 보던 이 깜짝 놀래 경서로 여쫓는구나 무상하다 천태명아 너 먹을 것만 하거나 청초제당 제원청관주 풍요온 불각처처조라 허당한 것 다 버리고 구태연대 집에 와서 제비 새끼 먹단 말가 안고 주어 척소감도 내 허리를 베고지고 남악사에 원정하여 신병을 믿었다가 떼우고 큰 목을 잡으고요 급급히 쫓고 보니 새끼 땀에 못 떠나고 어미 제비도 죽었으며 여섯 새끼 다섯 먹고 개구 하나가 남았구나 다만 하나 남은 것이 날개 공부 힘쓰다가 대평사가 뚝 떨어져 발목이 지금 부러져서 피 흐르지고 발발거니 흥부양 주어진 마음 제비 새끼 주워들고 한없이 탄식한다 불쌍한데 제비야 가긍한 네 목숨이 대명에게 안 좋기에 완병인 줄 알았던 일이야 내 집이 가난하여 사람을 아니 찾아오구나 너는 매양 찾아오군지 가난 박대가 넘기는 아무리 네 부디나 제비인도 이뿐이라 좋은 집을 다 버리고 궁벽산촌 박흥보집 흠한 곳에 와 삼겼다가 철각지고 이리냐 명태껍질과 당사실을 구하여 부러진 다리를 칭칭 동여 제 집에 넣어주며 제비야 죽지 말고 머리고 먼 멀지 강남 부대수히 잘 가거라 흥보 은혜를 갚을 제비여던 죽을 리가 있으리오 10여일에 지내더니 다리가 차차 나오 날기 공부 힘을 쓸지

일대 장강 맑은 오라 길게 매일 빨래 주어라 한들 한들 돌아도 보고 새우와 홍초의 전전 두 날개 실근실근 깃도 다듬어니 흥보가 보고 좋아라고 나갔다 틀고 면 제비 집을 만져보고 집안에 들어 제비 헛구하고 소리를 얼지 7월 유하 8월 황해 이슬이 소리 되고 금풍이 쌉싸퍼요 9월 9일이 당도 흥해 통방어실 솔로 깊은 수심 차은해고 장군그 홍안성은 뭔데 소식 띄어온다 용사로 술 마시고

어찌하려느냐. 강남이 뭐그다가 좋은데 며칠이면 강도 헐거나. 미역은 전화 나오거든. 부디 내 집을 찾지어 오너라. 집이 저도 섭섭해요. 나갔다 들어와서 이별은 아끼는 도대체.

근본은 원래 서른이 많은 사람이라 재미하고 이별이 크면 서두고 슬프고 그래도 불러 이별을 마치었더라. 강남 두견은 조종지 황제라 백조 전구를 받던 것이었다. 초산에 나갔던 분홍제비 나오고 중원에 나갔던 명맥이 나오고 조선에 나...

조선에 왔던 제비 차례로 들어갈지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 제비가 들어온디.

명령하되 너는 왜 다리가 봉통이 졌느냐? 흥보제비여짜우되 예 소조가 되리다. 소조가 미초산 땅어 박흥보제벌 주인 삼고 저희들 오죽수를 까서 거지 날게 되었더니 뜻밖의대면이가 어미까지 모두 다 잡아먹고 다만 저 하나 남은 것이 날개 공부 힘쓰다가 태평상에 뚝 떨어져 대번에 다리가 찰칵 부러가지고 거지 죽게 되었더니 어진 흥부 덕택으로 소주 하나도 사러 쓰지 어찌건변 은혜를 갚수니까 깊이 통촉도 없이와 흥부시기 은혜를 갚으기라. 어명을 어기면 그런 표현을 당하느니라. 금년 2월 나갈 적어 그날이 을사일이라. 사불 원행이기로 가지 말라 허여도 너희 어미 고집으로 나가더니 배암날 떠났기로 배암환을 당했구나. 그러나 흥보씨는 금세의 군자로다. 흥보씨 은혜를 갚으려거든 본표 박씨 하나만 갖다 신전하라. 삼동을 다 지나고 춘삼월이 방자커널 각색 짐승들이 모두 다 발정할제 다리 봉통이 흥보 제비도 황제전 숙배하니 보은표 박씨 하나를 하사커널 저 제비 입에 물고 말리 조선을 찾아 나오는디 흑운 박 좌우 백운 물좀 쓰고 거중에 두기실 높이

통에 장만쿠 다 중령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는다 상토 하이토 우작

어디야 저간이 원 포켓몬이 아니야 손병사명장한테 그 불쑥 정원 각비대다 날아온 난 청계정에 간대전집에 다 물고 질잠이잠 떨어지니 평사나가니 이 아니야 짝을 지어 청파상에 왕내 허지 석양천이 여기도다 의안봉을 넘어 황릉묘 들어가 25연 단약으로 반주까지 쉬어 앉아 두길성을 화답하고 공황대 올라가니 봉거 대궁 강자유다 황황두러 놀라가지 황황질거 불보반 백운천계 공주요다 금능을 지내어 주사촌 들어가니 공수창과 도리의 계라 낭배화절 툭 정무현의 벌렁 떨어지고 이수들 건너 종남산을 지나 개미영산 올라가니 장자방 건구떡 남병산 올라가니 칠성단지 비던 터요 연제 칠간을 지내요 칼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

저 나를 구경하고 청장군의 나라 상달문을 지나 본관을 들어가니 살이르기 백이로다 여동 700리돌 수원식간을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의조를 다달라 연구탑 통근정 구경하고 안남산 판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구령을 넘어들어 부산 파발 환마고개 강동 다리를 건너 평양근 영광강정 북극누를 구경하고 대동강 장림을 지나 송도를 들어가 망월대 광덕전 선주교 파견 폭풍을 구경하고 진강을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어 지세를 살펴보니 청족의 대관 맥이야 중적으로 글러져 금학 음성 분개하고 토봉방울대 솟았구나 본부디 빈빈하고 풍속이 흐히하야 만반세지 금팡이라 경상도는 함양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 함양 두어를 품에 흥복과 사는 지라 저 제비 거동을 보소 박씨를 집에다 물고 남대문 밭송 내다라 7패 8패 청팔패다리 애고개 얼른 넘어 공작강을 끌강 승방을 지내요 남태령 고개 넘어 도축제 옆에 끼고 거중어 둥 전호를 당도 당상당하 비에 거들에 편편히 노라는 것을 아따오지를 당 폭해 흥경이여 좀 모르고 지우가미로 넘노란 돈 상풍안기 축실을 물고 동성을 욕곡청행기 단추를 물고 숭백상에서 동성을 안듯 안으로 벌벌 달려들지 풀봉구에 올라앉아 제비말로 운다 치찌찌찌 추찌추찌 거지연지 우찌배요 낙지갑지 철지연지 은지덕지 수지차로 함지표지 내지배요 흥부듣고 괴여져 가만히 살 평분이 철군이 안 가기 완전 고생 당사로 가문 흔적 어리둥그리둥 어디 어찌 아니가 내 집이야 반갑다 내 집이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고르시고 나네 집에 강남은 가려진다 논 뒤에 어이 허유 다 버리고 누추한 이 내 집을 허유 찾아오느냐 인심은 교사허지요 한 번 가면 짓건만은 너는 어이 시리의 수에 주인을 찾아오느냐 원촌 천촌 넓은의 구육향 청산분도전 소식장장 말견 턴지 네가 나를 자주 오군지 천도지도 반납다

장주 안진 앞에 뚝 떨어뜨려 놓은 것을 흥보 마늘에 얼른 주워 들고 보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제비가 뭔 씨앗을 물어갖고 왔는데, 아유 글씨가 씌어 있어, 좀 읽어보시오. 흥보 보더니, 에이? 갚을 보, 은혜 은, 박표. 본표라. 본표, 본표. 아, 이놈이 공주로 노성으로 은진으로 온 것이 아니라 보은으로 옥천으로 연산으로 저리 돌아온 놈이구나. 보은 대추 좋단 말은 들었어도 박 좋단 말은 금수 초문인데. 그러나 저러나 보은 박일런지 강남 박일런지 지가 이렇게 그 물고 온 것이 기특해서라도 우리 한번 심어봅시다. 을불 제종나를 가려 후원의 양지 찾아 구덩이를 깊이 파고 십장 놓고 걸음 놓고 박신절 뚜닥뚜닥 단단히 심었구나. 수일 만에 살펴보니 박순이 벌써 솟았는데 박넝쿨이 굵직굵직 중선배 탓줄만씩 굵게 뻗어 초막집을 꽉꽉 얽혀두었으니 전동지동 헌다 해도 진빗장은 아직 없고 박잎사귀가 삭간만씩 흥보집을 덮었으니 9년 홍수 진다 해도 피 한 점 셀 수 없이 되어 동네 사람도 다 모르게 흥보가 벌써부터 은근히 박덕이 오려는구나. 그때는 어느 땐고 8월 추석 가절이라 다른 집에서는 술을 거른다 떡을 친다 지지고 복근을 하고 이놈의 냄새가 그냥 코 난간을 물어내는데 흥보 집은 냉랭하여 혼신풍이 들이부는기라 자식들은 밥을 달라 떡을 달라 흥보는 가슴이 미어질 듯 마음 달랠 길 없어 어디론지 나가버리고 흥보 마누라는 졸리고 앉았다가 소름이 북받치어 신세자탄 울음을 우는데 흥보가 이렇게 가난하게는 살아도 자식은 부자였다. 자식을 풀풀이 낳는데 1년에 꼭꼭 한 배씩을 낳되 의례껏 쌍둥이요 간혹 세식도 낳고 그럭저럭 두어 보태놓은 자식들이 깜부기 하나 없이 아들만 꼭 29을 조롯이 낳은 것다. 흥보 17째 아들놈이 유혈이 낭자해가지고 울고 들어오며 어머니 나 송편 3개만 해주시오. 아니 이놈아 어찌 해필 떡을 3개만 해달라느냐. 동리로 놀러 갔더니 애들이 송편들을 못아 먹고 있기에 송편을 좀 달라고 내가 했더니만은 가래 속으로 기어 나오면 송편을 주마기로 송편 얻어먹을 욕심에 어쩌기요. 나갈 적어 뒤에 놈 떨어져 앞에 와서고 그 뒤에 놈 떨어져 앞에 와서고 덩담도 떨어져 앞에 와서서 한정없이 기어가자 하지 무릎이 모다 헤어지고 유혈이 낭자고였기로 내가 욕설을 좀 허였던지 송편이 낳고 사오고 밥만 춥게 때려준지 송편 세 개만

0: 마누라여. 흥보 마누라 기가 막혀 목에 메어 허는 말이 내 자식아 무엇으로 나갔더냐 천함 없으래도 이제 못 먹인 지연비는 이제 초간장이 다 녹는디 굶어 죽게 생긴 자식을 그림없이 후드라 한 마디냐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불쌍한 내 새끼야 우지 마라.
1: 이렇듯 울고 있을 적어 흥보는 동리로 놀러 갔다가 친구 덕분에 술이 얼근히 취해가지고 집안을 들어와 보니 자기 마누라가 울거든.
0: 여보 마누라, 이게 웬일이오? 마누라가 울어서 우리 집안 식구가 배가 부를 지경이면은 권속대로 늘어앉아 한평생 호구라도 울어보지만은 남들이 보면 창피하고 또 이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어찌 흉불구름을 운단 말이오. 마누라 팔자가 제일이오. 자식이 29 또 날 같은 가장 있어. 마누라 팔자가 제일이니 울지 말고 있는 박이니 우리는 박이나 타서 박송은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 다리고 목숨 보맹에 살아 갑시다. 흥보 마누라 보더니 아이고 저렇게 약주가 높아갖고 박을 어떻게 탄단 말이오.
2: 아이가 이 사람이 시방 나를 술 친 사람으로 알고 있네요 시방님. 어? 내가 아무리 술을 억백잔을 먹어도 채모 채통을 아는 사람이고 정신이 똑바로 배긴 사람인데 내가 박 못할 줄 알아? 가만히 있어. 내가 술을 먹어서 지금 목이 마른 게 물을 좀 먹거네. 잔소리 말고 얼른 가서 박 따갖고 와. 흥보가 박을 한 통 따다 놓고 토필려다 박을 탈지 실웅 실건

원수놈이 가난이 좋구나. 어떤 사람 팔자 좋아. 이놈의 팔자는

아주 톱소리를 내가 맞자 해도 배가 고파서 물먹어서 배가 지워

토지리야. 큰 자식은 절에 가고 작은 자식은 이리 오너라. 오니까 부자 집에 가파.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두탕. 박을 딱 타노니 박 속이 탱 비었거든. 흥보 기가 막혀. 보급 넣은 놈은 계란도 유골이라더니 어떤 놈이 박 속은 슉 긁어다 먹고 아이고 저 나무 조상교 훔쳐다 갖다 넣어놨네요. 흥보 마누라 보더니 아이고 영감 요 괴 뚜껑 위에가 글씨가 씌어있어 읽어보쇼. 응? 박흥보씨 개탁이라 나보고 열어보라는 말인데. 아 그럼 한번 열어보시시오. 열어봤다가 좋은 것이 들었으면 몰라도 굳은 것이 들었으면 어쩔 것이오. 왔다 영감 우리가 시방 이조격으로 사는디 이보담 더 굳게야 되겠소. 그런데 그냥 한번 열어버리시오. 좋아. 그러면 내가 박을 이 교짝을 한번 열어볼 텐게 자네가 자식들을 데리고 저 쌀이 문 밖에 섰다가 내가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이럴 것이고 만일 굳은 것이 들었으면 이럴 텐게 36개 주랑낭을 놓소. 흥보가 괴를 가만히 한 짝을 열고 딱 본게 쌀이 하나 수북이 들고 또 한 개를 딱 품게 돈이 하나 그득 들었는데 괴 뚜껑 속에다가 이 쌀은 100년을 두고 퍼내 먹어도 굴지 않는 취집 움짐이라 쓰였으며 또 돈 꾀에도 이 돈은 평생을 두고 그냥 막 꺼내서 써도 굴지 않는 용지 불갈 지전이라 허였거든. 흥보가 좋아라고 괴 두 짝을 한번 떨어붙기 시작을 하는디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그릇장을 떨어붙고 다쳐놨다 읽어보면 도로 하나 그 뜨거운 세마 돈을 떨어붙고 다쳐놨다 읽어보면 도로 하나거든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그 뜨거운 떨어붙고 나면 도로 수북 떨어붙고 나면 도로 끝! 아이고 좋아 죽겠다.

어찌 따라 부숴놓았던지 돈이 1만 9만 냥이오 쌀이 1만 9만 생이나 되던가 보다. 가만히 있거라. 우리가 밥버튼 좀 힘없고 괴짝을 떨어붙던지 박을 타던지 해보자. 우리 권소규모도 몇이냐? 자식놈들 29, 우리 내외 도통합이 31명이로구나. 우리가 그렇게 굶주리다가 한 앞에 쌀 한 섬씩 덜 먹겠냐? 가서 동리 가마솥 있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가서 밥을 31섬만 치! 밥을 꾸두박지도 짜서 싹구는 사다가 쳐다 붓고 한 것이 거짓말 좀 보태면 밥대미가 남산땡이만 얻은 것이었다. 흑무가 밥 먹으라는 영을 내리는데 내 이놈들 최헐라 조심히 먹으렸다. 자 먹어라. 이놈이 이놈들이 우 하더니 온디간 디가 없지. 아이고 이놈들 다 어디 갔느냐. 흥보는 자식들을 찾느라고 야단이 났는데 조금 있다가 본게 이놈들이 모두 밥속에서 튕기쳐 나오는디. 어찌하여 밥속에서 나오는고 하니 어떻게 밥에 굶주렸던지 밥 먹으라 소리에 우 하고 밥소구가 총철한 베키다 꽉 베켜가지고 자 속에서 당창 뻘거지 콧속 파먹듯 밥을 이렇게 파서 먹고 밖으로 나오던 것이었다. 흥보는 그렇게 자식들같이 초백없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밥 보고 인사를 하는데 노담부터 나오던 것이었다. 밤님도 참 본지 오래다. 네 소행을 생각하면 내가 대면도 하기 싫지만은 그래도 그럴 수가 없어 대면은 허거니와 원 시상의 사람을 그렇게 괄세운단 말이냐. 에라이 손 섭섭다 섭섭여. 세상 인심 감사하여 추세를 헌다 헌돌 너같이 심할 소녀. 세도째 부잣집만 기엽고 찾아가서 먹다 못다 먹으면 드라기 개를 두고 떼거위 학두루미와 심지어 우리 때를 모두 다 먹이고도 그래도 많이 나뭐 신의 썩내 하지 않더니 나루가 못사본 소대여 사흘락을 뒷사공저 백가족의 등에 붙고 갈비대가 따로 나서 두루니 가먹어 두개가 먹어요 누웠다 일어나 명은 정신이 갔질 앉았다 일어서면 두 다리가 벌렁벌렁 말라 죽게 되었으니 찾던 예전이 없고 냄새도 한 맛이니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에라이 괘씸한 손 그런 법이 없는 이래. 한참 이리 춘책터니 도로 슬쩍 달리는디 참 내가 이리 했다고 해서 노여워 아니오리하느냐. 어젯먹은 말이 진구가 한바라니로다. 친구가 종발 없어 정지 후박에 베었으니

하도 좋아서 밥을 뭉쳐서 공중에다 던져놓고 죽방울 받던 입으로 딱 받아먹는디. 입으로 받아만 놓으면 턱도 별로 놀릴 것 없이 어깨 추춤 눈만 끔적으면 그냥 목구녕으로 넘어가던 것이었다.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밥을 뭉쳐 공중에다 던져놓고 받아먹고 밥을 뭉쳐 공중에다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배가 점점 불러지니 손이 차차 늘어진다.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흥부가 밥을 먹다 죽는구나. 어찌 먹었던지 눈어덕이 푹 꺼지고 코가 삐우쭈구고 아래턱이 축 늘어지고 배꼽이 요강 꼭지 나오더 쑥쑥. 고개가 뒤로 발딱 자들어지며 아이고 할 일 없이 다 죽는다. 아이고 부자들이 배불러서 어떻게 사는고. 배 고픈 것보다 훨씬 더 못 살겠다. 흥부 마누라 기가 막혀. 아이고 이게 웬일이여. 언제 넌 노래가 굶어 죽게 생겼더니 말로 이제는 내가 밥에 치어 과부가 되네. 이 때문에 이리 했다고 하나 그랬을 리가 있으려. 이는 잠깐 여러 관객들과 한번 웃어보자는 재담이었다. 흥보가 여러 날 굶은 속에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죽을 누구로 어머니 쑤어 모두 한 그릇씩 먹고 나더니 흥보도 생기가 돌아들어 돈 한 끼미를 들고 노는 데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었다.

마시고 돈 주어 다 돈 받아 돈 돈 돈 돈 좋다 사론 내 사론 에 밖은 못 가 사론 내 이놈의 돈아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생사지 그르그르가진 돈 부게 공연기 못든 돈 맥스 안건에 술래밖에 같이 동굴에 동굴에 돈은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저의 연정 사가 또 있나. 엊그저께까지 박흥보가 본절 간식을 질 샀더니 오늘날 부적어디어 삼성이를 불어 헌벼 토주공을 내가 보던헐까. 불쌍하고 가긍한 사람들 박흥보를 찾아와서 나도 모를 못한 기회를 졸라니 이런 경사가 또 있나. 얼씨구네 얼씨구 절씨구 채워져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칠씨구 팔씨구

엄머리를 쓰는 고 허니 그 유명한 곡이 바로 엄머리였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이상하게 그런 날 있죠.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는데 문득 스쳐가는 꽃향기에 오래전 누군가가 떠오르는 날, 또 어느 집 앞을 지나다가 갓 지은 밤 냄새에 잊었던 장면이 불쑥 되살아날 때, 그때의 계절, 그때의 골목, 그때 함께 있던 사람의 얼굴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따라오는 이런 현상을요, 프루스트 효과라고 부른답니다. 이 프루스트 효과는요,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에서 나온 말인데요. 작품 속 주인공이 홍차에 적신 마들렌을 먹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장면에서 유래했습니다. 작은 과자 한 조각과 홍차의 향이 마음속 잠들어 있던 시간을 깨운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향기라는 감각은 참 신기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가장 빠르게 마음속으로 들어와서는 마치 오래된 사진첩처럼 우리 안의 기억을 두드리거든요. 노동절을 지나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까지 들어있던 5월 초순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5월에는 어떤 향기가 남아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여창 지름시조 담아냅니다. 노래의 양정원, 반주의 정각회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여창 지름시조 다만해였습니다. 노래의 양정원, 반주의 정각회였습니다. 오늘은 5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좀 전에 연음말에서 향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향기라는 거 참 묘하잖아요.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을 붙잡아 세웁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댁 마당에서 나던 꽃냄새, 또 소풍 가던 날 도시락 뚜껑을 열 때의 그 김밥 냄새, 그리고 비 온 뒤 운동장의 흙 냄새 같은 것들. 희미해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이번 5월 초순 우리에게도 그런 향기가 하나쯤은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노동절 연휴가 있었고 또 어린이날 아이들 웃음소리가 있었고요. 또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했을 텐데요. 요 며칠간의 시간이 언젠가 5월의 꽃향기를 타고 아 그땐 그랬지 하고 다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훗날 돌아봤을 때 아름다운 기억이 되길 바랍니다. 자, 토요일 아침 솔바람 물소리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 더하기 이어집니다. 토요일 아침 몸과 마음에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활기찬 하루를 함께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를 통해 전국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코너죠. 사자성어 그 한 줄의 지혜를 통해서 사색의 길을 천천히 걸어보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취타풍류 별곡 타령입니다. 해금의 김정림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내일,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오늘은 우리 음악의 소중한 자산을 국악방송이 기록한 앨범 새천년 음악 시리즈 가운데 자연의 숨결까지 담아낸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인위적인 스튜디오의 벽을 허물고 고택의 대청마루에서 옛날 소리판의 분위기와 관객의 추임새까지 그대로 담아낸 귀한 소리입니다.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범피 중류 대목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 이야기를 엮어가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예술이죠. 노래인 창, 말로 전하는 아니리, 몸짓인 너름새가 어우러져 한편의 거대한 드라마를 완성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범피 중류는 토끼를 등에 태운 별주부가 수궁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리를 들려줄 분은요, 국가 무형유산 판소리 흥보가 예능 보유자 정순임 명창입니다. 정순임 명창은 그야말로 준비된 명창이었습니다. 어전 명창이었던 장판계 선생의 진려이자 가야금 병창의 거장 장월중선 선생의 장녀로 태어나 소리의 혈통을 이어받았는데요. 10살 무렵 이미 심청가와 춘향가를 깨우쳤을 만큼 그 재능은 남달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오늘 들으실 음반은요, 경주 동락당에서 녹음됐습니다. 고택의 넓은 대청마루, 그곳에 앉아 명창의 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서 정순임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듣겠습니다. 판소리 수궁가 중 토끼가 수궁 들어가는 대목

0: 범피중류입니다. 10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 토끼가 보더니만은 아이고 나 전 물 무서워서 못 가겠다. 내가 숭에 들어가서 용왕이 된대도 나 안 갈라요. 도로 깡짱깡짱 뛰어 올라가더니만은 그 따따한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그 잘생긴 낯짝을 내어놓고 요리 떼작 저리 떼작 반찬 대가리 굽듯 허제 별주부 기가 막혀. 에레이순 참년의 자식. 아 벼슬어로 가자는디 용땅기 줄 땡기듯이 째찌빼띠 하고 앉아있는 꼬락선이라는 것이 내 궁둥이가 씌어서 못 보겠다. 옳다면 하고 말테면 말아라. 그러나 내 놈 상호를 보니 인중밑이 짧은 것이 단면격이 분명하고 안중에는 하망살이 비쳐서 내일 아침 묘심할 지시초에 저 그 제놈의 김포수가 잘 나가는 총으로 내놈의 양미간 골칫대머리에다가 딱 대고 꾸르륵 탕! 아이고 여보시오 그 탕소리 좀 마시오. 우리 산대가 다 총으로 망했소. 아 그런디 수군 가면 총 없소? 어이 사람아 아 수화가 상충인디 총이라 하는 것은 불이 있어야 나가지? 아 대차 그렇겠소? 그러면은 내가 주부 따라 가기는 가요마는 좋은 수가 하나 있어. 뭔 수요? 아 주부가 먼저 물에 들어가서 먹물만 차면 내가 따라갈 것이고 그러려면은 난 안 갈라요. 아 그럽시다. 별주부가 물에 풍덩 들어가서 둥덩 둥덩 떠다니니 토끼가 보더니만은 핫다 그 물 참 보기보다 실없어 그려. 어제 나도 한번 들어가 볼라요. 어서 어서 들어오시오. 그때야 토끼가 버드나무 가지를 앞니로 꽉 물고 뒷발목을 물에다 슬그머니 담가놓게. 별주부라 하는 짐승은 물속에서는 편전살같이 빠른 짐승이라 우르르르르르르 달려와서 토끼 뒷발목을 꽉 물고 물속으로 울룩울룩울룩울룩울룩 들어가니 토끼 기가 막히. 아이고 나 좀 놀아 깝깝해 죽겠다. 야 이놈아 잔소리하지 마라. 아가리 벌리면 짠물 들어가면 간 녹는다. 할 수 있느냐 내 등에 옷 피거라. 내 들어가면서 소상 팔경 일러줄 것이니 구경이나 착실히 허거라니. 그때여 별주부가 토끼를 업고 소상 팔경을 들어가는디.

시를 떠나간다. 멍멍한

0: 당당하지고 구나
1: 쉬워.

로나라 들고 삼강어 길어 있나 한수로

듣나 요량한 나무한 소지

주옵니까?

0: 하도든가.
1: 어, 네, 열심히.

사연 순환 최우주적이로구나. 동항대를 당도하니 선사는 발라 청천대요. 이 수중분 백노주란 이태백이 놀던 태요. 신명강을 담보헌지 백낙천 이르거 후에 빗바성이 떨어졌다. 장벽강을 그저 가랴 조동판 돌던 풍월 하여 있단만은 조명등 일세 치웅 이금에 안재재요 뭐라고 재기 봄밤에 고서성그자 얼맨니 산산

0: 변할 살펴본 이 태원현 반에 황금 대자로 새겼으되 남해 용궁 수정문이라 뚜렷이 새겨난디 토끼가 보고서 좋아라고
1: 정순인 명창의 소리로 판소리 수궁가 가운데 토끼가 수궁 들어가는 대목 범피중류 함께 하셨습니다. 매끄럽게 다듬어진 스튜디오 음원에서는 느낄 수 없는 소리판 특유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가 여러분께도 잘 전달됐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곡은 문경 아리랑입니다. 소리의 송옥자 문경세제 아리랑 보존회 그리고 반주의 최경만 외 여러분입니다. 14분 정도의 긴 호흡입니다.

문경아리랑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송옥자 그리고 문경세제 아리랑 보존회였고요. 반주에 최경만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우리 식탁에서는 늘 이런 광경이 펼쳐지곤 하죠. 국은 짭짤해야 맛있고 밥은 흰쌀밥이 제일 익숙하고 또 과일은 먹고 싶은데 씻기 귀찮아서 자꾸 뒤로 밀리고요. 이런 습관이 입에는 참 편하겠지만 글쎄요, 우리 혈관에도 좋을까요? 최근 한 연구에서는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식습관으로 다음 세 가지를 꼽았다고 합니다. 짠 음식은 많이 먹고, 과일은 부족하고, 통곡물 섭취도 부족한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먼저 짠 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기를 많이 먹으면 몸속에 물이 더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도 커지고요.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혈관과 심장이 지칠 수 있습니다. 과일도 중요합니다. 과일에는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과 몸의 손상을 줄이는 성분, 그리고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과일을 너무 적게 먹게 되면 혈관을 편안하게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통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흰 쌀이나 밀처럼 많이 깎아낸 곡물보다 통곡물에 식이섬유와 영양성분이 더 남아있거든요. 이런 통곡물은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 식탁에서 조금만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국이나 찌개는 끝까지 비우기보다 한두 숟가락 남기고 과일은 생각날 때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씻어서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거죠. 또 밥을 지을 때는요, 흰 쌀에 잡곡을 한 줌만 섞어도 좋습니다.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죠. 하지만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우리 혈관에는 제법 든든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 이어서 도들이 함께하겠습니다. 가야금 연주의 이지영입니다.

1부 마무리 곡인데요. 준비된 곡은 긴 아리와 메나리 가락을 주제로 한 즉흥 연주입니다. 피리 연주의 김광복입니다.

긴 나리와 매나리 가락을 주제로 한 즉흥 연주였습니다. 피리 연주의 김광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봄 개편을 맞이해 신설한 코너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불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차분히 하면서 우리 옛 그림 한 점 한 점을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도의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단원 김홍도 시대를 그리다 전시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서화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8월 2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조선시대 대표 화가 김홍도의 다양한 작품 무려 50건 92여 점이 한꺼번에 공개됩니다. 김홍도 하면 아무래도 서민들의 일상을 정겹게 담아낸 풍속화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대표작인 단원 풍속도첩 가운데 씨름 무동 같은 장면도 이번 전시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속 사람들 표정이 참 살아있다 싶은데요. 아이들이 장난치는 모습, 어른들이 어울려 웃는 모습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김홍도가 예순 무렵에 그린 기로 세련계도, 일명 만월대계회도입니다. 이 작품은 옛 개성 만월대에서 열린 어르신들의 모임을 담은 그림인데요. 잔치상을 받은 64명의 노인과 237명이나 되는 시종과 구경꾼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날씨 좋은 날, 박물관 한 바퀴 천천히 걸으면서 우리 선조들의 그림을 통해 당시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 어떨까 싶네요.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에서 열리고 있는 단원 김홍도 시대를 그리다 전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전시 소식에 이어서 무동 듣겠습니다. 연주의 서승미 외 여러분입니다.

무동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서승미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황토길인데요. 가야금의 김은주, 해금의 안경희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황토길에서 악상을 얻어 17년 가야금의 음역과 음색을 자연스럽게 넘나들면서 해금과 주고받는 부분이 마치 엄마와 태아가 대화하는 듯한 모습을 그려낸 곡이라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황토길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황토끼리였습니다. 연주에 김은주의 여러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천의 바람이 되어 준비했는데요. 연주에 윤형욱 외 여러분입니다.

천의 바람이 되어 잘 들으셨습니까? 연주에 윤형욱의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등불 아래 붓을 들어 쓴 짧은 한 줄이 오늘날 수천 년을 건너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서성일 때, 인연의 무게에 지쳐 마음이 헛헛해질 때, 그 말들은 때로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주는 환한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그 깊은 지혜 속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산책해 볼 문장은 당나라 시인 유장경의 시 벼럼사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새우습의 간불견, 가랑비는 옷을 적셔도 보려한들 보이지 않고, 한화낙지 청무성, 꽃잎은 땅에 져도 들으려한들 소리가 없구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 종종 써본 적 있으시죠?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결과로 돌아온다는 뜻인데요. 이 깊은 지혜가 바로 이 시구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를 쓴 유장경이라는

시인은 젊은 시절 아주 강직한 관리였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로 세상의 나쁜 관습에 물들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거울을 보니 본인이 그토록 싫어했던 세속에 찌든 늙은 관리가 되어 있는

글씨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한자의 쓰임입니다. 볼가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보는 것이고 볼견은 사물이 내 눈에 자연스럽게 비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에 나오는 감불견의 의미는 내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려고 애를 써도 젖어 들어가는 비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소리 없이 지는 꽃잎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청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인데 아무리 귀를 쫑긋 세워봐도 꽃잎이 땅에 닿는 그 섬세한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무성인 것이죠.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비 내리는 정원 듣겠습니다. 연주의 가야금 앙상블 담현입니다.

비 내리는 정원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가야금 앙상블 담현이었습니다. 토요일 2부 새롭게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코너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얘기는 당나라 시인 유장경의 시 벼럼사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새우습이 감불견 가랑비는 옷을 적셔도 보려한들 보이지 않고 한화낙지 청무성 꽃잎은 땅에 져도 들으려한들 소리가 없구나. 이 시구에는 유장경이 느꼈을 탄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구에서 어느새 변해버린 것에 대한 서글픔 대신 희망 한 자락을 발견해보고 싶습니다. 나쁜 것만 가랑비처럼 젖어드는 건 아닐 테니까요. 누군가를 향해 매일 건네는 작은 친절과 안부, 손주 녀석을 보며 짓는 따뜻한 미소, 그리고 매일 아침 라디오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들, 이런 보석 같은 순간들도 우리 인생의 새우, 즉 가랑비처럼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선한 가랑비에 푹 젖은 사람에겐 인생의 향기가 날 것 같습니다. 소리 없이 지는 꽃잎처럼 애써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고요하고 깊은 품격이 배어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의 한 줄이 우리 마음에 조금씩 쌓여가는 깨끗한 빗줄기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였습니다. 세월은 유수같이 준비했습니다. 노래의 하윤주입니다.

신곡은 세월은 유수와 같이였습니다. 노래의 하윤주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다 보니 오늘 마무리곡 소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으로 지은 세상 들려드릴 텐데요. 노래의 한승석, 연주의 정재일 외 여러분입니다.

나무에 새 송림 나고 꽃이 필지 올지도 모르는 세상 산천초목 짐승벌레 미물까지 엄마와 아기처럼 다정한

나고 꽃이 필지 올지도 모르는 세상 산천초목 짐승벌레 미물까지 엄마와 아기처럼

정으로 지은 세상이었습니다. 노래의 한승석, 연주의 정재일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토요일 순서 이제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함께 외치는 그

그 주문 오늘도 가슴을 활짝 펴고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 합니다. 준비되셨죠?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창호의 느린의 쌀 이한철입니다. 멘탈이 무너지는 때는 언제인가? 이 질문에 대해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쁠 때가 아니라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놓쳤을 때라고요. 멘탈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애쓰고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을 위해 하는 것들인지 말이죠. 2026년 5월 9일 토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이희문 허송세월 놈놈이 함께 부르고 연주했습니다. 마량미향이었습니다. 진짜 활기차고 진짜 통통 튀는 그런 음악이죠. 자, 가끔은 열심히 안 해서 힘든 게 아니라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몰라서 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방향이 보이면 같은 일도 덜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흐릿해지면 마음이 더 흔들리게 되는 거고요. 저, 여러분 이번 주 많이 바쁘셨습니다.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만큼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쯤 돌아보는 시간, 그런 여유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가장 쾌적하고 편안한 자리 비워뒀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탁 비워둔 거니까요. 2시간 편히 쉬다가 가시고요. 떠오르는 사연이나 신청곡 있으시면 저희에게 나눠주십시오. 나누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창호이들인 햇살 참여는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심박서클입니다. 색소폰 연주자 신현필, 가야금의 박경소, 베이스 연주의 서영도, 드럼은 크리스티안 모란이 맡고 있는데요. 이 네 사람이 진짜 엄청난 연주곡들을 많이 발표했잖아요.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이 중에서 박경소 씨가 만든 곡인데요. 헬로우라는 음악입니다. 당연히 박경소 씨의 가야금 연주도 아주 듣기 좋고요. 색소폰이 연주하는 메인 멜로디도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심박서클의 헬로우 듣겠습니다.

심박서클의 연주곡 헬로우에 이어서 싱어송라이터 예빗의 노래였습니다. 별같은 그대 눈빛. 이 노래는 1982년에 발표되었었는데요. 널리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이걸 누가 불렀느냐. 고 유재하 씨가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차례 부른 적이 있다고 해요. 그게 전부고 40여 년 동안 유재하 씨의 작은 카세트 테이프 속에서만 머물던 노래였는데 최근 들어서 복원 과정을 거쳐서 유재하 씨의 목소리로 정식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 노래를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출신인 예빗 씨 연주하고 불렀죠. 별같은 그대 눈빛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도 3례라고 일컬어지는 세 분, 조공래, 최정래, 김대래. 그 중에 조공래 명창의 음악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진도 사람들은 공동으로 일할 때 혹은 모여서 함께 놀 때 꼭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방아타령입니다. 당연히 조공래 명창의 목소리 너무 좋죠. 방아타령 들어봅니다.

시선 뱃노래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이 발임이라는 단어는 색을 단계적으로 점점 얇게 하거나 점점 진하게 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그라데이션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 어떻게 잘 그라데이션 시켜놨는지 이곡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면 참 좋겠네요. 자, 발임의 시선 밴 노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촌에서 땔나무나 뭐 고기 또 여러 생활 필수품들을 운반하는 배가 있는데요. 그게 시선이라고 합니다. 그 운반선 역할을 주로 했던 시선에서 부르는 노래, 시선 뱃노래, 발임의 연주와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음악 그룹 월천의 도라지 타령을 듣습니다. 하늘에 퍼뜨리다라는 뜻의 월천이라고 합니다. 자, 함께 들어보죠.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1: 문화체육 강방부는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국악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국악의 날 기념 유공을 포상하고자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까지 추천받고요. 자세한 문의는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드릴 곡은 동화처럼 따스하고 맑은 노래 두 곡인데요. 앞서 들려드릴 곡 제주소년의 꽃나비입니다. 뮤지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족이 생기고 그러면 당연히 가족에 대한 노래들을 만들어서 발표합니다. 이 곡도요, 싱어송라이터 박경환 씨 제주소년의 멤버인데요. 그의 아이들이 아빠 비 오는 날에는 나비랑 벌들 다 어디로 가요? 이렇게 한 질문에 대해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종일 기타를 더듬더듬 하면서 만든 노래라고 곡 소개를 직접 했더라고요. 자, 어떤 파릇파릇한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지 제주소년의 연주와 노래로 들어봅니다.

한국음악 그룹 월천의 도라지 타령 듣고 왔습니다. 자, 토요일 창호이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제주소년의 꽃나비에 이어서 솔솔의 노래 나무로다까지 함께 했는데요. 제주소년 박경환 씨, 그의 아내도 뮤지션이고요. 또 삼형제 찬이, 소리, 준이가 이 앨범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이 음반이 이 가족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0년, 20년, 뭐 30년, 50년이 지났을 때 되돌아보면 정말 감동적인 목소리의 담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앨범인가 봐요. 보통 사진 앨범도 그렇잖아요. 와, 이때가 있었지. 우리 여기 갔었지. 야, 너 보기 좋았다, 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음악으로 담겨 있는 것이 뮤지션들의 앨범인가 봅니다. 자, 1부 끝곡입니다. 공명과 KBS 국악관현악단이 함께 연주한 보물섬인데요. 뭐 공명의 대표곡이고 공연하면 안 빠지고 꼭 연주하는 음악이죠. 이 음악이 발표된 지도 이제 25년이 지났는데요. 전반부는 부는 악기 위주로 연주됩니다. 신비로운 섬에 탁 도착했어요. 여기가 보물섬인가? 그 탐험의 세포를 막 일깨우고 여기서 저기서 들리는 소리들도 고개 돌려 쳐다보게 되고 살갗으로 느끼게 되고 그런 기분을 담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굉장히 원시적인 리듬 파티가 펼쳐집니다. 타악기 위주로 연주되고 있거든요. 자, 공명과 KBS 국악관현악단의 보물섬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 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2부 첫 곡은 좋아서는 밴드의 아빠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희 월요일 코너를 맡고 있는 소년씨도 이 좋아서는 밴드의 멤버이고요. 이 노래는 멤버인 안복진 씨가 큰 나무 같았던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마음을 노래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어버이날도 있었어가지고 어머니 노래 엄청 많이 들려드렸는데 아빠 좀 챙겨야 되나? 하는 마음으로 선곡해봤습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이현석 음악평론가의 어쩌다 명곡, 명곡의 이모저모를 알게 되는 아주 특별한 코너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에 어떤 노래들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감 듬뿍 가지고 만나봅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랑받는 노래,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 높아지는 명곡은 어쩌다가 명곡이 되었을까요? 궁금하면 어쩌다 명곡. 어쩌다 명곡, 오늘도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노래들 들어볼까요?
1: 네, 어저께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0: 아, 맞습니다.
1: 좋은 시간 보내셨죠?
0: 네, 어머님도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밥 먹었습니다. 네,
1: 5월 달은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사실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0: 예. 어린이날, 네. 어버이날, 스승의 날, 네. 뭐
1: 기타 등등 해서 예, 예. 조금 경제적인 부담도 될 수 있지만 예. 그래도 기분 좋게.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탄생시킨 명곡들, 효심으로 만든 노래들 오호. 준비를 했습니다.
0: 이야, 어떤 분은 어머니라는 단어만 노래에 들어가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는 분들이 있던데 네. 오늘 아침부터 눈시울 붉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0: 그러니까요.
1: 엄마 하면 어머니라고 안 해요. 엄마.
0: 엄마.
1: 엄마 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울컥하죠.
0: 첫 곡부터 가볼까요?
1: 네. 사랑과 평화의 어머님의 자장가입니다.
0: 아, 이 노래 명곡입니다. 네.
1: 이 노래가 1978년에 발표됐으니까
0: 진짜 오래됐네요. 네,
1: 굉장히 오래된
0: 네,
1: 이제 고전이 된 그런 노래가 되겠고요. 한동안 뜸했었지가 담겨 있었던 사랑과 평화 데뷔 음반의 수록곡입니다.
0: 예.
1: 한동안 뜸했었지도 그렇고 또 이제

0: 데뷔 앨범에서 이 노래가 히트를 했고 2집에선 장미가 또큰 사랑을 받았는데 장미도 그렇고 어머니의 자장가도 그렇고 작사 작곡은 이장희 씨가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 유명한 가수 이장희 씨가
1: 우와.
0: 제작자로도 활약을 했었거든요.
1: 예.
0: 이분이 이제 대마초 사건에 연루되면서 활동을 할수 없게 됩니다.
1: 오.
0: 그래서 이제 후배들을 양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데
1: 그런데 앨범 자켓에는 이경애 작사,
0: 네네.
1: 김희환 작곡 이렇게 돼 있는데요.
0: 예. 왜냐면 그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드러내 놓고 활동을 하기가
1: 예.
0: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1: 아.
0: 그래서 이제 가명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근데 뭐 가명을 그한 명으로 하지.
1: 뭐.
0: 작사는 이경애 여자분이 한것 같고
1: 예.
0: 작곡은 김희한 남자가 한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다른 곡들도 다 같은 가명이 아니라
1: 예.
0: 가명에도 바꿔가면서 써요.
1: 우와, 근데 저작권 등록하려면
0: 네.
1: 저작권협회에 가명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0: 네네네.
1: 이장희 선배님 밑에 있는 그 가명 숫자가 장난 아니겠는데요. 이런 식이라면.
0: 네, 그렇습니다. 근데 1970년대만 해도 저작권료 자체를 받은 사람이 별로 없었기
1: 징수가
0: 때문에
1: 안 됐죠.
0: 네. 그래서
1: 80년대 중반에
0: 네네.
1: 저작권협회가 생겼으니까요.
0: 이때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 곡을 만들게 된게 이장희 씨가 어머니 생각하면서
1: 예.
0: 이제 자기 때문에 고생하신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또 미안함, 또 사랑을 담아서 만든 곡이라고 해요. 이장희 씨 어머니가 이장희 씨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게 학창 시절에 조금 말썽꾸러기고 장난꾸러기긴 했지만 제법 똑똑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1: 오.
0: 잘했대요.
1: 그러네요.
0: 그지?
1: 명문대
0: 네네.
1: 들어가셨네요.
0: 그러니까 명문대 전에 이미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1: 와.
0: 공부를 잘해서 주변의 기대를 모았고 얘는 커서 판검사나 의사가 돼야 된다. 우리나라는 여간 옛날에 무조건 판검사 아니면 의사.
1: 그걸로 이제 집안을 일으켜
0: 네네.
1: 세우잖아요.
0: 과학자 뭐 이런 그 장래 희망을 쓸 때도 그런 게 제일 많았었던 때였어요.
1: 그렇죠.
0: 네. 이장희 씨가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친구가 아니라 동네 형을 잘못 사깁니다.
1: 아이고.
0: 조용남 씨를 알게 됩니다.
1: 동네, 같은 동네에 사셨군요.
0: 조용남 씨의 영향으로 가수가 돼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때부터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기타 치고 뭐 습작이지만 작곡을 하고
1: 예.
0: 맨날 음악에만 푹 빠져 지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1: 그러니까요. 공부도 잘하는 우리 아들이 왜 음악을 하필이면
0: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 가야 되는데
1: 예.
0: 얘가 왜 이러고 그러냐. 그런데도 몇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고3 때 이장희 씨를 앉혀놓고 눈물로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장희 씨가 아,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가슴 아프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때 공부를 했대요.
1: 고3 때요?
0: 네.
1: 예.
0: 그래서 명문대에 진학을 합니다.
1: 이야,
0: 이게
1: 진짜
0: 사실
1: 똑똑하시네요.
0: 놀다가
1: 예.
0: 고3 때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한다고 명문대 못 가거든요.
1: 못 가요, 못 가. 특히 이제 과목 중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뭐 수학 같은 과목들 있잖아요. 꾸준히 공부해야지 가능한 거.
0: 이분이 생물학과 갔으니까 수학 잘해야 됐을
1: 심지어
0: 텐데.
1: 이과신데요. 이야.
0: 근데 이제 문제는 대학 가서 이제 결국에 또 음악에 빠져서 학교를 중퇴하게 되죠.
1: 아이고,
0: 그래서
1: 어머니가 또
0: 결국은
1: 얼마나
0: 예,
1: 힘드셨을까요?
0: 어머니가 또 눈물을 흘리게 됐는데 이장희 씨가 항상 마음에 한이 된게 그렇게 어머니 속을 썩혀 드렸는데 본인이 성공하는 걸 가수로서 이름을 떨치는 걸못 보시고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게 이제 항상 한이 됐던 거죠.
1: 그러시겠네요.
0: 그래서 이제 아,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만든 곡이 바로 어머님의 자장가라고 합니다.
1: 예. 지금은 울릉도 사시죠?
0: 네네.
1: 예.
0: 울릉도에 아트센터를 지었는데 거기가 관광 명소가 됐죠.
1: 호호호.
0: 사실 뭐 울릉도에 가면 그렇게 크게 볼게 없기 때문에
1: 자연경관 좋잖아요.
0: 자연경관 뭐 두말할 것 없고요. 거기 가면 늘 이제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1: 와,
0: 네.
1: 맞습니다. 네.
0: 거기서 뭐 간간이 전시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요. 또 동료 가수들 예전에 세시봉 가수들이 거기 가서도 예전에는 많이 이제 휴가로도 가고 가서 또간 김에 라이브 하고 그러더라고요.
1: 예,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이어가고 계신 이장희 선배님 얘기를 좀 나눠봤고, 사랑과 평화는 현재 진행형 밴드죠?
0: 그렇습니다. 벌써 데뷔한 지가 언제예요?

0: 48년 차
1: 48년 차인데 근데 1978년에 앨범을 냈을 뿐이지 그 이전부터 반무대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정말 반세기 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멤버 교체도 있었고 또 멤버들 간에 약간 갈등도 있었어요.
0: 예.
1: 그렇지만 아직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또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보컬리스트 이철호 씨.
0: 예.
1: 와, 이분은 정말
0: 오, 진짜 멋지세요.
1: 파워맨입니다. 지금도 라이브를 하시면 한 2시간 거뜬히
0: 우와.
1: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똑같이 에너지를 발산하시거든요.
0: 락이라는 장르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1: 네.
0: 펑키한 리듬의 연주도 진짜 잘하고요. 소울, 블루스 뭐 다 네. 다 최고잖아요.
1: 한국에
0: 했다 하면
1: 제임스 브라운이라는 또 별명도 가지고 있고 미8군에서 활동할 때부터 뭐 미군들도 인정을 했대요.
0: 예.
1: 그래서 그 당시에 미8군 무대에서 가장 좋은 그 점수를 얻으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었고 우연찮게 그 소문을 듣고 잘한다더라 해서 이장희 씨가 이제 구경을 갔다가 오 진짜 잘하네 그래서 오. 무대 뒤에 찾아가서 나 이장희인데 나와 같이 앨범 하나 해보는 게 어떤가
0: 야
1: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손잡고 이제 한동안 뜸했었지 어머님의 자장가 이런 노래를 발표하게 된 거죠.
0: 좋습니다. 자, 사랑과 평화의 어머님의 자장가 듣고 오겠습니다.

0: 사랑과 평화의 어머님의 자장가 듣고 왔습니다. 자, 어쩌다 명곡. 오늘은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탄생시킨 명곡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은 어떤 거 들을까요?
1: 네, 걸그룹 에이핑크의 메인 보컬 정은지 씨의 노래입니다. 하늘 바라기.
0: 와, 한때 라디오 틀면 이 노래 진짜 그렇습니다.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1: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5월 달에 많이 리퀘스트 되는 곡입니다. 하림이 피처링을 했어요.
0: 예. 네,
1: 하림 씨가 여기서 하모니카 연주를 들려줍니다.
0: 하모니카 진짜 잘 불죠. 네.
1: 하림 씨가 은근히 피처링을 많이 합니다.
0: 뭐 악기가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이제 수십 개니까요. 뭐 악기로도 또 노래로도 피처링 많이 하죠.
1: 곡도 잘 쓰고요.
0: 아, 그렇습니다.
1: 근데 이제 자기 앨범이 이렇게 크게 메가히트한 게 없어요.
0: 앨범이 그리고 두 장밖에 안 나왔으니까요.
1: 되게 좀 손해를 많이 받고 제작자가 윤종신 씨 때 네. 윤종신 씨가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적도 있죠.
0: 어이구, 그렇네요. 근데 하림 씨가 본인의 앨범을 안 내고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공연 형식,
1: 네네.
0: 자신과 함께하는 밴드 여러 팀 이런 걸 또 잘 만들어 놓은 덕분에 공연 활동은 진짜 많이 할 수
1: 있더라고요.
0: 네,
1: 진짜 음악인입니다.
0: 맞아요.
1: 근데 정은지 양이 이 노래를 부르고 또 정은지가 재평가를 받게 됐어요. 물론 이제 에이핑크 시절에도 뭐 활약이 대단했지만
0: 예.
1: 또 이 노래는 그 걸그룹 노래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뭔가 성숙하고 진심이 담겨 있는 곡이고 또 정은지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야. 더 의미가 남다른데 그래서 인터뷰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밝힌 바가 있고 또 내 아버지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을 위로하는 노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0: 네.
1: 아버지가 이제 해외에서 일을 하셨나 봐요.
0: 오, 그래요?
1: 가족을 위해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일을 하셨는데
0: 오.
1: 그 정은지가 성공을 거둔 다음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0: 와, 그렇구나.
1: 이제 자주 못 보게 되니까.
0: 어, 투르크메니스탄 멀잖아요. 네. 안 그래도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키르기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네네. 얘기도 했었는데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1: 네네네. 이제 아버지는 항상 딸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좀 아쉬움이 많았던 거죠.
0: 그랬겠네요.
1: 서로
0: 그랬겠네요.
1: 네, 아빠가
0: 아,
1: 보고
0: 내
1: 싶고.
0: 딸이 가수라는데 네. 내가 공연 한 번 못 봤네 이런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고.
1: 그래서 이제 이 곡을 만들어서 딱 보내드렸더니 뭐 아버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감격하시는 거죠. 뭐. 정은지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많이 감격을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그 응답하라 1997에서 정은지 씨 아버지 역할을 맡았던 성동일 씨도 이 곡을 듣고 감동을 받았대요.
0: 그래가지고
1: 전화를 해가지고 너는 정말 내가 딸로 생각한다.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 아버지들을 정말 위로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0: 맞습니다. 듣다 보면 각자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나게 만드는 노래이기도 네. 하고요.
1: 굉장히 따뜻한 정서, 아련한 서정성이 있는 노래예요.
0: 네.
1: 가사를 곱씹을수록 누구나 공감을 하게 됩니다.

0: 아이들도 부모님도 다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국민가요가 아닐까 싶어요.
1: 예, 세대를 넘어서 사랑받는 곡이고.
0: 그렇습니다.
1: 해외에서도 네. 이 노래가 좋은 반응을 많이 끌어냈었네요.
0: K-POP은 뭐 일단 나오면 아시아에서는 이제 차트에서 정상권을 휩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런데 예. 이 곡이 또 멀리 칠레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브라질, 호주, 파나마에서도 우와. 아이튠스 차트 상위권에 랭크됐다고 합니다.
1: 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노래는 세계인들 귀에도 그렇게 달달하게 들리나 네네. 봅니다.
0: 모르긴 몰라도 이게 아프리카에서도 케냐 같은 데에서도 반응이 왔을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제 후배가 네. 이제 건설 쪽에 있는데 케냐에 가서 근무를 우와. 하고 있거든요.
1: 예.
0: 정말 실시간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아이유가 신곡을 냈다.
1: 오.
0: 방탄소년단이 신곡을 냈다 그러면 그냥 같이 듣는다고 생각하면 된대요.
1: 우와.
0: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따라 부른대요.
1: 우와.
0: 케냐의 그 젊은 친구들이.
1: 그러니까요. 와, 상상도 하기 힘든 네. 그런 모습인데 그게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대를 넘고 국경도 넘는 노래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듣고 오겠습니다.

0: 듣고 왔습니다. 자, 명곡의 이모저모를 살필 수 있는 어쩌다 명곡 이 코너. 오늘은요,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탄생시킨 명곡들 나눠 듣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인디 가수입니다. 근데 뭐 이제 인디 가수라기보다는 예. 메이저 가수가 됐어요.
2: 와,
1: 네. 싱어송라이터이고 시인이고 굉장히 다재다능한 역량을 갖춘 강백수의 타임머신입니다.
0: 오, 이 노래 가사가 아주 네. 독특하던데요.
1: 그렇습니다. 가사를 보면 그냥 한 집안의 역사가 여기 다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님, 어머님의 건강과 행복을 또 기원하고 또 자식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그 미안함 이런 것도 또 토로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러니까 강백수 씨의 자전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맞아요. 곡이라고 해요.
0: 막 친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와, 네. 우리 아버지가 91년도에 잘 나가셨거든. 근데 우리 집이 IMF 때 폭삭 망했어. 네. 뭐 이런 식으로 드런드런. 그러나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사로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머니 너무 응? 자식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 몸을 좀 돌보셔야
0: 아, 맞아요.
1: 돼요.
0: 제발 저를 믿지 말아요. 저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뮤지션이 될 겁니다. 못난 아들 용서하세요. 아주 솔직한 자기 고백이 담겨 있어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한 후회나 회한을 넘어서 가족에 대한 사랑, 책임감도 또 드러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제가 이 곡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강백수 씨를 수소문해서 네. 만난 적이 있어요. 정말 건실한 젊은이더군요.
0: 맞아요. 시인이기도 하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책도 여러 권 낸 그런 사람인데 이 곡을 만들면서 정말 가슴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들면서 더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죄송스러움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는 만들어서 그래도 좀 부모님이 흡족해 하셨지만 결국은 이전과 이후에 변한 게 없다.
0: 아.
1: 여전히 나는 철부지다. 원래 그렇죠.
0: 그렇죠. 네.
1: 그게 잘 안 됩니다. 또.
0: 그 곡을 만들고 부른 사람의 솔직함마저도 정말 좋네요.
1: 그렇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강백수의 타임머신 들으면서 오늘 어쩌다 명곡 코너 마무리합니다. 이현석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듣죠.

자, 시인이자 싱어송라이터 강백수의 든든한 목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타임머신. 아, 진짜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거로 돌아가서 아버지 삼성전자 주식 사야 돼요. 자, 계속해서 김영임의 회심곡 함께 들어봅니다.

김영림 명창의 소리로 회심곡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내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많으실 텐데요. 건강하게, 유쾌하게, 신나게 하루 잘 보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송암스님은 범음을 전수하는 범패스님이다. 19살 때인 1933년 머리를 깎고 입산. 당시 봉은

0: 사 범패 스님 가운데 노장이었던 이월하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기 시작한 후 55년 동안 범패 계승을 위해 수도 생활을 해왔다. 요즘도 매일 범패 공양을 올린다는 송암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범패란 천상의 소리인 범음을 곡조에 실어 진리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뜻이지요. 밖으로 모든 외연을 끊고 마음을 정하게 하는 소리이며 또 불보살께 올리는 음성 공양입니다. 그 옛날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것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신심이 우러나지 않으면 부를 수 없어요. 1988년 9월 7일 경향신문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영산제의 예능 보유자 송암 스님은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꼽히는 범패가 오늘날까지 전승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현재 그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목소리 음성이 참 이쁘시고 잘하시고 아이고 뭐 그 어른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예. 가지개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2차 가지 묘공고 그런 거 하는 거야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소리에서 쫙 올라가셨는데 너무 올리신 거야. 거기서 기침이 나셔야지 기침이 끊어지지가 않으니까는 누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 스님들은 여럿이 있지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소리를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 음이 너무 고청이니까 송암 스님 댁에 그 스님이 늘 이제 주석하시는 방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가면은 스님이 뭐 항상 그냥 이게 염주 굴리시면서 하시는 게 소리야. 이 도량을 돌면서도 계속 입으로 소리를 하고 다니셨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범패라는 게 그때는 희귀했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다니시면은 저 스님 저렇게 혼자 중얼거린다고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봤거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다 일러 주신 거야.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녹음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제대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렇게 릴탭 이런 거 두 개 감기는 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3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사셨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녹음을 넣어가지고 성주공공 석장. 각배 둘, 영산 지금 다섯 장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제 시중에서도 이제 팔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옛날 어른들은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너희 이거 배우기 어려워도 이거 잘 배워놓으면 이제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면 너희들 자가용 갖고 와서 너희들 모셔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배워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손상 안 되게 해서 후학들에게 전해줘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0: 별 기록으로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송암 스님의 제자로서 현재 영산제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바야흐로 푸른 산, 푸른 물이 좋아지는 계절입니다. 이런 즈음 등산하기 참 좋은데요. 굳이 힘든 코스가 아니라 해도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푸른 잎도 보고 햇살에 반짝이는 초록빛도 느끼면서 이 산을 찾아 나서면 좋은 그런 무렵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이런 즈음에 녹수청산 깊은 골을 찾아 지팡이 하나 짚고 들어가서 자연을 음미하곤 했는데요. 우리 평시조 녹수청산에서도 그런 경지를 노래합니다. 녹수청산 깊은 골에 청려완보 들어가니 천봉의 백운이요 만학의 연무로다. 이곳이 경계 좋으니 예와 놀려 하노라. 이런 시조시를 읊었습니다. 산이 깊어지면 봉우리 사이에 흰 구름도 보이고요. 골짜기마다 연무가 겹쳐서 신선의 세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 시조시를 노래한 평시조를 산책길 첫 곡으로 듣겠습니다. 평시조 녹수청산 김영기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